0: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11월 중간 선거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에 등장이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 당선 이후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운 후보들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당내 좌경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산주의 대 자유의 대결 구도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동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집중적으로 몰아준 핵심 지지층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설립한 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 초안 제출 행사를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보고서는 종교분리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돼 왔다며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5개월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6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와 함께 3자 평화 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 배경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공습으로 맞대응하면서 충돌이 이어져 온데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합의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끝낸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교전 당사자인 헤즈볼라가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합의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 대사는 이번 합의가 두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헤즈볼라가 합의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가 이 지역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강력한 관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모든 수출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현지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유럽 여러 나라가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금이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경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존 무역 합의와 상관없이 이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못 박은 점입니다. 이미 체결된 협정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AFP 통신에 실제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유럽연합은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 향방이 주목됩니다.
0: 자력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조별 예선을 치른 세계조 2, 3위 팀들이 모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은 전체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D조의 호주와 파라과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란히 32강에 진출했고, B조에서는 에콰도르가 독일을 2대1로 꺾었으며, F조에서는 스웨덴이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통계업체 오타는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32강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2: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3: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서미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억만장자세의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주 단위 부유세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피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사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등 부유층이 이미 다른 주로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신 연방 차원의 전국적 억만장자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이름을 따 새 버핏세라고 명했습니다. 버핏 의장은 2011년 자신이 내는 자본이득세율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다며 부유층 과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법을 재편해 보육과 교육의료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내년 초 재선 임기를 마치는 그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0억 달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국방부 작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고 110억 달러는 농민 지원, 14억 달러는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에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머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기류는 민주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유권자들이 지하지 않는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처리했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백악관은 60표 없이도 단순 과반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 활용을 검토 중이지만 이 방법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가 필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밤사이 모스크바와 벨고로드 크루스크 크림반도 흑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660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통신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반도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강도 높았던 공습은 지난 5월 드론 556기가 동원됐을 때였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공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0일 영향력 행사 작전을 승인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크림반도 항구 도시 케르치에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를 드론으로 직접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공화국 행정수반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잇따른 공습으로 인한 에너지난을 이유로 크림반도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정유시설이 파손되면서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에 자폭 드론 4대를 발사한 것은 명백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3일부터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진행된 협상 끝에 레바논 남부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하고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주미 이스라엘 레바논 대사가 3차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에 통제권을 넘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출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력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 still, you know,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But you can't do that stuff.
7: 그러면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를 제공해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9: 네,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7: 선박 공격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과시를 위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0: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f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the authorities in Oman in order to transit following the evacuation framework.
7: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선박 피격 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이 선박 통항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했죠.
7: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1: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4: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3: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4: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4: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해협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드 알부사이드 오만 외무장관은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및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주장해온 수료 부과 방침과 정면으로 엇갈리는 발언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 이후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안전항행과 보험 서비스 명목으로 수료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입니다. 불과 이틀 전인 23일에는 이란과 오만이 고위급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터라 오만의 이번 입장선에는 주목됩니다.

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호르무즈 관리 및 해상 서비스 규정에 관한 회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료 부과 여부를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 않은 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타라니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시민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연방우정국이 이를 활용해 우편투표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차단하고 선거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타라니 판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떠한 특정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자격을 결정하고 명부를 작성할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정국에 대해서도 연방의회가 우편투표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20여 개 주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미 여러 주가 행정명령 대응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에비게일 잭슨은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며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해 유사한 선거관리 정책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워싱턴 DC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에 인공지능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LA 관광청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의 작품이 공항 입국장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일 다운타운 LA에 문을 연 세계 최초 AI 아트 뮤지엄 데이터 랜드 개관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전시 작품은 인공지능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빛과 영상, 그리고 사운드를 결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구성됐습니다. 여행객들은 입국 직후 공항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LA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LAX는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쇼핑과 다이닝 프리미엄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과 2027 슈퍼볼, 그리고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오늘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는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된 인원은 200여 명에 불과하며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추고 최대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오와 라과이라 항구가 폐쇄되는 등 에너지와 물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구호물자 배분과 부상자 이송 전반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엔은 건물 붕괴와 기반 시설 파손으로 기본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이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5: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구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3: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용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홈쇼핑!

0: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오늘 오후 3시 27분 웨스트 코비나 노스 플리트웰 에비뉴 280번지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신고로 상황이 알려졌으며 경찰 SUV 한 대가 현장에 정차해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해당 도로에서 복수의 시민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상황을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나 체포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추가 정보 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웨스트 코비나 노스 플리트웰 에비뉴 280번지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신고로 상황이 알려졌으며 경찰 SUV 한 대가 현장에 정차해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해당 도로에서 복수의 시민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상황을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나 체포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추가 정보 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를 2.1%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속보치였던 1.6%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상무부는 1분기 수입이 하향 조정된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이 줄면 국내 총 생산 계산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 생산 통계는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확정치는 미국 경제가 올해 초 시장 예상보다 견조하게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버텨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이 분기 이후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수치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국가과제로 선언하며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및 학계와 협력해 과학연구용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상무부와 국방부에는 5년 안에 GPS를 대체할 양자 센서를 개발해 배치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양자 센서는 GPS 교란이 잦은 전쟁터에서 무기 운용에 활용될 수 있어 군사적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표준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2031년까지 이 위협에 대비한 보안 체계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력망과 금융망 같은 국가기반 시설이 양자 해킹에 노출될 경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양자 기술 경쟁에서 중국 등 경쟁국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4: 건강하세요.
12: 센터 메디컬 그룹.
1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승인한 약 4조 원 규모의 아동성폭력 피해배상금 지급을 막으려던 검찰의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일부 변호사와 의사 출신 원고들의 사기 의혹을 근거로 배상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정치권이 이미 합의한 민사 합의를 검찰이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천억 원 규모의 1차 배상금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성폭력 피해 배상으로 기록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카운티 산하시설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아동학대 피해가 있으며 피해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검찰이 제기한 사기 의혹 수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배상금 지급과 형사수사가 동시에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카운티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며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2: 오늘 오후 12시 54분 레이크우드 델 아모 블러바드와 레이크우드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 배수로에서 담요로 덮인 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911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으며 배수로 안에 담요에 덮인 채 방치된 상태로 신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레이크우드 서가 출동해 현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대원들이 해당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신원 확인 및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 캘리포니아 볼드윈 파크 프레이저 스트리트 3031번지에서 차량 3대 이상이 연루된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앱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 현장에서 최소 3대의 차량이 충돌한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사고 발생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볼드윈 파크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구역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 및 추가 피해 규모는 확인 중이며 볼드윈 파크 경찰서가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1: 목요일 밤 LA 남부 피게로아 스트리트의 스포츠바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밤 10시 30분쯤 엘 디아만테 스포츠바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고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바 안에는 월드컵 경기를 함께 관람하던 손님들이 많았고 총격 소식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은 범행 동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당국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목격자와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아직 도주 중인 만큼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강진으로 사망자가 92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3,36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은 5만 명 이상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조된 인원은 현재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가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장비와 인력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맨손으로 잔해를 헤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1,400개가 넘는 건축물이 파손됐고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연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을 처리하는 엘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고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 단지도 재가동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병원 운영과 부상자 이송 그리고 구호물자 배분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류망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라과이라 항구는 전면 폐쇄됐고 최대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도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당국은 7월 초 제한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필수 기반 시설 파손으로 기본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피난민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6일 현재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팀 내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수습했고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과 일부 선수들의 불성실한 경기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3: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3: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 교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2: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의 무기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진한 탓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항공모함 전력이 5달째 한 척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공백을 틈타 서태평양 원양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며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30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합동훈련 림팩을 하와이에서 진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중국은 이를 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6: An enhanced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5: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엇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엔 다섯 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세 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7: 解放军 始终 保持 高度 戒备 坚决 所败 任何 台独 妄动
5: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3: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4: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3: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4: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13: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13: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5: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13: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0: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3: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0: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17: since 198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18: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7: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18: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7: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1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21: 수영도?
13: 그럼요.
2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2: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용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용자를 흔히 풀딱 용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용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용자를 노닥 용자 또는 알트닥 용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용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용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용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용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용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3: 어제 갔던 한 모임에서는 모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나만 문다. 내 피가 달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야외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어도 이렇게 유독 한 사람만 모기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만 혼자 발목, 팔목 계속 긁고 어느새 붉은 자국이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정말 피 얘기 많이 하는데요. O형 혈액형이 자주 물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기는 피 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네, 모기가 반응하는 것은 냄새에 열, 숨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는 체취, 몸에서 나오는 온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기를 끌어당기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 잘 물리는 차이는 혈액형보다는 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와 몸 상태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덜 물리고 누구는 왕창 물려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접근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올수록 체취와 체온,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학성분이 카복실산이고요. 카복실산은 땀과 피지, 피부에서는 미생물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에게 덜 유혹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취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막는 게 현실적이겠죠. 피부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요. 야외 활동 뒤에는 가능한 빨리 땀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최고겠죠. 자, 결론. 모기가 좋아하는 피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먼저 쫓는 것은 피가 아니라 냄새기 때문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코너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들, 이른바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탑2 플러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천장 뚫은 계란값, 물가 비상. 본부장님, 라면과 빵을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달걀도 많이 드십니까?
5: 예, 많이 먹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예. 말이 사실은 그게 이제 계란이 에그가 아니고 원래는 예.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농산물.
3: 아, 농산물 전반을 얘기하는 거였네요.
5: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진짜 에그플레이션. 예,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예, 그런데 계란이라는 건 사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빵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3: 그럼요.
5: 예, 만들어가는 데가 없어갖고
3: 달걀 껍질까지 쓰잖아요.
5: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3: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저는 장 보는 게 사실 약간 취미라서 네. 장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요. 볼 때마다 가격에 뭐 달걀 한 판에 앞차례수가 바뀌어 있어요.
4: 계속 바뀌죠.
3: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4: 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달걀 한 판 특란 39 기준으로 전국 평균 7,468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예. 이게 현재 7,500원을 이제 소매 가격으로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7%, 평년보다 9% 높은 수준인데 통계는 이렇습니다만은 판매처 실제로 가시면은 예. 만 원 중반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3: 수도권 소매점에선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4: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트 계란 매대를 보면은 1인 두 판 한정이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니까 여러 네. 판을 이번 주에 사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와 생산비 부담 등으로 이렇게 계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유통업계가 수입 계란 공급을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미 미국산과 태국산 계란이 1,000만 개 정도 들어와 있고 다음 달까지 2,100만 개 정도를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3: 네,
4: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이제 동네 슈퍼와 제과점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 계란 들어오자마자 족족 완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국산에도 사실상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이 되면서 좀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은
3: 그러니까요.
4: 네, 달걀을 네. 잘 못 낳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당분간 수입 계란에 좀 의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3: 자, 지금 유럽은 뭐 40도까지 올랐다 난리인데 이런 기후 위기 속에 고물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건 올라도 저희가 반도체를 벌크로 사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달걀 오르면 이게 체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5: 아무래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옛날에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MB 물가라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3: 물가를
5: 좀 뽑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최근에 보면은 3% 약간 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장 보러 가면은 뭐 1년 전에 100만 원을 만약 장을 봤다 그러면은 103만 원을 요번에 쓰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3: 그렇죠.
5: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란 같은 경우 이제 뭐 우유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좀 피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름으로 주유소에 가면은 여기 전광판에 써 있잖아요.
3: 네.
5: 갑자기 뭐 1,700원 하던 게 뭐 2,000원 하고 이러면 근데 그런 물가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도가 사실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런 어떤 생활 물가에 대한 뭐 계속적인 대책을 내놓고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번에 네. 계란 물가, 계란 가격도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아, 그러니까 정부는 심리부터 잡겠다. 자,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습니까?
4: 네, 그만큼 시급한 민생 과제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금 전에 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는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곧 예정인데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는 인하하지만 이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물가를 잡는 그런 방지책이죠.
3: 네.
4: 그리고 오늘 이거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란에 대해서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 개를 추가로 수입하겠다. 공급을 늘려서 좀 가격을 잡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생선 가격, 고등어 가격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예. 이 노르웨이에 특사단 파견을 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2,000톤을 직수입해서 저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예. 국내산 수출 물량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직접 수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물가 자체가 이렇게 정부 정책만으로 다 잡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3: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없죠.
4: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유가, 환율, 그리고 날씨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변수들이 예. 사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단기 충격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 뭐 유가, 환율, 뭐 날씨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좀 바뀌어야 좀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자, 노르웨이산에서도 고등어 요즘 좀 잘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 오르면은 이런 공공요금 동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그런데 동결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더란 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5: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공공요금이라는 게 우리 공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예.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은 해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예. 그러니까 손실 보존은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초과세수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살아야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죽으면 나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공공연금 동결은 잘한 정책에 대해 생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한국은행 이런 데도 이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가지표 어떤 상황입니까?
5: 지금 5월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장 최근 건데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1%거든요. 한국은행의 뭐 물가 안정 목표치가 2%니까 그거보다 1.1 정도 더 위에 있고 보면은 이제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3: 네네.
5: 이게 한 0.9% 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만약에 석유류 물가가 안 올랐다면은 한 2.2 정도.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었을 거거든요.
3: 네네.
5: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게 아직은 유가가 올라가면 공업 제품을 거쳐서 서비스 물가로 파급되는 그 경로인데 아직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요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시차는 짧게는 한 2, 3개월에서 네네. 길면은 6개월까지 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마 피크는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에 한번 상승률 기준 피크를 찍고
3: 네.
5: 유가가 지금 수준처럼 뭐 배럴당 $70대, $60대로 안정되면 이제 여름이 좀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텐데 단 하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여름이 지나면서 물가가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황이 안 좋아지고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겹치면 그런 고물가 압력은 하반기에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4: 네.
3: 최근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더 오르고 있어요. 1547.9원까지 네. 올라버렸습니다. 너무 오르는 거 아니에요?
4: 네. 환율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어제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오늘 또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를 하면은 해외에서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식품 가격 오르게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료 수입하는 양계업계의 비용 부담 커질 수 있고.
3: 아, 우리 사료 대부분 수입했으니까.
4: 맞습니다. 예. 결국 계란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먹거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3: 예.
4: 뭐 애기 옷이라든지 외국산 옷이 예쁘다 하는데 달러가 이제 너무 비싸지고 원화 가치가 낮아졌잖아요.
3: 네.
4: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도 물가 전반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출 기업에는 사실 실적 개선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생활 물가 부담 계속 커지니까 굉장히 좀 환율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3: 확실히 요즘에는 산업 구조상을 봤을 때 환율이 올랐을 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1548원까지 올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5: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게 1500원대 환율은 좀 너무 나갔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3: 네.
5: 1400원까지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해보겠는데 1500원대 환율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환율이 올랐을 때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3: 예.
5: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는데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좋죠. 뭐 가격 경쟁력을 떠나서 옛날에는 뭐 같은 달러를 벌어들이다 지금은 국내 회계 기준으로 이제 회계 정리하다 보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3: 그렇죠?
5: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수 회복은 끝입니다. 특히 1500원대 환율은. 지금 보면 엔화가 상당히 약세인데 일본 내수는 안 좋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3: 네.
5: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 아.
5: 그래서 환율을 방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K양극화.
3: 예.
5: 수출은 좋지만 내수가 안 좋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 환율 방치하면 이거는 뭐 영영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잖아요.
3: 예.
5: 그래서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가 방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효과는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5: 그게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1월에서 4월 보면 경상수 지역자가 1000억 달러거든요.
3: 네.
5: 무게가.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간으로 1000억 달러 살짝 넘었어요. 그럼 올해나 2000억에서 3000억 달러 된다는 건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3: 네.
5: 달러
3: 이렇게 들어오는데.
5: 예. 네.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니 바깥에 거기 현지 투자를 위해서 왔다 가면은 뭔가 또 빠져나가잖아요. 수수료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만약 기업들이 생각하면은 그 돈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그것도 일종의 투기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도 안 되고
3: 네.
5: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좀 극약 처방인데요. 미국과 통화 사업을 하거나 이번 금통위에서 네. 빅스텝을 하거나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3: 둘 다 솔직히 첫 번째는 안 들어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고유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고유가가 지금 일단은 한 70달러대까지 국제유가가 내려서긴 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올해 연말에는 물가 안정이 되긴 될 텐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U자형으로 연말이 되면 다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5: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반 호르무즈의 안쪽에 이제 뭐 정유시설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풀리면서 이제 유조선들이 묶여 풀려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유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이 좀 오버 언더슈팅이라 그러죠. 너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정유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풀린다면 유가는 다시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발발 이전에 보면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전망이 유효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나 내년 경제에도 보면 미국 경제만 빼놓고는 모든 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 네.
5: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뭐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가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낮추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3: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4: 네, 금통위에서는 이번에는 사실 동결을 했잖아요. 네. 이제 신원성 총재가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시장에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3: 아, 7월 금통위 때
4: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통위를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빅스텝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건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이제 예. 말씀하신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베비스텝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금통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 빅스텝 가능성은 일단은 없죠.
5: 조금 소수 의견이긴 한데요.
3: 예.
5: 빅스텝 가능성은 없고
3: 네.
5: 제가 그 말씀드린 거가 저는 이번에 동결할 거라 생각해요.
3: 7월에도요?
5: 예.
3: 우리가
5: 이제 그 한은 총재가 하는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고
3: 예.
5: 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뭐라 그러죠?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죠?
3: 네. 네.
5: 거기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특히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자랑거리가 뭐죠?
3: 증시?
5: 예. 주가 만 포인트.
3: 네.
5: 거의 금리 올려버리면 찬물 끼얹습니다. 과연 그게 뭐 꼭 정부 쪽에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겠죠. 한은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행정부의 어떤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론과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총재 포함해서 7명이 그거 감안하고 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경제 밀어 금리를 올리겠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금통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 네,
5: 저는 동결할 거라고 확실합니다.
3: 저는 몇 가지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적용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코스피는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부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른 경제 이슈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00세 시대에 65세

0: 본인회와 이제 서울시 연합회와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한 뒤에 내부 검토, 예산 편성 등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 시행해보겠다. 좀 이런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의 공약이니까 지하철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거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이제 혜택 누릴 수가
1: 아,
0: 없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교통복지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1: 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도 70세 이상, 대신에 지하철도 70세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에 절감된 재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추산으로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572억 원의 운임 수입이 추가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버스 교통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1: 자, 노인 연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선거 때 되면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 모습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특정 연령대에 돈을 주냐 마냐도 쟁점이지만 사실 큰 쟁점은 노인을 몇살 때부터로 노인으로 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드라마나 예능 소재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타면은 이 노약자 좌석
1: 네네.
0: 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60세 분들도 너무 이제 많아졌고 다들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혼나는 경우도 있대요. 나
1: 어린
0: 60,
1: 놈이.
0: 나 62살인데 막 이러면서 너몇 살이야? 어르신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70이고 나 80이다. 뭐 이런 게좀 에피소드로 활용되기도
1: 뭐
0: 하는데요.
1: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예.
0: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6세였다고 합니다. 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에는 29.6%였는데 지난해는 40.7%로 약 1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60대랑 지금의 60대 너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건강 상태, 경제 활동 수준이 향상된 만큼 65세를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보는 게 맞냐,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우리가
1: 그건
0: 복지비도
1: 그래요.
0: 많이
1: 예.
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옛날에 그 정조 임금 몇 살에 돌아갔는지 혹시 아세요?
2: 잘 모릅니다.
1: 49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빨리 사망했다고, 요절했다고, 그래서 독살설이 돌고 그랬었는데, 당시 기준, 조선 왕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 65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젊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약간 무례한 질문을 줬는데요. 이광수 기자보다는 주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일찍 노인이 되신다고, 이런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데요.
2: 아, 이런 식으로 저를 디스하는군요.
1: 제 뜻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기준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2000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 29.6%에서 작년에 40%까지 올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 이제 부평에 제가 사는데, 그 88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오는 경인로 타고. 그게 새벽에도 다니거든요. 제가 여의도에 새벽에 볼지에서 그 버스를 탔는데, 아마 3, 4시쯤 됐나? 근데 그 버스가 유명합니다. 뭐 새벽에 람보르기니를 88버스가 추월했다는 걸 본,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여의도에서 내리더라고요. 왜? 건물의 단순 경비나 청소.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노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65에서 69세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그걸 제외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단순하게 70세라고 끄는 거를 그 연령층 65세에서 70세 넘어가시는 분들 소득 구조나 일을 하고 있는지 자산 구조나 예를 들어 뭐 70세 이상 노인이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그럼 줄 필요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책이 좀 졸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현실을 좀 파악하고 정말 그렇다면 70세 이상 오케이.
1: 예.
2: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단순하게 연령만 기준으로 할 거는 분명.

0: 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부장님 제 눈에 30대로 보이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이 무례한 질문은 다 제작진의 탓인 것으로 하고요. 자, 이런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지하철 무료로 타셨던 분들은 이렇게 연령이 오르면 반발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65세, 69세 사이의 고령층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인구가 이제 서울시에서 64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70세로 이게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이 되면은
0: 네.
2: 이게 기존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형평성 논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인데요. 한 아이디어는 이제 무임승차 상향 연령을 단순 한순간에 5년을 늘리지 않고 매년 한
0: 아,
2: 세씩
0: 차근차근.
2: 네, 55,
0: 네.
2: 65, 66, 67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정년 연장이라든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근데 서울시 안에서의 지금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노인층 보면 사실 지방이 더 심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확대되기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서울시가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하면 분명히 또 이제 문제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좀 지켜보겠죠.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령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젊은 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너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플러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K자형 양극화 경고. 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요. 지금 초과 세수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완전히 양극화예요, 이거 진짜.
1: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업 쪽에서도 업종은 있지만 대기업들은 있지만 대부분이 수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수출 제조업 지금 잘 나가는 보면 반도체 산업인데 반도체 산업은 진짜 그 취업 유발 효과가 되게 작은 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고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0: 지들만 좋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5월 고용 통계 보면은 제조업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건설업도 마이너스고요, 아시겠지만. 제조업 건설업 마이너스 나는 걸 어디서 받아주고 있냐? 서비스업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받아주는 그 폭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0: 내수가 안 좋아하니까.
1: 서비스업도 이제 포화한 거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조업에서 잘렸어요. 그럼 자영업을 하잖아요. 계속 자영업으로 들어가면 뭐 합니까? 계속 가게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에서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뭐3% 가까이 나온다고 하지만, 취업자 수는 토탈로 보면 마이너스인 거죠. 이거를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고, 2017년, 18년 사례가 딱 이렇습니다. 반도체만 좋았는데, 고용은 안 늘어나는. 그 고용 없는 성장이 거의 한 7, 8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0: 실제로 반도체 공장 견학 같은 거 가보면요. 내부의 직원들의 모습이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고용 유발 효과도 크지 않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의심이 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초임 직원을 잘안 뽑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회계법인이나 로펌처럼 신입이 단순 자료조사나 문서 작성부터 배우던 업무를 이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대신하면서 예전만큼 초급 인력을 많이 뽑지 않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줄어든 일자리 21만 1000개 가운데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법무회계,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이제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다만 이렇게 감소된 것을 모두 다 AI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도 함께 영향을 미쳤지만 AI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냐? 여기 물음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1: 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AI가 생산성이 나타난 게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게 이제 AI 때문에 해보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젠슨을 되게 싫어하네요. 네. 워낙 나대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뭔가 이제 투자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뭐 고용 시장이 해고가 됐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 나만 나간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0: 전반적으로 지표에서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멀었다. 말도 안 되는 멀었다. 소리다. 이가 대체하는 무슨 대체는 무슨 대체냐? 통계 정리 정도 외에는 저는 못 한다라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상황. 이게 어떤 전반적인 온기가 퍼지지 않고 낙수 효과도 별로 없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괜찮은 겁니까?
1: 안 좋은 거죠.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경제 성장 구조고요.
0: 예.
1: 왜 위험하냐면은 반도체가 꺾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좀 작은 제조업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업이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산업이 오히려 떴다면 지금 내수 상황은 지금보다 좋아졌을 거거든요.
0: 아, 고용을 많이 하고
1: 그렇죠.
0: 이렇게
1: 파급이 되니까. 예. 근데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금 좋은 산업이 없어요. 멀쩡한 산업이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대만 경제를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게 TSMC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가 좋을 때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내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띄워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0: 어떻게든
1: 뭐, 예. 예. 반도체가 언젠가는 망가질 거거든요.
0: 예, 예.
1: 망가진 때를 대비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제가 한 15년 전쯤에 타이완 출장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반도체 기업 그리고 IT 기업 이런 데 취직한 친구들 빼고는 초봉이 너무 낮아가지고 국가 경제가 안 들어가는 게 딱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체감 경기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표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97.71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 예.
2: 이게 지난 3월 이후에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거고 7월 전망치 95.2보다 더 낮은 건데요. 이게 이 수치가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97.7이면은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지만 사실 전체 기업이 느끼는 그 체감은 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환율 고환율 환경 때문에 뭐 철강이나 석유화 그리고 건설 좋지 않죠.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업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경기 부진 원가 부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AI의 그런 성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체감 경기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 지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을 줘서라도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반짝 효과로만 끝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1: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짝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 아직 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좀 헤매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예를 들어 울산이라든가 여천 석유학단지 어렵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고부가 고기술 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런 쪽에 대한 좀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초과세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가 돈 많아서 지금 해피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예. 아 이런 데다 써라.
1: 그렇죠.
0: 예, 예.
1: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일회성 비용, 일회성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어떤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걸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저 식당하는데요. 지금 경기 정말 어려워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주식만 좋아요 해주셨는데 이건 요즘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많이 합니까?
2: 아 종종 하는데 예전만큼 예.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0: 회사 여의도 있잖아요. 거기도
2: 네.
0: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여의도가 사실 예전에 예. 퇴근하면은 정말 전단지부터 바닥에 쫙쫙 깔려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식당도 이제 장사가 잘 안 되시니까 8시, 7시에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렇게 내수의 어떤 반도체 호황의 흐름이 퍼지지 않는 그런 상황. 5780번 쓰시는 분, 돈 주는 공약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비가 해마다 적절하는데 또 버스비만 공짜면 그 세금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잖아요. 항상 이런 복지 얘기 나올 때마다 젊은 층에게 부담이 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요.
1: 이런 말씀드린 건데 여기 뭐 기자님 빼놓고 앵커님하고 예. 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갈 사람들이고 사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젊은 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뭐 부담이 됐든 뭐 지원이 됐든 저는 젊은층. 지금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제작진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보답은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를 589명으로 발표한 지 수시간 만에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7: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6: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4: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5: 특히 진원이 얕아서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8: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Estos son terremotos muy importantes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ilómetros de la superficie hasta 20 kilómetros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8: 실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2010년 IT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현건입니다.
4: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5: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0: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1: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en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10: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4: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5: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의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2: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3: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의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4: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 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매관 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 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3: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4: 공적 의사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15: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4: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13: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14: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4: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5: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17: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18: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네요.
16: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13: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5: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김 씨 측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개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9: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19: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21: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2: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3: 어떤 개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19: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제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24: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5: 그렇죠.
24: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14: 당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4: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14: 장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6: 중앙당도 좀 정비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14: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27: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선임안을 국민의힘에 보내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공문 발송이었다면서 조 의장은 이달 안에 원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긴급회견을 열어 소수당을 무시 압박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독재 선언이라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던 이재명 대통령 말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0: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1: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0: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22: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0: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오늘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인하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료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8: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9: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9919, 65788-9919.
1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9: 여러분을 LA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라운딩이 함께하는 샌드캐년 컨츄리클럽 한인 교포 모임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중에는 정가 $80를 $60에 런치박스도 제공해드리며 주말에는 정가 $120를 $90에 역시 런치박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12명 이상 교회 단체도 환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운드 샌드캐년 컨츄리클럽에서 만나보세요. 단체 예약 문의는 818-731-2378 전익환 프로에게 연락주세요.
11: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2부 영당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에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차기 당권을 두고 당이 분열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이런 이유일까요? 이와 관련해 당내외 여러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4: 아, 예. 아이, 그럼 아재 개그를 하세요.
3: 아침에 PD님한테 혼났어요.
4: 네.
3: 저 의원님하고 이제 네. 방송한 게 6년 전에
4: 맞아요.
3: 아이고. 의원님 배지 다시기 전에
4: 맞아요, 맞아요.
3: SBS에서 방송하고
4: 기억하시는구나.
3: 네, 처음이라서 네. 너무 반갑고.
4: 아니 근데 그때보다 뭐 그때도 유명하셨지만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감히 가까이 아이고, 갈 수가 없는데
3: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말 많은데
4: 예.
3: 의원님께 많이 좀 여쭤볼게요.
4: 네, 알겠습니다.
3: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1일날 만나시잖아요. 어떤 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4: 이제 바깥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뭐 만나야 할 시점이 왔으니 만난다고 하시긴 할 테지만
3: 네.
4: 모든 정치가 맥락을 읽는 거니까요.
3: 맞아요.
4: 어쨌든 지금 당이 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분란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지경까지 간 것 같거든요.
3: 네.
4: 이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소위 이제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면 저한테도 막 물어보세요.
3: 아,
4: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결국은 두 분이 좀 만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면을 좀 안정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결국에는 전당대회 앞두고 뭐 당내 갈등이 심해지니까 두 만남으로서
4: 네.
3: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 자제시킨다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4: 아무래도요.
3: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4: 네.
3: 진짜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당내 갈등 심합니까?
4: 없어요.
3: 없어요?
4: 아니 친문이 누구예요?
3: 고민정 의원님.
4: 저요? 저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3: 네.
4: 제가 이제 야당 시절에는 우리 당 제대로 가야 된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3: 네.
4: 그건 야당이니까요. 그러나 여당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3: 네.
4: 우리 정치권이 정당이 선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4: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껏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못하러 정권 잡았습니까?
3: 네.
4: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3: 네.
4: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반에는 소수 여당이었고 후반에 이제 다수
3: 그렇죠.
4: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반기 시절에만 제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3: 네.
4: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3: 오.
4: 뭐 하나 할 수가 없고
3: 네.
4: 국정을 운영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국회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고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3: 네.
4: 너무 입법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은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3: 네.
4: 이거는 뭐 개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 선언하고 나서 첫
4: 네.
3: 번째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 책방으로
4: 네.
3: 도서전하는데 그걸 방문했어요.
4: 네.
3: 별뜻 없이 반겨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 뭐 아우
4: 네.
3: 나 전당대 개입하기 싫어. 나 누구 편드는 거 싫어. 그런 이미지 보여주기 싫어. 그냥 안 만나줄래. 오더라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4: 오지 마 하면은 오지 않습니까?
3: 아 그래요.
4: 예를 들어서
3: 네.
4: 그 열린 공간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3: 네.
4: 다만 그 오전에 이미 기사가 났고
3: 네.
4: 기사가 나기 전에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확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3: 오, 네.
4: 그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 기자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죠.
3: 네.
4: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3: 그럼 만약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신 참모라면 상의를 해요. 아유, 정청래 전 대표가 온다는데 만나줘야 되나 안 만나줘야 되나 뭐라고 하시겠어요?
4: 저는 안 만나는 게 맞죠.
3: 그래요?
4: 예.
3: 왜요?
4: 왜냐하면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는 네.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러면 몇 분을 만났냐, 밥을 먹었냐, 술을 먹었냐,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것들로 다시 또 논란이 맞아요. 될 수밖에 네. 없고 그거를 의도해서 정치를 하실 거면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해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온다는데 그 뭐 어떻게 할까?
3: 저같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 막 그렇게
4: 하고 싶으신 거겠지.
3: 네. 그런데 또 네. 유시민 전 장관이나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 네. 했잖아요.
4: 아니 그것도
3: 이게 유시민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세게 밀고 있잖아요.
4: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탁현민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평산책방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로 벌써 한참 전부터 그 진행을 해왔어요.
3: 네.
4: 그래서 그 평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과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했고요.
3: 네.
4: 그리고 국제도서전은 대통령께서 올해 처음으로 간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갔고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진작부터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3: 유시민 전 장관은?
4: 이제 그분은 왜 저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네. 제가 유튜브를 다 보지 않아서
3: 네.
4: 어떤 자격인지는 모르겠으나
3: 네.
4: 지금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내로라 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3: 네.
4: 뭐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에 행보가
4: 네.
3: 뭐 노무현재단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으면서 본인의 비평 활동 재단에 겪을 어려움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들이 네.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결국에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좀 공격을 하고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에이. 만들겠다. 이렇게 에이. 지금.
4: 그렇게
3: 입혀지거든요.
4: 말했다고요?
3: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 네.
3: 지금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4: 그래서
3: 내가 비평하는 거는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감 과잉이다. 그리고 현재 여권의 분란은 촉법 평론가들 그리고 용역 평론가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4: 그래요?
3: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4: 그거는 제가 들어봐야 이제 확인이 돼야지
3: 오늘
4: 되니까.
3: 저녁에 들어보십시오.
4: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밀겠다 뭐 이랬습니까?
3: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4: 봐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3: 일단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요.
4: 일단 나눠서 본다면
3: 네, 네.
4: 그 당권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건
3: 네.
4: 아닌 것 같고,
3: 네.
4: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건데,
3: 네.
4: 저는 오히려 예전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로 많이 주창했었죠.
3: 네.
4: 그러나 여당 시절은 좀 달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뭐 당내 인사는 아니어서 그런 루트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당에 있는 뭐 사람들로서는 최대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3: 네.
4: 그거는 대통령을 모셔봤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을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3: 그렇죠.
4: 당의 존폐 이유입니다.
3: 그럼요.
4: 예, 그래야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고민정이든 누구든 모두 다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자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3: 네.
4: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답답한 건 자꾸 누구를 지키자 살리자 하는데 지금 코스피 9천 뒤에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위한 사람. 예.
3: 네.
4: 거기 그 사람들을 살리자고 서로 경쟁을 해도 현찬을 판입니다.
3: 네.
4: 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싸움에 인상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네. 자꾸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를 좀 지키려고 싸워라.
3: 네.
4: 왜 그것은 쳐다보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3: 그러니까 아니 유시민 그래서 전 장관이
4: 그래서 그분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런 과정 중에 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정책이 그들을 그 국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그거는 국민 편에 서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3: 네.
4: 그러나 이 비판이 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3: 네.
4: 누군가는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줘야 아 그건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제가 이제 코스피 9000 뒤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세게 페북에 썼는데
3: 네, 네.
4: 하고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3: 맞아요.
4: 물론 뭐 제 글을 보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이런 그 절규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가닿지 않으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얘기해서 우리 정부여도 가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역할인 것인데
3: 네.
4: 그렇지 않고 매번 사사건건 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힘 빠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3: 없죠. 근데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4: 네.
3: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4: 네.
3: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겠어라고 실질적으로 선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4: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3: 아니 왜냐하면은 그 방송에서 어제 김어준 씨가 내가 이제 유시민 씨랑 녹화를 했는데
4: 네.
3: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통편집 해준다고 했더니 유시민 씨가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다 내보내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귀에 들어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를 밀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4: 네.
3: 진보 진영의 외부의 대형 스피커들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4: 그러게요.
3: 직접적인 개입이거든요, 이건.
4: 일단 오늘 방송을 좀 들어보고요. 저도 이제 카더라로 전해들은 것이니까
3: 네.
4: 왜냐하면 정치인이 뭐라 말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분만 떼져서 언론 기사 되는 게 너무 많죠. 저
3: 네.
4: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3: 네.
4: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좀 봐야지 제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냥 모습만 보더라도
4: 네.
3: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4: 뭐건 자유죠, 뭐.
3: 자유예요.
4: 예.
3: 근데
4: 그거에
3: 그런
4: 영향을
3: 때문에.
4: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3: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영 자체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4: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번 저는 지방선거 결과도 보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 본인들께서 다 상의해서 투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있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저희한테는 뼈아프지만 그게 저희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분명 있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했을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3: 네.
4: 원사이드하게 한쪽에만 다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당이 정말 분열로 정말 쪼개질 지경까지 가는 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3: 네.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4: 네.
3: 글을 또 딴지 게시판에 좀 올렸잖아요. 본인은 민심의 척도가 딴질보라고 얘기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판단하세요?
4: 민심의 척도는
3: 네.
4: 국민이어야 하죠.
3: 네.
4: 그러나 그분의 그 행위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3: 네.
4: 그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3: 네.
4: 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고 뭐 후원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자기의 소견을 또 밝힐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네.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만큼의 후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3: 네. 어제 보면은 또 김민석 네.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다 호남에 가셨거든요.
4: 네.
3: 호남을 되게 자주 방문하시고 거의 행사만 있으면 가서 뭐 당원들이나 네. 지지층을 만나세요. 이건 어쨌든 그쪽 지역에 한 30%의 권리당원이 있으니까 득표활동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4: 아니요.
3: 아니에요? 뭐예요 네. 그럼?
4: 이번 호남 선거는 네. 당내 상처와 갈등이 너무 많이 남겨진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3: 아, 전북도시다 전남도시다.
4: 네,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도 그렇고 그 결과도 그렇고 네. 당연히 오히려 그 당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호남에 가서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 주시는 행보는 저는 오히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럼 이번 지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택에는 안 가고 호남 뭐에만 집중적으로 뭐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하정우 수석한테도 뭐 처음에 개소식 때만 가고 안 가고
4: 네.
3: 그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4: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네. 지나 보면은 결국 다 결과론이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러고
3: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
4: 안 되니까는 그래서 안 된 거야.
3: 네.
4: 이제 각 캠프별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 네.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3: 네.
4: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안 간 건데. 네. 지도부가 안 가서 안 됐다.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3: 근데 김용남 의원이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달라고
4: 모르죠.
3: 계속 했다는 것 같은데.
4: 아 그래요? 네. 그랬음에도 안 갔다면 왜
3: 안 모른 척 하세요.
4: 난 모르죠. 내가 지도부 있지 않으니까.
3: 그 정철의 네. 대표가 사퇴 선언하면서
4: 네.
3: 계속 뭐 친문, 친노의 적통이다. 난 노사모였다.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4: 네, 네.
3: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3: 네.
4: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3: 네.
4: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서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죠.
3: 네.
4: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3: 네.
4: 그리고 민주당의 적통은 그러니까 소위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죠. 그

0: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혹은 금융자산, 그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누가 핏대에 올리면서 얘기합니까? 물론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했던 그 민심들이 검찰개혁 하나만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 괜찮아, 다 오케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격차가 이그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아우성인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2030 세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극우화돼 있다, 보수화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한테서 돌아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젊은 층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1: 처음 뵀을 때는 그냥 정치 지망생이셨는데 지금 6년 되셨죠? 배지 다신 지 6년 차. 뭐 진영과 국민과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되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이번 전당대회 때 나가가지고 내가 지도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계십니까?
0: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예. 뭐
1: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0: 고민이 제 전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당이 봐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제가 꿈꾸는 민주당은 막 당원 주권, 그리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도 그렇고 다 하는데요. 전그 말이 참 그래요. 슬퍼요.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죠. 저는 그
1: 그렇죠. 맞아요.
0: 민주당이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100%를 다 채워갈 수 없으니 60%, 70%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저 부동산 문제가 안 잡힌다. 결국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치열하게 논박해야죠. 그리고 공급 문제 해결하려면,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있는 대법 대검 왜 지방으로 못 내려보냅니까?
1: 맞아요.
0: 과감하게 그 내려보내서 그 땅에다 집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됐든 20%가 됐든 청년주택 짓는 겁니다. 예, 이제는 야, 저렇게까지 해도 돼? 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장의 성과를 받으셨던 그분들께서 이제는 좀 옆을 돌아보십사라는 절규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시그널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계속해서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빼앗긴다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아주 냉엄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그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0: 네, 전그 부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1: 정청래 대표는 그럼 당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0: 불만
1: 있었어요?
0: 많죠. 그러나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 그러니까요.
0: 지도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이럴 수만은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힘을 싣는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친명입니까? 사람 뭐 그렇게 해서 봐주시든지요. 이게 친명과 친문,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었는데 좀 고민 중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라고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기자회견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고민정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진짜 고민의 산물이라면 의원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0: 싶다라고 오늘 인터뷰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네요.
1: 아니, 그렇게 봐주신다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제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끄럽게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의 족적을 못 남길 수는 있겠죠. 능력이 못 닿아서. 그러나 최대한 할 때까지는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1: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갑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4: 실종자는 5만 명이 넘는 와중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5: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이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3: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구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5: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영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4: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9: 생각만 나오라. 생각만 나오라.
8: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0: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en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8: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4: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1: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 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12: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11: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13: Solidaridad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11: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11: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3: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책물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5: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서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끌이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3: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17: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18: 아니, 이거 왜 세웠어요?
17: 아이고, 그냥.
16: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19: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16: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20: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16: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3: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한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15: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1: 사실상 알선 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0: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 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21: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한 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기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1: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출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But you can't do that stuff.
1: 그러면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를 제공해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0: 네,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1: 선박 공격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과시를 위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f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the authorities in Oman in order to transit following the evacuation framework.
1: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선박 피격 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이 선박 통항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했죠.
1: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협정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이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And there is a lot of work ahead. We don't in any way underestimate the difficulty of the task ahead, but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how vital it is.
1: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에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가 무장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구역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체들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군의 무기고가 바닥나고 또 인도 태평양의 항공모함 전력도 공백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를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6: An enhanced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5: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엇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엔 5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3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7: 解放军始终保持高度戒备，坚决所败任何台独妄动。
5: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오늘은 또 어제는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9: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7: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 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11: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7: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12: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7: YTN 이종구입니다.
13: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를 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미용실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14: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7: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7: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간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16: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7: 국민의

0: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어제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변 안전 우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이 어제 오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한 뒤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의 만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추가 방문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전력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까지 한국형 자폭 무인기는 물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미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볐고 특히 미사일과의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곳곳을 뚫었습니다. 두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드론 경쟁에 뛰어든 상황.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많습니다. 내 집이 최고야 또는 모든 것이 귀찮다고 나가 다니시는 것도 싫으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년, 20년 혹은 얼마 더 있으시면 운전도 못하시고 노년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신데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하시고 건강하실 때 여행도 다니시고 치아가 건강하실 때 스테이크나 어떤 종류든 고기도 잘 드시고 즐기시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올 나이가 되시면 친구분들은 하나, 둘 많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는 자식들이 먹으러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치매 예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세포도 없어지는 것만 아니고 노력하면 증식될 수 있다는 것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취미를 키우고 적당히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는 당분을 필요로 하는데 여자분들은 비만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시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빵이나 쌀, 감자, 국수 종류 등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서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태워버리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뇌의 효소를 만드는 지방질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탄수화물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B1도 도움이 되겠죠. 레티신이 많은 식품도 필요하므로 호두나 잣과 같은 견과류나 올리브 기름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병에도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뇌졸중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연어나 검푸른 생선, 또 카로틴이 풍부한 호박이나 당근,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미역 가격도 좋습니다. 계란도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드시지 않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양약이나 한약 혹은 건강 제품을 드시기보다는 자연에서 우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태에 관련된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그 레이건 책 그 공개 방송 아시죠? 출판 기념회? 아,
4: 네. 북콘서트요?
3: 북콘서트. 예, 예, 예. 준비 잘 되세요?
4: 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그냥 뭐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위주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까 해요.
3: 300여 분 정도.
4: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한동훈 의원 나와요? 아, 오세요?
4: 한동훈 의원이 네. 영상을 길게 네. 만들어서 한 네. 2분 넘는 영상을 보내셨어요.
3: 아니, 윤희석 대변인이 하는데 나와야죠. 아니, 다 만사를
4: 지역 활동하셔야 되니까.
3: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야죠.
4: 제 책입니다.
3: 변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변한 거 네? 아니에요?
4: 아니, 그건 아닙니다.
3: 아, 근데 네. 저도 가야 되는데 네. 저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아, 네.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에서 올라온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아유, 안 힘드세요?
5: 아유, 뭐. 힘듭니다.
3: 언제 이사하시는 거예요?
5: 8월 첫 주에.
3: 8월 첫 주에.
5: 예, 완전 이사합니다.
3: 아유,
5: 예.
3: 힘드시겠네. 서울에?
5: 네, 여기 향동지구라고요.
3: 집 사서?
5: 아니요. 월세입니다, 월세.
3: 아, 예. 아이고. 서울 집값 너무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
6: 네.
3: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부러워요.
6: 아유. 무슨 말씀을요?
3: 그 저 윤희석 대변인님, 네. 우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봐왔잖아요.
6: 그렇죠.
3: 제가 그렇게 좀 가볍고 좀 진행을 웃기게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제가 잔디산업시차를 갔는데 거기 샵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거기 사장님이 좀 막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저를 딱 붙잡고 장소장님 진짜 부탁이 하나 있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각 잡고 진중하게 한번 방송을 해달래요. 제가 이렇게 가볍습니까? 제가 진중하게 한번 해볼까요?
4: 아, 그분이 가벼워서 그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워낙에 우리 정치 상황이 좀 엄중하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해달라는 생각을 하실 듯한데 네. 저는 지금의 방식이 장성철 소장님하고 어울린다고 봐요. 네.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네. 하시면.
3: 각 잡고.
4: 예 그리고 하시나요? 잘 들려요. 그래. 제가 라디오를 아침에 오면서 세 개를 다 돌아가면서 듣는데 네. 이런 진행 방식도 있어야 네.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생길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어떤 인터뷰 내용도 잘 넘어가시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3: 아우 칭찬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4: 그러니까 명당이 됐잖아요.
3: 내가 잘하고 있나 막 어젯밤 잠이 안 오던데
4: 잘하고 계세요.
3: 윤희석 대변인님의 칭찬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정청래 당권 경쟁 서막. 아, 강수현 변호사님 네. 걱정 많으시죠? 어제 막 네. 사퇴한 이후에 정청래 대표 호남 바로 내려갔어요. 김민석 총리도 나도 질 수가 없다. 네. 똑같이 호남에 가셔가지고 여러 특별활동 하고 계시는데 본격 전쟁 시작 이렇게 봐야 되죠?
5: 그렇죠. 뭐 저는 계속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출마할 거라고 예상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본인은 뭐 심사숙고 한다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싶고요. 본인 네.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껏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하나 가지고 쟁점을 이제 일어나시키는 모습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1인 1표제는 처음부터 원래 쟁점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끌어온 거였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통령께서 만나서 또 직접 이제 풀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전선이 흐지부지 되고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선명성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명성 내세울 만한 장이 지금 다치고 있어요. 네. 김현수 총리 전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 그래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다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 좀 무리수를 두시던데.
3: 무리수 뒀어요?
5: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보안수사권
3: 이건 조금 있다 하고 네네네. 호남 방문에 대해서 좀.
5: 아 호남 방문 네. 예. 근데 호남에 있는 당심을 잡아야 네. 전체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다. 뭐 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공을 엄청 들였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네. 대표가. 근데도 아직까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네. 예, 많이 불안해 보이고 그렇죠. 이제 호남 민심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요새 올라오더라고요. 현지 네. 내려가서 이제 목소리 듣는 거기 보면 물론 이제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장면들 제가 많이 봤는데. 험해요, 굉장히.
3: 험해요?
5: 예. 키워드 하나, 이제 단 하나만 꼽자면 무능. 맞네. 무능하다, 도대체 대표로서.
3: 그래요?
5: 예, 그렇게 아주 혹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세계와 거기는 또 다르니까 현장에서 아마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김한 기자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진짜 뭐 출마하냐고 막 물어봐도 뭐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출마를 안 해야 된다. 네. 안 할 거다.
7: 저는 여전히도 뭐 지금 뭐 출마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는 여전히도 출마하지 않을 시간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3: 꺾으세요.
7: 네, 편이어서
3: 한동훈 대표 때 생각을 좀 하세요.
7: 아, 저는 누구가 누구의 편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3: 근데 부부가 끝까지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습니까?
7: 저는 구도상 하정우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죠.
3: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7: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8: 근데 예. 잘 보신 거예요 그때도.
7: 예.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3: 그 얘기하는 평론가가 예. 김한 기자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7: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사퇴를 하고 바로 출마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면 바로 출마 선언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본인의 출마가 여전히도 어떤 걸림돌이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걸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기나 명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지지층의 분열 이런 거를 빼고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전 이번 주말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3: 저는 김한 기자님의 예측이 맞기를 바래요.
7: 아니 저는 왜냐하면...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인 순리에 대한 얘기죠.
3: 그렇죠. 똑같아요. 네. 우리 윤인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예, 뭐 저희 상대당이긴 하지만 여권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극이라고 저는 누차 강조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정청래 대표가 의원이죠 이제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상괴죠. 네. 그런데 보안수사권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도 또 날석에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제 그렇죠. 일개 평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의 4선 의원 정도면 많잖아요. 그냥 의원 하나란 말입니다. 대표가 이제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출마를 네. 전제로 하고 타이밍 보는 거지 네. 물리적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네. 출마를 안 한다. 물론 돌발 사태는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발견됐다거나. 그런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좀 당황할 거예요. 막상 대표라는 자리에 물러나고 나니 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김민석 총리와 맞서야 한다는 아마 그 현실감은 많이 들 겁니다.
3: 딸기인 김호준과 유시민이 있는데. 안 무서워. 그럴 것 같은데요.
8: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현실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이 왔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게 그렇게가 안 되겠구나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3: 그 윤석 대변인님 말씀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올해로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민주당 차기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청래 전 대표 26.5, 송영길 의원 18.8, 김민석 총리가 46.1,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한 기자님?
7: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주 내내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인 1투표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대표가 되려면. 하나는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서울 수도권 선거를 저간판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겠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3: 다음번 총선에서?
7: 그런데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뭐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대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그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호남 당원 투표는 대대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별로 호남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정선이 호남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는 다 공유하고 있는 정서라고 한다면 저는 1투표제로 가면 야 이번에는 바꿔야겠는데 이게 작용할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3: 그렇죠.
7: 네, 정청 대표랑 의원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한 트리플 나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내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뭐 한 몇 주째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지층 사회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냐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차고죠.
3: 차고
7: 그 자체로.
3: 예. 강승 변호사님. 네.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이지만 민심은 김민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혀지는 수치예요.
5: 그렇습니다.
3: 진짜 그럴까요? 아니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러잖아. 네. 자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권리당원의 민심은 달라.
5: 네.
3: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유리해. 막 이렇게 해석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 저도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권리당원의 전혀 다른 표의 결집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전당대회가. 근데 가정이지만 한 달 넘게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싸운다.
3: 네.
5: 대립하고 네. 갈등하고 대통령의 국정은 계속 가려지고 네. 우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치에서는 엄청 길잖아요.
3: 그렇죠.
5: 이 긴 시간 동안에 지금 모습 그대로 쭉 가면 이 갈등의 원인이 대통령이냐 정청래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구도라면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 이 국정을 본인이 연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길래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 국가를 차원에서는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냐 갈수록 커질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클린 선거하겠다. 나는 이제 네거티브도 안 하고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툴 정치인이거든요.
3: 그렇죠.
5: 원툴이에요. 항상 적을 상정해놓고 공격하고 우리 편 철저히 결집시키고 그런 걸로 해왔기 때문에 뭐 본인은 짐짓 점잖은 척하면서 나 이재명 대통령과 하나야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스피커들은 굉장히 험악하게 공격할 거라고요. 상대편들을. 그거를 한 달 이상 지켜볼 국민은 없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3: 이것과는 별개로 강재 변호사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
5: 네.
3: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난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거예요. 원팀 원보이스예요. 믿어요?
5: 아니요. 전혀 안 믿습니다.
3: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네. 이 여론조사가 정청래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가 몇 번 더 반복이 되면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8: 접어서 얻을 거보다 네. 안 나가서 잃을 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3: 그럴까요?
8: 이제는. 네, 너무 많이 오셨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3: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
8: 살려드린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환경조차 본인이 걷어찬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당선자는 나오겠죠.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 이후에 민주당 상황이 더 관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3: 네.
8: 결과에 따른 뭐 당선 유무는 갈리겠지만 그 이후에 그럼 다시 합쳐질 수 있겠느냐. 뭐 당적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3: 네.
8: 그분 혼자만이 아니라 뒤에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3: 네.
8: 그 갈등을 수습할 만한 네. 그러한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은 보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당이니까요.
3: 네.
8: 그 부분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3: 네.
8: 이렇게 혼란이 지속됐을 때 국민들이 어디를 봐야 하느냐 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3: 그 어제 김민석 총리가 보안사건 완전 폐지 정부안 안 낼게요. 이거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8: 뭐 어떤 친명계 의원들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3: 그래요?
8: 대통령은 대통령 정도 되는 지도자가 정청래 의원처럼 완전 폐지 이런 식으로 딱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는 하는데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죠. 김민석 총리가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나가신다는 분으로서의 총리와 그렇지 않은 총리가 똑같은 발표 내용을 발표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의 감정은 다를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국가 행정을 1년 이상 통화해서 봤던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정부 입장이라고 내면서 당에 넘긴 거잖아요. 네. 책임 회피 더하기 비겁하다. 네. 진짜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근데 현실적으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8: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선택. 거예요. 그럼 총리 떼고 얘기하든지. 그 얘기입니다. 현직 총리로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강수영 변호사님, 네. 전 총리 전 대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날카로워요. 네. 1년 동안 뭐 했어? 허송 생활 한 거 아니야? 왜 국회에다 떠넘겨? 이런 식으로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날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5: 저,
3: 왜 그래요?
5: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3: 누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5: 정청래 대표가요.
3: 정청래 대표.
5: 아,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이 자신의 성명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 성명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개혁을 진짜 성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고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숙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문제점 자체를 진단을 안 한다. 아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조차 인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옥신각신 얼마나 지금까지 그걸 쟁점화시켜서 싸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그러한데 우리 정부안 안 내겠다. 그 이제 정당에서 지금까지 숙고를 하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3: 그렇죠.
5: 그러면 의원총회가 됐든 뭐 토론회가 됐든 정당은 그걸 결과물을 갖고 와야 돼요. 숙고의 결과물. 그걸 가져와 보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네. 실제로 미뤄진 것도 김민수 총리 언급에 따르면 당에서 요청해가지고 5월에 원래 하려던 걸 지금 미뤘다 이런 언급도 하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지금부터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속도전을 얘기하고 뭐 당장 지금 당장 이러지만 몸구성도 안 돼 있어. 할 수가 없는 걸 지금 당장 하세요.
3: 그러네요. 이상하다. 17일 전까지 뭐 다 해버리자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5: 근데 그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지 플러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뭐 정권 송실 할래 말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묶여져서 수술로 치면 종양을 제거한 뒤에 그 드레싱하고 봉합하고 이런 것까지가 의사가 해야 될 일인데 네. 나는 드러내기만 하겠다. 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소재를 떠넘겨 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그것까지 하라는 주문으로 보이고 네.

0: 이 쟁점으로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엿끝내기 이걸로. 같은 거라고 봐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뭐 네. 이런 수라고 보고 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방패와 창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계속수가 여기가 급소야 내가 여기를 찔러야겠다라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피로감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 대표가 그 왜 그렇게 하냐. 네. 좀 유연한 수를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한 대로 7월 17일까지 못 끝내요. 지금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무슨 형사소송법이라도 있어야 이게 자기의 말하자면 깃발이 될 수 있는데 본인도 1년 넘게 대표를 해온 거잖아요. 대통령 이 논란이 뭐 어저께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여러 우려들이 있고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 과정에 대한 조율을 계속 밀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그만뒀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갑자기 자기가 그럼 당대표일 때 하지. 근데 그만두고 7월 17일까지 끝내자라고 하는 거는 일정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대통령이 말한 정확히 지적한 정치 슬로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강성분에서 말한 저는 어제 그 뒤에 SNS에 올린 글들은 굉장한 무리수라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가 누가 그거를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면 김한 기자님 이제 현직 기자시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일단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폐지하면 되잖아요.
0: 근데 윤희석 그렇죠?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이 얘기를 아마 하겠죠.
1: 아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때도 계속 논란이 되고 기사의 가치가 있어요?
0: 저는 없다라고 보고 저는 네.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냐 여부는 제도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거 네. 자체가 어떤 그렇죠.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그름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3년 한시적으로 둬보자. 그리고 제도를 운영해보자. 근데 형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야, 안 되겠는데? 이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교리화해갖고 이렇게 정치 슬로건하고 자기의 정치 깃발로 삼냐.
1: 표가 되니까 그러겠죠.
0: 아까 그거를 정치 지도자면 그래서 저는 하질의 정치라고 보는데 지지자들한테 설명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할 거다. 폐지가 방향이다.
2: 근데 그들이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요새는 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수사 담당자 누구 이름? 아 알아. 전화 한 통 되면 안 돼. 한 10개 되는 거 한 3개 정도는 내가 줄여줄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수천만 원씩 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검사가 힘이 셀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경찰 쪽으로 힘을 몰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절하게 기소, 수사, 분리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힘을 다운시켜서 국민들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지막지하게 검찰 때려잡으면 국민들 살기 좋아지는 겁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셔서 아, 이거 문제 없다고 진단하신다면 저는 수긍할게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본단 말입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진짜 자신 있으세요? 왜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보안수사권 폐지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들이.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 이것도 원위치시킬 수 있어요. 부작용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정권 넘어간다 이거예요. 진짜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제발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눈앞에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치를 대국적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큐! 괜찮으시겠어요?
2: 뭐 저는 뭐 상관없죠.
1: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한대요. 통합? 화합? 전당대회 너무 과열 분위기니까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강 변호사님?
2: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소위 이제 멸칭의 이제 다섯 글자 예,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그 첫 번째 글자가 문이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쿠에서 지금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행보를 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휘하고 있다거나 뭐 양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거나 그거 절대 아니다. 네.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다. 네.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매우 화가 나 있다까지는 이제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위시해가지고 뭔가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그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다독이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한번 부탁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저녁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등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화를 떴는데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강성 비판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 녹화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릴리즈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막 흔들려요. 뭐 환영한다고,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방향이 바뀔 거야. 우리 쪽으로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싸움판이 아니라 이제 뭐 어쨌든 봉합되는 판으로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그 강성 비판이 약간 뻘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지 않았을까?
1: 이재명, 네, 문재인 이 두 분의 만남 효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세요?
2: 이미지상으로는 효과를 좀 보겠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청와대 설명 그러지 않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7월 1일에 그 만남이 성사가 됐을까? 그 이후에 조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정치 이슈를 그냥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그 진영 안에서의 그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안 통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을 40년 전에 쭉 하셨던 분들은 이 슬로건 정치에 특화돼 있고 사회현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어떤 구호, 그 구호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정치의 어떤 과격한 부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잖아요. 독재타도, 국가보안법 폐지.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1: 그러네요.
2: 근데 국가가,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하나의 슬로건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고 사회현상이 다 정리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회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수가 집권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완전 폐지. 뭐 재산세 뭐 완전 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아도 반대를 해요. 디테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청영 대표가 그 디테일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 이해할 만한, 또 디테일을 중시할 만한, 디테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어도 가장 과격한 방법을 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적 인물 정청래의 존재는 민주당 그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피가 끓어요.
1: 그렇죠.
2: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윤석열 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녹화 방송까지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이럴 일인가 싶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유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그렇네요, 거죠. 업보입니다. 학생운동권을 정치권에 진입시킨 그 업보예요.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3부 끝내고 저 4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여론조사로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당 그 당대표 후보군들의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4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시면 저희 앞으로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무건 방송할 거예요. 빨리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이건 무리한 진행인데.
1: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0: 읍소.
1: 저 잘려요.
0: 읍소.
1: 김한 기자님. 네. 김한 기자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판할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3: 이번 주초에 그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해서, 네, 직접 정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1: 뭘 정리해요, 근데?
3: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아까 뭐 멸칭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립각이 있다라는 게, 저는 현직 현장 기자 입장에서 약간 허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 세력은 그렇지 않고 이건 김어준 씨랑 유시민 씨가 하는 미디어 플레이 같은 거지. 미디어 현상 같은 거지. 뭐 이 자체가 무슨 지금 친문이 세력화돼 갖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반대하고 뭐 어떤 코어 지지층이 실제로 실재하고 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어쨌든 그거의 구심으로 활용이 계속 이용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 은퇴하고 가장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도 뭐 말하자면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부와 상관없이 아 저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생활인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은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 전면에 나서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중을 밝히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유시민 씨 방송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네. 이후에 나올 메시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윤 대변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의원의 정치인 중에서 행보로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다음 주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 강승 변호사님,
0: 네.
1: 강 변호사님은 용역 평론가예요, 아니면 촉법 평론가예요?
0: 아니 근데
1: 지금 이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평론가들이 난립해가지고
0: 네.
1: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대요.
0: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아직 녹화 방송이니까 아직 릴리즈된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1: 어제 뭐 김원식 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0: 그런데 용역이라는 거는 누구한테서 돈을 받고 평론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용역은 용역 계약에 따른 거잖아요.
1: 방송사에서.
0: 주문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서비스 아닙니까? 용역이.
1: 그럼 촉법이에요?
0: 촉법은 책임 안 진, 뭐 어려갖고. 제 촉법은 나이가 한참 지났고요. 근데 뭐든 간에, 저는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 참 미워하고 싫어한 적이 많았는데,
1: 네.
0: 그 늘 그분이 하는 스타일이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메신저를 폄하하고 시작하거든요. 뭐 저리 없고 말이야.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차이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똑같이 따라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 이제 예전에는 본인이 메시지 딱 내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착착 되고 골목에 있는 유튜버들도 뭐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거랑 다른 얘기하면 바로 그냥 구독자 뭐 확 빠져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합당 논의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심히 상실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누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무책임한 평론가가 난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방송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요컨대 본인이 주장하신 것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이 저는 난 설득력이 없다. 저는 아닌 것 같아. 그 결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나는 맞는데 난립해가지고 지금 이게 혼탁해졌다. 이거는 끝까지 눈과 귀를 닫는 거 아니냐. 그럼 갈수록 고립되는 거고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마저 다 퇴색되게 하는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1: 뭐 나랑 김어준 씨랑 방송하면 한 120만 뭐 150만 200만 보고
2: 많이 빠졌어요.
1: 우리 많이 빠졌다고.
2: 네, 많이 빠졌어요.
1: 그래도 유공 보면 100만 이상은 보던데 매일 보니까.
3: 그래도 어쨌든 뭐 실시간 접속자도 많이 빠졌다고 네. 하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염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왜 자기 뭐 말하자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지지층들도 많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고비 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라이브 방송을 하는 시대에 녹화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건데
1: 네.
3: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도 굉장히 뭐 어떤 약간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다이나믹스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와서 뭐 한 4, 5일 전 기조로 얘기를 하면 김원준 씨 말대로 사실 통편집하고 다시 하는 게 맞는데
1: 네.
3: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낸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들어요.
1: 거기서 또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 했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비평을 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는 길과 민주당 지지층이 가는 길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 과잉으로 지금 국정운영하고 있다.
2: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 용기야니까.
2: 예를 들어서 일부 평론가들 본인이 뭐 촉법이다, 뭐 용역이다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어떤 평론가로 생각하느냐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께.
1: 네.
2: 솔직히 은퇴 선수잖아요. 흘러간 노래고. 네. 그분 혼자만 지성을 다 갖추고 있고 이 세상만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그런 어떤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 그런 자신감이 주장하죠. 뭐예요? 그런 네. 용어들에서.
2: 그게 이제 자신감 광이라는 얘기를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네.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겠구나 이 기반 하에서 평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로 있다가 내가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다시 가가지고 네. 이 평론계를 내가 평정하겠어.
1: 정리해줄게.
2: 통론은 김어준이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녹화해도 돼. 내가 지금 얘기해도 며칠 뒤에도 뭐 통할 거니까 뭐 통편집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대중이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최근의 여론으로 보면 알 거고 과거처럼 그분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그분의 논리에 열광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권리당원 대의원 70%가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투표하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2: 그 부분에 천착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자체가 비극이겠죠. 예,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아니면 국민의힘 네, 뭐, 얘기로 넘어가.
0: 네. 뭐 저는 짧게만. 차라리
1: 또
0: 저는...
1: 유시민 씨에게 편지 하나 또 써요. 또
0: 아니야. 네. 편지 그 편지 쓸 정도의 그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저는 차라리 반가운 게 네. 대통령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봤을 때 잘못 가고 있다. 그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차라리 그렇게 비판을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주변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주는 평론을 그쪽 세계에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차라리 까놓고 나는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1: 네.
0: 그렇게 솔직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럼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네. 저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인지. 네. 잘 됐다고 봐요.
3: 저는 여러 방송 하고 있지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 과장되어 있다고?
3: 너무 과장되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시대에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 스피커들은 존재해 왔죠.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범위를 넓히면 국민 전체로 보면 영향력을 갖는다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고 네.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말하자면 성공방정식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고 저는 지금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큰데 PD님 저 김어준 씨 유시민 씨에게 섭외 요청을 드려서 반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지루한 공방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사퇴하시오. 사퇴 안 한다. 이거 언제까지 가요?
2: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답답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민주당 상황에 비교하면 네. 저희는 이제 수습 국면이고
1: 수습이에요?
2: 예, 절차만 남은 거기 때문에
1: 그래요?
2: 예, 저는 마음이 상대적으로는 좀 가벼워요.
1: 근데 많은 분들은 장동현 대표 사퇴 안 할 거야. 내년도 8월 달까지 임기 채울 거야. 그런 전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제가 볼 때는 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네. 아, 뭐 안 물러나니까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하자 이럴 분들이 절대로 아니고.
1: 그럼 설득을 시켜주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2: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측면이요?
2: 예, 그분이 뭐 친윤이다, 뭐 당권파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당선이 됐잖아요.
1: 네.
2: 그런데 당선 이후에 보이신 행보는 그런 우려를 거의 불식시킬 정도로 대단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진중하게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뭐냐면 질문이 좀 날카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 진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진퇴 여부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당에 좋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뭐 시기가 2월이냐 마냐 그거는 질문자의 질문에 2월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1: 하고 계세요?
2: 또 그것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실현시킬 거냐에 대한 방법도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봐요.
1: 네.
2: 일단 다선 의원들을 다 만나시잖아요.
1: 네.
2: 그리고 다선 의원과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공개가 됐어요. 그 네. 얘기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정점식 원내대표의 생각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네. 사진 한 장에 많은 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2: 그럼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모아서 하나의 방법이죠. 증거죠. 증거. 당에서 당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이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줬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처럼 입 안 다물고 또 당원 타령하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
1: 결국엔 신동욱, 김재원 이 두 분의 선택이 달려 그거죠. 있는 거잖아요.
2: 그 두 분은 정치 더 할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2: 여기서 그만두겠습니까?
1: 그렇죠.
2: 최고위원을 네 번이나 하신 분의 생각은 뭐겠어요.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 김재원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친하시죠?
2: 그럼요.
1: 통화해 보셨어요 최근?
2: 저는 제가 먼저 연락은 안 합니다.
1: 아. 예.
2: 어쨌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거죠.
1: 네.
2: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치적 미래를 생각할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2: 굳이 장동혁이라는 분과 같이 정치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이지 지도부가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1: 네. 네,
2: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의 저러한 전망,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도 당연히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1: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고 실현 가능성.
0: 실현 가능성. 저는 최고위원 두 분이 사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지도부가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 항상 그 국민의힘의 망령처럼 떠도는 그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뭐 잘못된 거 알겠고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당원이 뽑았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 지도부를 와해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 극심한 혼란을 만들고 배신자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욕먹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유튜브 여론이 당원들을 쫙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이 혹시 안 될 수도 있다. 총선 때.
1: 그렇죠.
0: 그게 두려워서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정치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그거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 제 바라건대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정치인 모두가 전부 다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정당은 계속 끌려간다.
1: 네.
0: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1: 네.
0: 아, 탄핵 정국에서 소구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에너지 있는 곳은 여기니 여기 기대서 한번 가보자. 목마르다고 이제 바닷물을 마신 거란 말이에요.
1: 네.
0: 바닷물 목마를 때 마시면 이제 사람이 더 죽어간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야 이제는 먹지 말고 우리가 새로 우물을 파자. 이제 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지금부터 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해내야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도 또 하나의 또 변화가 될 거고 그럼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1: 김영 기자님.
3: 약간 어제 홍명보 축구의 후반전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어떤 축구 인플루언서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축구라는 거예요. 왜 실험이냐? 지더라도 수비적인 축구를 해보자. 뭐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맞네. 네,
3: 공은 돌리고 있어요. 공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말하자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지고 있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공을 저렇게 후방에서 돌려갖고 무슨 의미가 있지? 뭐 한번 찔러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내내 후반전 어제 내내 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 대변인 말대로 누군가 깃발을 넣어서 날카로운 역습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1: 네.
3: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게 이렇게 뭐 공만 돌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도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이 방송의 비중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커 보이니까
1: 네.
3: 그러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기능의 정당인가 이런 생각은 여전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 변호사님 말대로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99%가 저는 장동혁 대표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에 있는 분들도. 근데 말하자면 공격의 시작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나부터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대안과 미래가 딱 또 다시 얘기했잖아요. 기강 잡을 거예요 막 이랬는데
3: 그것도 대안과 미래도 말하자면 그거를 체제를 뭐 예를 들면 지도부 자체를 엎을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밖에서 볼 때 물론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지만 그럼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홍명보 축구처럼 좀 계속 그냥 공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1: 기강은 잡힐까요? 근데
3: 기강이 잡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말 자체가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
1: 네.
2: 이거 뭐 학교나 무슨 회사도 아니고
3: 네.
2: 정당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건요. 입을 네. 틀어막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주정치랑 안 맞는 거죠.
1: 그 장동혁 팬카페는 장동혁 퇴진파를 향해서 전방위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컴맥과 함께 해당에게 징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뭐 요청서가 들어오면은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진행이 될까요?
2: 안 됩니다.
1: 안 돼요? 이제
2: 그게 뭐 법원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이걸 떠나서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도 네. 안 모일 거예요. 그분들 다 생업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1: 네.
2: 일단 성원이 될까 싶고요.
1: 네.
2: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막 대한감일에서 계속 사퇴하라 이런 거 했을 때 네. 누가 나와서 장동혁을 방어하느냐.
1: 조강한.
0: 박준태.
2: 원래대로라면 뭐 신동욱, 김재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분들 안 하시잖아요.
1: 아 입을 다물었네.
2: 그럼 이제.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서서히.
2: 예. 지금 당대표를 호위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의총에서는 박준태. 밖에서는 조광한. 그 두 분에 누가 있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요즘에 진짜 발언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3: 올림픽공원 시위에 바쁘셔갖고
1: 아, 계속 거기요?
3: 네. 거기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분이 이제 2030년을 향해서 가는 분이기 때문에
1: 본인 대선 출마인데요?
2: 저는 그렇게 봐요.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정치적 의식이 고양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화가 되는 모습을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결국 네. 황교안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되는 시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지는데 왜 공격 안 하냐. 지금 후반전 2분 남았다. 이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수비 정치를 십수년 동안 해온 대선 후보로 밖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겪었던 그런 업보고 그 시작에 정성초 소장님이 계셨네요. 그래서
1: 원용
2: 저도 같이 있었고
1: 그 김한 기자님께 네. 이건 여쭤봐야 되겠다. 그 국민의힘 주최 각종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주 뭐 거기서 축사도 하시고 참석도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좀 넓혀가요. 배지 단지가 지금 한 2주 좀 넘었죠? 초반에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3: 미디어 주목도도 굉장히 높고 국민의힘 행사에 등장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고 그 의원들도 막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분위기 아까 저 아니잖아요.
1: 따뜻한
3: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 연착륙은 뭐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보수정당 입장에서도 두 가지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뭐 본인이 이제 전략자산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스스로 쓰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수의 뭐 간동훈 전 대표가 2030년을 보고 뛰는 우리 편에 몇 명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지. 이거는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정서인데 이제 그리고 들어도 와야지. 이것도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정서인데 이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은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서는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 제가 장동 대표 입장에서는 점점 더 비분관계의 결의를 높여가는 시간이겠죠.
1: 더 이상 내가 이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뭐 빨리 그런, 내가 그런 가야 거죠. 되겠다. 네. 막 이런 것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뭐 워낙 이제 한동훈 대표 잘 아시니까 지금 초반에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 기대만큼 아니면은 기대보다 더 잘하네.
2: 아 기대 이상.
1: 그래요?
2: 예, 저는 그렇게 봐요.
1: 어떤 측면?
2: 제가 이제 다른 거 보는 거보다 국민의 의원들하고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걸 봤거든요.
1: 네.
2: 그런데 확실히 이전에 보였던 모습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뭐 당은 다르지만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원들의 어떤 집단적 분위기에 잘 동화되고 있다. 또 그분들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오해라면 오해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많이 없애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아주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가 뭐냐고 물어보실 때 항상 답변하는 게 국회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였어요.
1: 네,
2: 딱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뭐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1: 네. 숨겨놓은 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네, 원론적인 얘기 하셨는데
2: 어떤 거?
1: 의외 되게 했다니 의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했더니 이런 반응이었다든지 깜짝 놀랐다 하나만 풀고 주세요.
2: 아니 뭐 다 아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박대출 의원하고 굉장히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2: 그 박대출 의원이 어떤 분이냐를 쭉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의원 집단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의원과 한동훈 의원과의 사이가.
1: 그렇죠.
2: 근데 계엄 사태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거리가 멀어졌었던 것이 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인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보수 전체로 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1: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자리에서 사진 찍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까지도? 라고 생각한 우리 생각을 들게
2: 저는 윤재욱 의원으로 봐요.
1: 그래요?
2: 최근에 돌아다닌 사진 중에 그 왜 토론회 끝나고 한동훈 의원 가운데 앉고 천하람 의원 있고 맞아요. 이성권 의원 앉아 계시고 뒤에서 이제 주먹 쥐고 네. 파이팅 하는 장면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 왼쪽 뒤로 윤재욱 의원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1: 그분도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2: 윤재욱 네.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셨을 때 원내대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장동혁 의원을 처음 원내대변으로 발탁한 원내대표였어요.
1: 그랬네요.
2: 장동혁 의원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네.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2: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되고 할 때도 뭐 조언을 많이 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장동혁 의원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1: 빨리 퇴원해야지.
2: 그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뭐 저 한동훈 대표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0: 네, 그러겠습니다. 네.
1: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6: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 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 시설 등 1,423개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기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 이주 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괴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기구 대변인들은 카라카스 등 이 곳곳에 응급병원 20곳 넘는 곳이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5: 네, 또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을 넘은 데다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도 크게 우려된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의 숫자 수는 아직도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이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맨손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기관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엘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 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9: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7: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 에너지 마비가 이 병원 운영과 부상자 수송, 구호품 배 분배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 주 도로도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지금까지 YTN 이승윤입니다.
5: 들으신 대로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회 기자입니다.
10: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11: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s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10: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12: Solidaridad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10: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10: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5: 3년 전 강진을 겪은 튀르키예가 최악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팀 38명, 보건부 소속 5명, 튀르키예 적십자사 직원 2명 등 총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구조 차량 석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국방부도 군인 22명과 별도의 장비를 지원합니다. 튀르키예군 A300M 수송기가 이들 인력과 장비를 싣고 이스탄불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6: 중국 정부와 적십자회도 강진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긴급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조 방식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두 명의 중국 국적자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5: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빈곤에다 미국의 경제 제재 또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6: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4: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뉴스라고. 그리고 왜 폰 받고 전부 다 심판 나 힘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잡아지 마! 아!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그 아니라고!
0: 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게 되는 신세가 된,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또 따지게 되는, 이게 무슨 지금까지 있었던 월드컵의 16강 진출도 아니고 32강 진출마저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 한국 축구대표팀은 분위기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요.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재 전원입니다. 걱정스러운데 YTN 현지 취재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3: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3: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맨막이 죄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2: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네, 한편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이제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한국이 어제 또 조금 더 벼랑 끝으로 더 가까이 몰렸습니다. 어제 조별 예선을 치른 세조의 3위 팀이 모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12개 조가 있는데요. 12개 조의 1위와 2위는 당연히 32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3위 중에서 8개가 진출합니다. 3위 중에서 12개 중에서 8팀, 12팀 중에서 8팀. 뭐 사실 당연히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불안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12개 조에 이틀 전만 해도 3위 팀 중에서 한 3위, 4위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8팀까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6위까지, 하루 만에 6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32강 진출, 네, 지긋지긋한 그 경우의 수와 함께 또다시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3일 새벽 미국은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해서 관저에 숨어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현지에서 전격 체포했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새벽에 자다가 체포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그 즉시 미국으로 송환돼서 현재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당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및 코카인 밀반입 등의 혐의로 현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소됐다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됐다라는 의미죠. 자, 미국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 영토에 있는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그곳까지 가서 체포해 온다라는 데에 대해서 당시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입니다. 그랬던 베네수엘라에 이틀 전 규모 7.2와 7.5 등 강력한 지진이 연쇄적으로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놓고 원자폭탄이 잇따라 터진 듯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인 베네수엘라에 이처럼 강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 또는 일각에서는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미국은 즉각 지원팀을 꾸렸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죠. 그리고 지원 조치는 아주 빨리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우선 베네수엘라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진 발생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색과 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베네수엘라 현 과도 정부와도 협력할 것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생존자 위치 파악과 구조에 최적화된 수색대, 구조대 등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베네수엘라에 파견한다는 수색대와 구조대 등등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구조요원들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미국이 현지로 보낼 구조요원들은 주로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소방서 소속 수색대와 구조대 두 개 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도 한인타운이 포함된 한인 밀집 지역이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인타운이 포함된 곳입니다. 아니, 한인타운을 무시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다 빼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 페어팩스 카운티와 LA 카운티 두 지역의 구조대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실제로 두 팀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멜리사가 강타한 자마이카 현장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지역에서 차출된 요원들은 소방관과 의사를 비롯해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 고도로 훈련된 인력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오밤중에 자는데 체포해버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었다 하더라도 무고한 시민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전해드린 미워도 다시 한 번과 연관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옆집 불 끌어간 사이에 우리 집은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LA 카운티 구조 요원들이 파견됐다라고 마냥 자랑스러워만 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지진 위험이 높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 취약 지역이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타임스는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인명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연성 콘크리트란 내부에 철근이 부족해서 지진 등의 충격에 휘어지지 않고 콘크리트가 부러지듯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 같은 건물이 사망자 피해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층 건물들이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 발생 시 건물이 살짝 휘어지는 특성이 있어야만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지난 1971년 실마에서 발생한 규모 6.6 지진으로 인해서 대형 병원이 붕괴했고 49명이 사망하면서 이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결함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LA를 비롯해서 토렌스, 산타모니카, 그리고 웨스트 할리우드 등에서는 다행히도 이런 구형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많은 도시가 이 내진 공사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층을 착오로 사용하고 얇은 지지대로 받치는 형태의 아파트인 이른바 소프트 스토리 건물이 LA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건물도 내진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내 15개의 도시, 주내 그 수많은 도시 가운데 딱 15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내진 보강 공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의 지진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도시에서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는 1,800명에 달할 것이고 과거 지난해 이 말리부 지역 산불 그 10배 규모의 불이 번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의 루시 조한스 박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지각판과 캘리포니아에서 이 샌안드레아 단층의 지각판의 움직임이 유사하다라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LA가 안고 있는 그 지진 위험이 비슷하다라고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베네수엘라 지진이 카라카스 바로 외곽에서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LA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샌안드레아 단층은 LA에서 약 30마일 내지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리버사이드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구조대원들이 이웃나라의 구조활동을 도우러 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크게 뉴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과 같은 날이었던 이틀 전 북가주 레드우드 밸리 지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현지에 있는 마켓과 식당 등지에서는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질 정도의 큰 진동이었고 이 진동은 멀리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한국 거주자의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데에는 수익을 쫓는 서학개미의 거침없는 미국 주식 매수세가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상승으로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불어난 점이 대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의 국가별 포트폴리오 투자 보유 잔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은 75%로 집계되며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주요국 가운데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투자 자산의 절반가량을 미국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6년 전부터 꾸준히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왔고 최근에는 AI 수혜주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봤고 바로 그 대상이 미국 주식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해외 투자 증가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1542.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전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다음 달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으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면 원화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이민단속국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 요원들은 이제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시행 이후 법원 내의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망명 그리고 체류 신분 조정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까지 체포 대상이 되면서 인권단체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습니다.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며 정책 변경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서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아 탈라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들을 모두 위법하며 무효다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선거 절차를 변경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떠한 특정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거 관련 권한은 개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20여 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서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가 최근에 내놓은 미니 토트백이 출시 직후 곳곳에서 조기 품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점 전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줄과 온라인 재판매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이 에코백 하나가 올여름 오픈런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매장에서 구하지 못한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재판매, 즉 리세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백 달러짜리 가격표가 붙은 이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레이더조 미니 토트백의 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처음 화제를 모은 뒤에 파스텔 컬러, 할로윈 한정판, 보냉 토트백 등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몰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CNN은 정가 3달러 안팎의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 최고 500달러, 약 200배 수준에 재판매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A를 찾는 여행객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AI 예술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 관광청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의 AI 미디어 아트 작품이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특별 전시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시 작품은 인공지능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빛과 영상,

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면서 항공사 동맹체와 고객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인 12월 17일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탑승 실적을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것은 올해 10월 15일 탑승분까지만 가능합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이사 자격과 이사장 선출 무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축제재단 이사직 복권을 요구해온 김준배, 박윤숙, 그리고 최일순 씨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이 지난 23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원고 3명에 대한 이사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명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현 집행부를 이끌어온 알렉스 차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불복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 및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0: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대상입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두 일어나십시오.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우한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한 점, 바셀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한 개, 금거북인 보관압 한 개, 다이아 목걸이 반클리프네 아펠 한 개, 브로치 티파니 한 개, 디올 파우치 한 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1: 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불렸던 김건희 관련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들으신 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그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재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의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 다음 주에 판결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출생시민권 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조치들에 대한 결론을 곧 내놓을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등 중요한 사건 10여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연방대법원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해당 연도의 주요 판결을 모두 내린 뒤 여름 휴회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을 들여서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에 잇따라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미국의 불법 체류나 또는 관광 등 일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발급을 중단하라,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 발급을 중단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정헌법 제14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대법관 6명, 진보대법관 3명으로 보수 5위입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정헌법과 연관돼서는 더더욱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AI는 과연 진보일까 보수일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AI 세 가지 모델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분명한 성향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석 결과 오픈 AI의 챗 GPT와 앤스로픽 클로드는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와 XAI의 그록은 중도 성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주요 AI 모델의 개인 맞춤 기능을 끈 채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는 질문 30개를 똑같이 입력한 뒤에 답변을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챗봇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특정 성향의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챗 GPT는 전체 답변의 80%에서 진보 성향 논리만 답변으로 제시했습니다. 챗 GPT의 이 같은 진보 성향은 중국 딥시크의 70%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이어서 앤스로픽의 클로드는 43%의 답변에서 진보 성향 논리만 제시했습니다. 또한 XAI의 그록은 진보 성향 답변 40%, 보수 성향 답변 33%로 비슷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요즘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구글의 제미나이는 비교적 양측 입장 모두를 골고루 포함한 답변이 93%로 그나마 가장 중립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는 미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 새 영토를 차지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라며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0: 어제 갔던 한 모임에서는 모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나만 문다. 내 피가 달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야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유독 한 사람만 모기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만 혼자 발목, 팔목 계속 긁고 어느새 붉은 자국이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정말 피 얘기 많이 하는데요. O형 혈액형이 자주 물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기는 피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네, 모기가 반응하는 것은 냄새, 열, 숨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는 체취, 몸에서 나오는 온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기를 끌어당기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차이는 혈액형보다는 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와 몸 상태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덜 물리고 누구는 왕창 물려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접근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올수록 체취와 체온,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학성분이 카복실산이고요. 카복실산은 땀과 피지, 피부에서는 미생물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에게 덜 유혹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취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막는 게 현실적이겠죠. 피부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요. 야외 활동 뒤에는 가능한 빨리 땀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최고겠죠. 자, 결론. 모기가 좋아하는 피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먼저 쫓는 것은 피가 아니라 냄새기 때문입니다.
1: 민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이어서 유럽에서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는 안락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소피 헤르만스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 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특히 2년 전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합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자,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더 이상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 법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딱 2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가 가능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라 나오자 결국 지난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사실상 이때부터 합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벌써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합법이 된 지는 그러니까 벌써 24년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락사 비중이 5%를 넘을 정도입니다. 조력 사망 또는 의료 조력 사망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안락사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14년에 안락사 연령 제한을 없앴고요. 또 실제로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의 사례가 6건이나 보고됐습니다. 영국은 좀 비교적 소극적입니다. 영국에서는 말기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의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는 지난달에 폐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년에 또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 이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뒤에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넓혀주었습니다. 심지어 남미 쪽도 심상치였습니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존엄한 죽음법 이라는 이름으로 안락사를 허용했고요. 콜롬비아는 2015년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료계나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거나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의외로 찬성하는 편이 많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무려 80%가 안락사에 찬성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한국 얘기입니다. 안락사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일반 국민들이 무려 80%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여론의 변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합법화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현재로서는 없고 또 관련 기관 모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11월 선거 때문에 물가에 매우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면서 연방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대형 석유 회사들이 원유를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데도 일반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그에 맞춰서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솔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며 법무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또는 어느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체결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에서의 가솔린 가격은 별달리 하락을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원유 가격 하락이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솔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라면서 격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에 직접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트럼프 대통령은 각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수십만 명이 추방될 수도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임시 보호 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아이티와 시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다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지난 1990년도에 마련한 이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18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고 또 연장이나 갱신도 가능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아이티인 35만 명, 그리고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 보호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에 약 130만 명이다라면서 아이티인 35만 명, 시리아인 6천 명이 문제가 아니다. 약 130만 명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적게는 십수만 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게는 130만 명이 무더기로 추방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제 연방대법원은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국이 이들을 아예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는 판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입니다. 자, 어제 이 같은 판결로 인해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수십만 명이 추방될 수도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임시 보호 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아이티와 시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임시보호 지위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다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지난 1990년도에 마련한 이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18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고 또 연장이나 갱신도 가능한 겁니다. 네,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 서울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순 자산이 3천만 달러를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정보 분석 업체 알트라타는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에서 전 세계 순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수가 지난 1년간 14.4% 증가해서 현재 55만 6,800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3천만 달러 넘는 이 고액 자산가가 많은 세계 상위 12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6 6,220명으로 12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의 고자산가가 6,220명이고 전 세계에서 12위다. 뭐 이런 점이 아니라 서울의 그런 고액 자산가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고액 자산가는 지난 1년간 무려 36.3% 증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4.4%가 증가했는데 서울에서는 무려 36.3%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산 3천만 달러라면 원화로 본다면 약 460억 원입니다.
1: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유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의료 현장에 파견됐던 의사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가 평소 어떤 동물을 숙주 삼아 숨어 있다가 사람에게 옮겨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분디 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연 숙주는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장기간 머무는 숙주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숙주를 알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전파되는 경로를 예측하고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에볼라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박쥐와 설치류, 유인원 등이 자연 숙주로 주목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로 시작해서 중증 시에는 전신 출혈까지 진행됩니다. 사망률은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디부교 바이러스는 기존 승인 백신이 없는 드문 계통입니다. 알려진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향후 추가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러스가 평소 머무는 동물과 생태적 환경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11: 최고예요.
8: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정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원자폭탄을 몇 개나 맞은 듯한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가 기본 장비 등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맨손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물자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의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은 강진 발생 이후 밤을 새워 맨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는 불도저나 콘크리트의 바닥을 내는 콘크리트 바닥에 구멍을 내는 이 차감기 등 소위 중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써오던 삽, 수레, 그리고 맨손 등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물론 자원봉사에 나선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 지역에서 맨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매몰자들이 너무 많아 구조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곳곳에서는 충격에 빠진 매몰자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약 15%라 된다라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럽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최근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도 휴교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난주 이후 현재까지 약 40명이 익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에 익사자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너무 더워서 그저 아무 곳에서나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서 폭염 기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프랑스 의회는 의원들에게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지 말고 또 재킷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평소에 새벽 0시 45분까지 즉 밤 12시 45분까지 운영하던 에펠탑은 오후 4시에 일찌감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밀라노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인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가격 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비자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에 있었던 4.5% 상승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가격 지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0.25%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에 세 차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도이체방크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 의장까지 조기 교체시켰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이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인하는커녕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에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1: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10: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1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류마티스 관절염,
15: 어깨와 허리 통증,
1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5: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4: 진통제 없이
1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6: 안녕하세요. 리베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주택융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증명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 풀답입니다. 융자 상한선은 250만 불까지입니다. 이 중 컨펌잉 융자 상한선은 83만 불까지이며 최소 다운은 구입가격의 3.5%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컴증명이 필요 없는 non-QM, 소위 이즈닥 융자입니다. 최대 융자 상한선은 300만 불까지이고 최소 다운은 구입가격의 10%부터 가능합니다. 자영업을 하실 경우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도 6.5% 정도로 저렴합니다. 요즘은 복잡한 풀닥 융자보다 간편한 난QM 융자를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축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분 삭히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강 진출하면 뭐 한 번 더 애쓰면서 보겠습니다만은 혹 그렇지 못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좋다. 월요일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금요일로 한 주를 잘 마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력 충전소, 탱자들의 모임,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입니다.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바로 LA 스타디움에서 바로 월드컵 D조의 마지막 경기, 미국과 터키, 트르키예, 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나 후반 추가 시간 98분에 이 트르키예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터키는요, 이전 경기 결과 때문에 이번에 이어도 32강 탈락이 어차피 확정된 거 아니요? 흔히 말하는 김빠진 경기, 체면 7-0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 터키 선수들이 마지막 1초까지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비록 토너먼트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투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짜 멋진 트르키예, 우리 터키. 트르키예가 아직도 조금 낯설죠. 우리 터키 터키 하면서. 단순한 외국이 아니죠. 바로 형제의 나라. 76년 전에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우리와 함께 피 흘려 싸워준 고마운 참전국이잖아요.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견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던 그 고마움은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 가슴 속에 늘 푸르게 남아있습니다. 탈락 앞에서도 당당하게 투혼을 불살랐던 형제의 나라. 그들의 거침없는 기상과 뜨거운 열정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굿모닝 차차차는요, 우리 어렸을 때 듣던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의 이것도 바꿔야 되나요? 트르키예 행진곡으로. 터키 군악대의 당당한 발걸음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이 키워낸 한국의 클래식계의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이윤하인의 화려하고 단단한 선율로 감상하실까요?

0: 아주 긴 머리가 매력적인 우리의 윤아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아유, 축구 때문에 조금 기운이 빠지긴 하지만요. 오늘 CNN에 보니까 문화 라이프 면에 그런 얘기가 떴어요. 전 세계를 사로잡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 바로 아름다운 배경도 한몫하죠.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대한민국 곳곳의 촬영지를 글로벌 관광객들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방탄소년단 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한 주문진 해변부터 해서 가슴 뭉클했던 드라마 속 명장면에 관한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웬일이에요. 코리아가 어디야? 하고 몰랐던 그런 나라가 요즘은 이 드라마로도 K-드라마 최고야 이러면서 한국 노래들을 또 많이 사랑하고 또 한국에도 많이 가는가 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진짜 복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머나 세상에 나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저도 6시에 이런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제가 7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방송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랬는데 잠깐 눈 붙였는데 8시인 거예요. 아, 잠은 잠 잘 자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잠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근데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뇌는 8시간 푹 잔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최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눈을 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쥐의 뇌에 특수한 빛을 쏘아서 깊은 잠을 잘 때만 나오는 느린 뇌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밤을 새워 피곤했던 이 쥐들이 이 빛을 받자마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100% 회복됐다고 합니다. 잠을 안 잤는데도 뇌는 완벽한 휴식을 취한 거죠. 그동안 우리는 진짜 의식을 잃고 잠에 빠져야 뇌가 쉰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뇌 회복의 핵심은 이 특정 뇌파 패턴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바쁜 현대인이나 밤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헬멧 하나만 쓰고 이 빛을 받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잠자리에 탁 누워서 오늘은 어떤 꿈을 꿀까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또 자다가 일어나면요, 그 꿈 일지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꿈은 또 나와의 대화라고 그러죠. 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말에는 밀린 잠도 좀 보충을 하시면서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의 문을 닫고 나만의 동굴로 숨어버릴 때가 우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통을 멈추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의 생기 역시 시들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동안 나만의 벽에 좀 조용히 있었다 한다면 주말에는요, 먼저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의 창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방송국에 어떤 분이 저만 딱 만나면 아니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도 딱 마주치고 퇴근 시간에도 딱 마주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오늘도 출근하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복권 사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늘 스크래치 복권을 20불짜리를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보시면서 기분 좋게 어머나 탱자 씨 또 만나니까 복권 사야지 이런 말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예쁘게 하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될 때 뭔가 그 예감, 생생한 환상이 있나 봐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에릭 씨가 희한한데 뭔가 이 느낌이 와 이래가지고 최근 유독 복권에 당첨되는 생생한 그런 환상과 예감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기운을 품고 동네 편의점에서 3달러짜리 파워볼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탁 돼가지고요. 이게 얼마야? 10만 달러를 잭팟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유, 복권 말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복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대형 기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스냅챗의 CEO 에반 스피겔과 미렌다 커 배우죠. 이 부부가 비영리 단체와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 주민 26만여 명의 의료 부채 5억 5천만 달러를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번 지원은 남가주 지역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렇게 병원비 빚이 있는 분들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월 중순부터 부채가 탕감되십니다. 이런 공식 우편을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미란다 커 배우가 그러네요. 우편물을 받으시더라도 이게 사기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귀여운 당부도 했어요. 아플 때는 정말 병원비 걱정 대신 오직 치유에만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이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또 새 출발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자,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아, 좋다. 굿모닝 차차차 2일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유럽이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뉴스 보니까 세상에 런던의 뭐 기차 레일이 휘어져가지고요. 그 폭염에. 그래서 출근길에 지장이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서요. 여자분들 그 뾰족구도 이렇게 신고 가면 구멍이 뽕뽕 뚫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탱자 뮤직 극장과 함께 지금 현재 파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모시고 파리 소식도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 후에 곧 만나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LA 피라모닉이 7월 14일 헐리우드홀에서 차이콥스키와 베토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으로부터 놀라운 기교와 타오르는 듯한 통찰력을 지닌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함께합니다. 카바코스는 LA 피라모닉 지휘자 크리스티안 마첼라루와 호흡을 맞춰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헐리우드홀 포에버 썸머.
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6: 두 번째 참가자.
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6: 세 번째 참가자.
9: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홈쇼핑몰도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4: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3: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4: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3: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탱자 뮤직 극장 제10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선물 탱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비싼 보석일까요? 멋진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큰 집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한 아버지가 갓 태어난 딸에게 준 평생의 선물. 바로 한 곡의 음악입니다.

0: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피아노곡, 아리 아드린들을 위한 발라드. 많은 분들은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 곡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곡의 진짜 주인공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갓 태어난 둘째 딸 아드린느였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폴드 세네빌은 딸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의 감동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1: 내 딸이 자라서 언젠가 이 곡을 들을 때 이 아빠가

0: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 하나, 손편지 한 장, 등을 토닥여 주던 손길.
1: 잘하고 있어. 응?
0: 이 한마디. 혹은 지금 내가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미국도 덥지만 요즘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그 현장은 어떨까요? 지금 프랑스를 여행 중이신 남진우 선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1: 네.
0: 아, 선장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0: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1: 네.
0: 오늘 저기 아침에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 아, 아, 저, 프랑, 아 파리 아 프랑스 중부 지방에 있는 디온이라는 곳
1: 디온.
0: 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내일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 네. 우리 남진우 선장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시나요? 선장이라고. 저도 배도 한번 얻었는데. 예.
0: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2023년도에 한인 127주년 기념으로 요트 타고 저 한국 태평양 횡단을 요트로 갔던
1: 야,
0: 사람이라고
1: 어머, 대단하세요.
0: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네, 그리고 세상에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배도 직접 만드시고 요트도.
0: 네, 어떻게든 지금 배랑 가깝게 된게 이제 이렇게 취미 삼아
1: 네.
0: 배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배도 타고 하고 있거든요.
1: 근데
0: 그래서
1: 배뿐만이 아니라 트럭도 어떻게 개조를 해서 RV처럼 만드셨어요?
0: 배 만들다 보니까 또 하는 또 방법을 대충부터 알다 보니까
1: 네.
0: 주로 이렇게 캠프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1: 아,
0: 리타는
1: 나중에
0: 전부
1: 여러분,
0: 리타를 했으니까
1: 예. 아, 참 좋으십니다. 아니, 요즘 뉴스에 유럽이 너무 덥다고 오늘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어떤 아스팔트가 녹아서요. 여성이 지나가는데 뾰족구도요. 구멍이 뽕뽕 뚫리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체감온도?
0: 근데 우리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제 차가 우리를 또뭐 이렇게 데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는데 일단은 무지 더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행동 아 이렇게 활동 반경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고
1: 네.
0: 그냥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다들 녹초가 안 되는 그런
1: 네.
0: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될것 같아요.
1: 네, 하필이면 이 더울 때 가셔가지고. 아니, 오죽하면 공공장소에서 술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지금 비상을 내렸는데, 현지 사람들은 이 폭염을 어떻게들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잘 없다는데.
0: 보통 이쪽에 상황이 미국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유럽이 이제 특히 지금 여기 이제 프랑스 와 있으니까 프랑스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 안에 전부 다 옛날 건물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특별히 막 이렇게 물론 호텔 같은 데도 이렇게 에어컨디션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1: 네.
0: 또 그렇지 못한 데도 많고 또 갑자기 이제 막 날씨가 더워지니까 제 호텔 저희가 있던 호텔도 에어컨이 막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1: 네.
0: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제 더우니까 저녁에 이제 바깥으로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리 저기 에펠탑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둘렀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 에펠탑 앞쪽으로 그 잔디밭 있는 데고 사람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1: 네.
0: 더위를 피하느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쯤 한 거의 11시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10시, 11시,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어둡지가 않아요. 여기는.
1: 네.
0: 그래서 돌아갈 때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 또 돌아가니까 우버 타고 돌아가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한참 걸리고
1: 네.
0: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더라고요. 밤도 위험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워낙
1: 네.
0: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1: 네. 현지 뉴스에서도 폭염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나요?
0: 뉴스를 잠시 보긴 했는데
1: 네.
0: 계속 이제 폭염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영상이 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뭐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현재 여기 서유럽 이쪽에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뭐 조금 뭐뭐하면 물이 있으면은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있고, 예, 얼마 전에 또 네덜란드 저기 또 갔다 왔지만은 거기도 사람들이 그냥 그 복잡한 그 도시 안에 그 항구 안에서도 조그마한 모래사장인데 거기서도 바글바글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아, 그 프랑스 분들은 대낮부터 뭐를 이렇게 마셔요. 그 와이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맥주랑 반반 섞어서 대낮부터 다 그걸 마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0: 왜냐면 워낙 더우니까
1: 예.
0: 예, 우리도 다니면은 무조건 식당에 뭐 앉으면 그냥 비어 시켜요. 그거라도 먹고 좀 이렇게 그 더위를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이제 물이나 소다를 해도 이 사람들이 얼음을 안 내와. 얼음을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 먹기, 얼음을 같이 해가지고 드링크하는 게 굉장히 좀 힘겹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 오다를 해도 그냥 조그마한 거에다가 이렇게
1: 네.
0: 거의 그냥 뭐안 주는데 준다는 그런 느낌의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1: 네.
0: 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만큼 뭐 풍족하게 아이들 팍팍 담아주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1: 맞아요. 아니, 냅킨 달라고 그래도 딱한장딱 주면서 선심 쓰듯이 주잖아요.
0: 네, 그게 뭐 유럽 전체가 다 그래요. 이렇게
1: 네.
0: 우리 그 미국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풍부하지가 않아요. 다니 보면은 뭐 유럽이 잘
1: 예.
0: 살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일 다니 보면 느끼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확실히.
1: 아, 진짜 여기 다 풍부하죠. 그래도
0: 풍부합니다.
1: 이번 여행에서, 야, 이래서 그래도 프랑스에 혹은 뭐, 지금 어디 어디 다니셨어요? 유럽을 쭉 도시나요?
0: 지금 뭐 처음에 뭐 예, 저 로마로 떨어져가 로마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뭐죠 여행사로 오는 여행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뭐 많이 거치잖아요. 지금 서유럽을 다 이렇게 다 한번 훑으니까
1: 네.
0: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나는 어떤 그런 게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1: 네.
0: 이게 다니니까.
1: 네.
0: 그래서 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뭐 벨기에, 네덜란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프랑스, 지금 프랑스 왔고 내일 되면 또 스위스로 또 넘어가요. 그 바로 옆이니까.
1: 네.
0: 예, 그래서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쭉쭉 다니고 가는데 가는 나라마다 뭐 같은 유럽이지만 다 색깔이 다르고
1: 네.
0: 예, 느낌이 많이 틀려요.
1: 네. 아, 참. 그 단체 여행하면서요. 야, 이런 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행에 관한 그런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그 팁보다는 뭐
1: 네.
0: 우리가 안 가본 세상이니까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뭐 어떤 게딱 딱히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니면서 뭐 새로운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뭐
1: 네.
0: 거기에서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꼭할수 있는 거는
1: 네.
0: 없고 뭐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원 풍경이 있는 어떤 외지를 좋아하고 도시는
1: 네.
0: 너무 솔직히 파리 같은 도시는 너무 복잡해. 예,
1: 아.
0: 트래픽도 너무 심하고. 예,
1: 네.
0: 그리고 예전에 내가 25년 전에 여기 프랑스를 왔다 갔는데
1: 네.
0: 그때는 또뭐 좋은 기억도 없고 왜냐면 파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저그 주류에 있는 주에 있는 나라보다 좀 조금 좀 뭐랄까 이 불친절해.
1: 아,
0: 예,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안
1: 약간
0: 좋은 추억이
1: 자존심들이.
0: 있어요.
1: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여행 잘 마치시고 나중에 또 좋은 얘기 전해주세요.
0: 여행은 저기 뭐야 너무 나이 드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1: 네.
0: 미리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1: 네. 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네.
0: 더울 때꼭 미국의 더우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우 잘 견디시고 나중에 가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il endort dans la nuit les clochards et les gueux.
1: 유럽에는 에어컨이 20%밖에 없다고 그러죠. 참 미국은 물자도 풍부하고 야 미국 같은 데가 없어. 응? 세계의 모든 것들이 바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자 주말에요. 더욱이 아름다운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도 복받은 거예요. 아, 멋진 주말을 계획을 해보셔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7: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퀴즈로 선물 받는 시간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표님.
10: 안녕하세요. 세종의 네. 데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우리 버지니아는 어떤가요 오늘 날씨?
10: 날씨 좋고요.
1: 네.
10: 뭐 LA만큼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운데 날씨 네. 뭐 괜찮습니다. 80 한 6 87도 정도 됩니다.
1: 90도 정도 되면 오 더워 이러는데
10: 다음 주가 아마 100도가 훌쩍 넘는 날씨도 오기 때문에 다음 네. 주가 좀 더울 것 같습니다.
1: 건강 잘 지켜야겠어 이 더위에.
10: 이럴 때는 LA로 도망가야 됩니다.
1: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10: 지난주에 네. 정답은 그 우리 회사 제품 세종 유산균이었습니다.
1: 네.
10: 그래서
1: 네.
10: 정답자 다섯 분에게 네. 선물로 네. 우리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드렸는데
1: 네.
10: 오늘도 어김없이 다섯 분의 정답자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뒤에 네 자리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412번 또 8826번 축하하고요. 세 번째 9373 축하하고요. 8180 축하하고 마지막으로 0856번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11: Congratulations
1: and celebrate. 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어머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하고 감격하신 분이 계셨나요?
10: 그럼요. 매번 네. 있어요. 매번. 아, 그래가지고 네. 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하신 분도 계시고
1: 네.
10: 어, 요즘에 어려운 일도 많은데 또 이렇게 네.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인데 지난주 이번 주에 드렸던 그 선물은 리포존 비타민 C였는데
1: 네.
10: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제품이고요.
1: 네. 네.
10: 어, 비타민 C가 이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요 리포존 비타민 C는 이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캡슐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비타민 C 그러면 피부 건강,
1: 네.
10: 그 다음에 피곤치 않고. 이런 쪽에 좋기 때문에 뭐 비타민 C는 대부분 드시니까
1: 네.
10: 요 리포존 비타민 C 드셨던 분들
1: 네.
10: 꼭 저 효과 보시고 좋은 건강 유지하셨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10: 네.
1: 오늘은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요즘 당 때문이야 이러면서 당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어,
10: 네.
1: 바로 세종 여주가 그렇게 당이 좋잖아요. 오늘 여주로 한번 풀어보시죠.
10: 그렇게 할까요?
1: 네.
10: 그렇게 할까요?
1: 어 진짜요? 네.
10: 어 여주는 뭐 너무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거 아는데 한 가지만 네. 요 얘기 하고요.
1: 네.
10: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그 캡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개발된 여주와 달리 이제 고농축된 캡슐로 돼 있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요 GMP 마크가 붙어 있어서 뭐 당뇨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여주가 좋기 때문에 좋은데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1: 네.
10: 제가 퀴즈를 내고
1: 네.
10: 지난 방송한 뭐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1: 네.
10: 이제 예전처럼 전화를 하셔서 어 정답 몇 번 또 정답 뭐 제품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정답자 중에 다섯 분 선착순 다섯 분에게 어 저희가 리턴 콜을 해드립니다.
1: 네.
10: 그래서 어 다섯 분에게 지금 우리 한미옥 씨가 말한 대로
1: 네.
10: 당뇨에 별명이 당뇨 비타민이라 그래요. 당뇨
1: 아,
10: 비타민
1: 네.
10: 세종 여주를 한 병씩 드리는.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고 한 달 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10: 한 달 반.
1: 네.
10: 그러니까 오늘 선물을 저희가 이제 퀴즈를 드리면 여러분이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자 전화번호 먼저 오픈을 하고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1: 네.
10: 우리 LA 지사 여러분 다 아십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1: 와,
10: 213-383-8899 네.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213-383-8899번으로 저희가 이제 정답자 다섯 분에게 리턴콜 드리면 어, 윌셔 유가 버질길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일주일 내로 그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오늘 선물은 세종 여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10: 네.
1: 오늘 퀴즈 주시죠.
10: 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1: 네.
10: 준비하세요. 제가 어,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데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 힌트를 듣고 요 제품이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음성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213-383-8899로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또는 제품 이름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미옥 씨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네.
10: 자,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 제품은 피곤할 때 우리 피부 미용에도 두 번째, 이 제품은 2025년 말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되어 있고 GMP 기준으로 개발된 비타민 제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달리 흡수력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4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한 명씩 아세요?
1: 네, 피부에 좋다 뭐 이러시니까 여성 네네, 여러분들이 네네, 꼭 챙겨 드시는.
10: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화 주셔서 뭐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요. 제품 네네.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예요.
1: 네.
10: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네. 맞추시면 네. 제가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어, 좋아요. 사사사사사사.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오늘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10: 네, 네,
1: 네. 213-383-8899 정답 몇 번 하시면 그리고 제품 네. 이름을 남기시면 거기 콜 아이디가 있어서 다시 전화를 드리죠. 정답자
10: 네,
1: 다섯
10: 네,
1: 분.
10: 제가 전화를 드릴 네.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10: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제품이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지 맞추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곤할 때 피부 미용에 좋은 제품입니다. 2025년 말에 신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비타민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들의 흡수력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네. 예문 드립니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유산균, 3번 세종 뇌보감,
1: 네.
10: 마지막 4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213-383-8899 전화 주시면 다섯 분에게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한 네. 병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아주 좋은 세종 여주 한 병씩 주신다고 하는군요.
10: 네.
1: 아,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건강 정보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10: 저희가 윌셔 6가구 버질길에 사무실이 있어서요. 뭐 왔다 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차 시설이 잘 돼 있어요, 1층에.
1: 네.
10: 그래서 파킹하시고 올라오시면
1: 네.
10: 제가 선물 드릴 거고요.
1: 네.
10: 일주일 내로 네. 픽업하시면 되는데
1: 네.
10: 요즘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가져가시니까
1: 네.
10: 일단 전화로 예약하시고 요 정답을 몇 번 하시면 저희는
1: 네.
10: 리턴 콜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10: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나사의 화성 탐사 로퍼 퍼시비어런스가 아주 흥미로운 암석 샘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화성에 미생물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강력한 흔적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물도 흘렀던 것 같고 여기 암석 표범에 보니까 독특한 표범무늬 반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생명체의 흔적인지 추억은 추억일 땐 아름답겠죠. 언제쯤 하지만 화성보다 알 수 없는 게요. 바로 저 지구 바다의 속살을 더 모른다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인데 현재 세계 해저 지형 중에 제대로 된 지도가 있는 곳은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거대한 심해 세상,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지요. 아름답죠. 화성 소식에 바다 깊은 속 얘기까지 오늘 파리에 계신 남진우 선장님은 그 태평양을 세상에 요트로 건넜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주말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래요. 자, 굿모닝 차차차는 2부에서 후니 탕자와 함께 곧 만나 뵐게요.
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6: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9: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8: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9: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8: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교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866-566-999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는 미옥탱자와
1: 니하오마
0: 후니탱자
1: 워스
0: 오늘 중국탱자요?
1: 아 왜냐면
0: 짜장탱자
1: 짜장
0: 짜장면 너무 좋아하시잖아.
1: 저요?
0: 짜장 짬뽕.
1: 저는 짬뽕.
0: 아 짬뽕.
1: 저는 그 중에 또 네. 특이한 게 한 세 번 네. 먹으면 한 번 울면.
0: 울면도 맛있죠.
1: 어릴 때는 키스면 너무 좋아했고요.
0: 키스면이 아니고 키스면.
1: 몸에 스크래치한 키스면. 아니요, 홍주표 월드님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0: 누구?
1: 주성치 장만옥 닮으셨어요.
0: 어머나 장만옥.
1: 장만옥은 좋은데 주성치는 좀.
0: 그래요?
1: 제가 안 닮았죠. 주성치 진짜 좋아요. 저 주성치 형님의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0: 그래요?
1: 네, 정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0: 장만옥 언니 영화는
1: 멋있죠.
0: 아니 그쵸? 그거는 뭐였더라 그거.
1: 많죠, 너무 많죠.
0: 그렇죠. 아, 홍콩에서 막. 어?
1: 우리 옛날에 그 진짜 한동안 그 홍콩 영화 느와르 영화 이런 거 엄청 떴었잖아요.
0: 네.
1: 그 기억 나시죠? 왕 머신 왕 화이팅
0: 화이팅. 윤발이 오빠
1: 입에다가 그 뭐야 이쑤시개
0: 그리고 또
1: 이게 입에 탁 넣고 돌리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따라했는데 남자들.
0: 아 이쑤시개 그것 때문에 진짜
1: 아, 그 트렌치코트 다 입고 왕 버형
0: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1: 아 우리 또
0: 장국영
1: 그 형님, 구경 형님 아
0: 진짜 보고 싶은 분들
1: 진짜 잘생겼었는데
0: 그쵸. 근데 왜 그렇게 또 아픔이 있었을까 모르는 거야.
1: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0: 평범한 지금, 사람들이 제일
1: 아 지금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1: 우리 덕화 형님 봐요. 유덕화 형님은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0: 마음을 비우면 돼.
1: 한윤발 탱조연이네.
0: 아니
1: 한윤발 탱조연.
0: 아 좋다. 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홈쇼핑 월드님.
1: 예, 안고 부부님 오늘은 과장님 스타일 옷으로 등장했다고 제가. 과장님 아니, 스타일은 뭐예요?
0: 제가 본 네. 주변의 남자 가운데 우리 훈이 씨가 등치가 제일 좋아. 그래서 옆에 있으면 든든해.
1: 뭐 든든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1: 태어난 것도 있고요.
0: 네, 우량아 선발대 혹시 나갔어요?
1: 맞아요. 나갔어요.
0: 아,
1: 우량 선발 나왔는데 네. 저 진짜 웃긴 게요.
0: 네.
1: 그날이 기억이 나요.
0: 몇 살 때인데?
1: 애기죠. 우량하니까 한 살도 안 되는 거죠.
0: 기억이 나요?
1: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0: 영재로구나.
1: 그,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게 저는 정말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런 장충 체육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애들을 정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0: 야.
1: 애기 여기저기 다 누워서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0: 어머, 거기서 사람들이 기저귀도 막 갈고 그랬어요?
1: 근데요.
0: 기저귀 간 것도 생각이 나요.
1: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그래서
0: 예.
1: 결과 뭐냐면 네. 비가 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0: 네.
1: 위생상 안 좋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시고
0: 예.
1: 싸들고 그냥 오셨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0: 네.
1: 형한테 나 그날 기억이 난다. 그때 웃기지 말라고.
0: 네가
1: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0: 그러니까 한 살인데.
1: 한 살도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그림이 저는 머릿속에 있거든요.
0: 여러분은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1: 아이, 그때부터 쭉 기억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0: 그러니까 그런 장면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궁금해요.
1: 근데
0: 저는
1: 아마 기억나실걸요. 그런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0: 저는 예.
1: 어릴
0: 그 집에
1: 때.
0: 담벼락 옆에 아빠 자전거가 있었는데
1: 네?
0: 그 자전거와 담벼락이 생각이 나요.
1: 그 대충 몇 살 때요?
0: 그게 한 4살?
1: 아, 4살이면 뭐
0: 그 정도.
1: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죠.
0: 그때 그 분위기.
1: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0: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1: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진짜인데.
0: 그 마당에 그 채송화 이런 거. 파리.
1: 되게 멋있는 집이었구나. 무슨
0: 아니,
1: 소설 시에 나오는
0: 아니,
1: 담벼락과 자전거와 채송화.
0: 제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1: 뭐야? 그 대전에 그런 약간 거예요?
0: 약간 변태스러운 게 있나 봐.
1: 왜요?
0: 그 집에 사철나무가
1: 아, 변태스러운 걸 알고 있겠지만 근데 뭐 어떤 게 연관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철나무가
0: 있었어요.
1: 이게 어떻게 변태가 되는지 봅시다. 사철나무가
0: 그 네. 여름에
1: 네.
0: 파리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1: 파리? 네.
0: 제가 파리를 어떻게 잡았게요?
1: 어떻게 잡아요? 변태지?
0: 아니
1: 파리를
0: 아니
1: 네,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0: 네, 그
1: 끈끈이?
0: 아니 무슨 이렇게 스타킹 하는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었어요.
1: 네.
0: 조그만한 거.
1: 네.
0: 그거를 네. 바람을 넣어서 중간을 잡아요.
1: 네.
0: 그러면 앞부분 이렇게
1: 볼록 튀어나와
0: 볼록
1: 있고.
0: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싹 씌우는 거야.
1: 뭘 씌워요?
0: 나뭇가지.
1: 네.
0: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리를 잡으면 뒤로 보내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서 한번 잡으면
1: 파리를 모으는 거예요?
0: 몇십 마리를 잡아서
1: 왜?
0: 파리 잡기 하려고.
1: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잡은 거를.
0: 그걸 이제 질식사를 줄게.
1: 아,
0: 때로는 물도 넣고
1: 묶어서?
0: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 나 진짜
1: 잔인하다.
0: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는 변태스러워.
1: 아니 하다못해 개구리라도 주던가.
0: 아,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런 동물은
1: 동물은 또 못 만지고
0: 네, 네.
1: 파리는 잡으시고요.
0: 동네 애들이 개구리 죽이면 막 가서 제가 싸우고 왜 죽이냐고 그랬어요. 아. 근데 파리는
1: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파리를 보통 네. 잡으면 네. 이 친구들 이렇게 때려 갖고 이렇게 짜부대거나 죽잖아요. 아,
0: 그러니까
1: 근데 어떻게 잡으셨길래 살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0: 아니, 얘기했잖아요. 비닐봉지를 어. 중간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렇게 스타킹
1: 아니, 이한테 파리를 어떻게 잡으시냐고.
0: 나뭇가지 앉아 있는
1: 아 거기 싹 씌우는 거야.
0: 네, 잠자리 채처럼. 아, 그럼 몇십 마리를 그 어렸을 때 한 6살 때인가 그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 야. 채집하는 거지. 곤충
1: 채집. 채집이야. 그리고는 죽이던데.
0: 물 넣고. 아, 너 잔인해.
1: 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
0: 그럼 익사하는 거죠. 둥둥 미안해 뜨다가. 파리야. 응, 미안해. 다음에는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라.
1: 그래서 미옥 씨가 프랑스 파리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아, 파리의 추억이 있어서.
0: 오늘 파리 연결했잖아요. 아, 어. 파리 가신 남진우 선장님 오. 해필이면 유럽 여행을 지금 이렇게 더울 때 가셔가지고
1: 그리고 지금 엄청 더우실 텐데 응,
0: 지금 현재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진짜 한 120도
1: 하나요 거기? 그럴 것 같은데
0: 120도까지 아니고 40도
1: 40도면 그 정도 네. 아니에요?
0: 그러면
1: 도요?
0: 화시로 한 104도? 와 어, 104도 좀 되는 것 같아요
1: 야, 진짜 덥겠다
0: 어 104도 섭씨 40도가 화시 104도입니다 어 100도 넘어가면 너무 덥죠
1: 너무 덥죠
0: 근데 어제 저쪽 토론토에서 오신 분이 그러시는데 네. 와 LA 날씨 너무 좋대요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땀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어컨 작년에 한 번도 안 틀었다
1: 진짜요?
0: 응.
1: 더위를 안 타시는구나
0: 전기세 저러가
1: 아니 근데 왜 스튜디오만 들으면 덥다고
0: 아니 여기 더워 이렇게
1: 부채질을 더워, 부채질을 하시는
0: 우리
1: 분이
0: 우리 집은 안 더워요
1: 집에서는 절대 에어컨 안 틀어
0: 벗고 있잖아 집에서
1: 아야 아, 이거 혹시 네. 혹시 저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0: 뭐요?
1: 요새는 네. 흉흉해서 위험하거든요
0: 네.
1: 제가 CCTV 좋은 거 아니까 좀 제가 좀 어떻게 방법을 위해서 네. 아니, 안전을 위해서
0: 왜요?
1: 땀도 없어요
0: 왜요? 네?
1: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는데
0: 바꿔 있는 건 무슨 상관이야?
1: 문 밖에다 안 거고 문 안에
0: 여러분 네.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날씨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1: 아니 파리 변태부터 진짜 나 진짜 아 대화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0: 우리 네. 점돌이가 이제 털복숭이잖아요. 네네. 이제 걔도 막 털 빗겨주고 하면서
1: 알았어요.
0: 여차 뭐 목욕시키고
1: 걔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고양이들은 목욕하는 거?
0: 아 그래도 잘 참아요.
1: 어 착하다.
0: 착해 아. 의젓해.
1: 오늘 쇼츠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이 네. 제가 좋아하는 그 네. 요트 그림 있는 요트. 브랜드.
0: 좀 싼 거예요. 네?
1: 이거 무슨 카잖아. 나 카 이거잖아, 그죠?
0: 그죠, 그죠.
1: 아 좋아요. 추억의 아, 브랜드.
0: 요트 타러 가면 좋겠다.
1: 그런 거 잘 어울리실 아, 것 같아요.
0: 네.
1: 주말에 가세요.
0: 네.
1: 요트 타러.
0: 아니
1: 뭐 아무나 가면
0: 뭐 누가 태워주나?
1: 뭐 누구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워낙
0: 아침에 유럽 가 계시고 아까 남진우 선생님이
1: 그분이 계시구나.
0: 한번 태워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 요트 선물권에 기증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또 동생이 어디 갔다가 라플 했는데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탔어요. 석양을 봤죠.
1: 어디서요? 어느 바닷가에서 탔어요?
0: 롱비치에서
1: 롱비치에서.
0: 네. 근데 제가
1: 저차 타면은 컨테이너 붙이는 거 아니야?
0: 근데 네. 나가자마자 제가 네.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냥 여기 세우고 그냥 밥 먹어요. 깨스나
1: 아깝다고. 아 진짜?
0: 왜냐면
1: 로맨틱을 깨버려. 아 진짜 왜 그래요?
0: 아니 깨스비가 너무 나간대요. 그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순풍에 네. 그냥 돛 달고
1: 다들 크게 열고
0: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지. 모터 돌리고 이러면 깨스비 아니, 나가고
1: 그걸 왜 미옥 씨가 걱정을 해요?
0: 아니 남 걱정. 아 저는 제 거 아니래도 네. 어디 가면 항상 불 꺼주고
1: 아니, 불 꺼준 건 좋은데
0: 수도 절약해주고
1: 아니, 그거는 그런데 그분은 그만큼 그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고 계신데 그걸 뭐 깨스 아깝다고
0: 꺼요!
1: 너무 웃기잖아
0: 노 따라가지고
1: 그러니까,
0: 서로 아껴줘야
1: 왜 노를 지시지 노를 저으시지
0: 어? 내 거 아니라고 막 쓰고 이러면 안 돼
1: 그러면 또 안 돼 얄미워
0: 목욕탕에서 물 너무 많이 쓰고 이런 거 그 좀
1: 목욕탕 물은 아껴줘야지. 저거 되지 않아요? 네. 리사이클 되는 거 아니었어요?
0: 아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리사이클 되는 어느 정도 해야지
1: 아유 그거 말고 여성분들은 그거나 조심하세요 뭐요? 저는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저는 모르죠 네, 여성을 네. 한국 얘기입니다
0: 네.
1: 여성분들 여탕을 가면 네. 수건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준다면서요
0: 한국은 그렇죠
1: 그렇다면서요 네. 하나만 주신다면서요 네, 네. 하도 훔쳐가서 여자분들이 남자 아... 그러니까 이렇대요 진짜 이건 농담인데 진짜래요 네. 그 남탕 여탕 서로 새로 오픈하신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남탕 여탕 색깔을 다른 그 타월을 아. 그러니까 남탕은 파란색 여탕은 뭐 흰색 100개씩을 사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픈을 했대요
0: 네.
1: 일주일이 지났어. 여탕은 100개를 놨던데 52장밖에 안 남은 거야. 남탕은 100개를 놨던데 110장이 있더래요.
0: 왜 10장?
1: 남자는 자기가 들고 다 놓고 가. 그냥 놓고 가. 오히려 남의 거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가. 근데 여자는 다 가져가.
0: 아,
1: 그래서 이게 더하기가 너무 웃긴다고. 남자는 자기 걸 놔두고 가는 사람이고 여자는 이걸 가져간다고.
0: 여성들은 약간 채집하는 네. 좀
1: 그게 모으는 또 채집이에요.
0: 자연 채집. 아,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1: 아무튼 너무 웃기다 그 얘기 들으니까.
0: 근데 네.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 남성 남탕 저는 그런데 안 가지만 남탕은 근데, 그냥 이 사우나를 가도 타월이 그냥 있어요. 그냥 네. 자기 마음대로 올유캔 유지야.
0: 네.
1: 근데 여탕은 가면 하나만 딱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신기해. 왜 하나씩만 주지? 하나인가 두 개인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인가 뭐 이렇게 네. 준다고. 근데 남자는 그냥 깔려 있어요 천지에. 근데 아무도 잘 안 써. 달라요.
0: 우리 여성분들.
1: 아 물론 여성분들 청결하고 하니까 네. 더 머리도 길고.
0: 우리 미국 사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안 그래.
1: 안 그렇죠. 안 그런데.
0: 근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사우나에 그러고 보니까 네. 옛날엔 다 흰색이었어요.
1: 뭐가요? 타월이?
0: 타월하고 예. 가운이랑 다. 네. 근데 여탕이 언젠가부터 네이비 컬러로 바뀌었어요. 수건이랑 가운이. 남탕은 그대로 하얀색인데.
1: 오히려 그게 난 거 아니에요? 네이비
0: 일부러
1: 컬러로?
0: 그런 건가?
1: 좀 때 덜 타 보이게 이런 거 아닐까? 아,
0: 그걸 다시 염색을 한 것도 같고 이 수건이 여탕께 얼마나 없었지 나고 보려고
1: 그 색깔 확인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런 건가?
1: 그럴 수도 있죠. 남자 거는 안 건드려도 돼요. 더 늘어납니다. 자,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1: 아무튼 네. 오늘 또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인데 이번 네.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우리 미옥 씨는 늘 바쁘셔가지고
0: 내일은 쉬고요. 네. 일요일은 카탈리나 아일랜드를
1: 야, 역시
0: 그룹으로
1: 이거
0: 해서
1: 봐,
0: 가기로 했어요.
1: 이거 봐.
0: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자고 주위에서
1: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0: 배 타고 가 조금 카탈리나를 수영해서 가요?
1: 아니야. 모르시는구나.
0: 뭐요?
1: 요새 생긴 거.
0: 뭐요?
1: 제트스키.
0: 아
1: 그 아세요? 제트스키 타고
0: 카탈리나까지
1: 가요? 두 시간인가? 세 시간인가를
0: 혼자 타요? 제트스키?
1: 아니요. 여러 명 그룹으로.
0: 여러 명이
1: 그
0: 그룹으로?
1: 간사가 앞에 리더가 돼 있고
0: 와.
1: 같이 그걸 가는 거예요.
0: 가다 가스 떨어지면 어떡해?
1: 아니, 가스는 안 떨어지는데 체력이 떨어진대요.
0: 아,
1: 웬만한 사람이 하다가 팔이 떨리고 막 짜증이 난대요. 더 웃긴 거는 가는 건 어떻게든 가. 다시 올 생각이 미칠 것 같대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쯤은 수상 것도... 좋아하시면 재밌어.
0: 네.
1: 막 돌고래 옆에 오고요. 그 바다 좋아하시면 정말 재밌대요.
0: 아, 카탈리나 아일랜드는 그거를... 더군다나 켈프라 그러죠. 그 수초 그게
1: 맞아.
0: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1: 그럼 거기 후코이단도 있나요?
0: 후코이단.
1: 뜯어먹으면 후코이단 생기나?
0: 아, 미역.
1: 네.
0: 미역국을.
1: 아 좋으시겠다. 카탈리나 가시는 거예요?
0: 응. 갔다 와서 알려드릴게요.
1: 그거 배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저기 헬리콥터도 있더라고요.
0: 헬리콥터도 있어요?
1: 근데 좀 무서워서 헬리콥터는 못 타고.
0: 네.
1: 좀 무서워요.
0: 제가 카탈리나 아일랜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 네. 뭐요?
0: 아 정말.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발론 있고 저쪽에 또 아발론.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6시간인가 뭐 5시간 걸린대요. 하이킹해서.
1: 하이킹해서.
0: 근데 그 한국 팀들이 한국 분들이 이제 저쪽 아일랜드에서 이제 캠핑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거기서
1: 기대된다.
0: 캠핑을
1: 기대된다.
0: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악 소리가 나는 거야. 어떤 남자분이 밖에 소변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넘어진 거야.
1: 왜 넘어져요?
0: 보다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1: 근데요?
0: 근데 앞에 선인장이 있는 거야.
1: 진짜로?
0: 진짜요. 이거 진 실화예요. 그래서 그분
1: 그 선인장에 쓰러지신 거예요? 오마이갓. 어떻게?
0: 그래서 그
1: 온몸이
0: 아니
1: 거기만
0: 쌍방울에 가시가 그냥 다 박힌 거예요.
1: 그거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1: 알파메일 되는 거 아니야? 알파메일.
0: 그래가지고요? 싫어요. 싫어.
1: 아, 진짜? 아니, 같이 가신 분이 아니면 들은 얘기예요?
0: 그 중에 저는 안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죠.
1: 그거 어떻게 됐어요?
0: 그래서 자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분을 눕혀놓고 가시를
1: 뽑아줬어요?
0: 다 하나씩 뽑아줬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잘못하면 죽죠.
1: 와, 아니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0: 그러니까 온 자동차 모든 일어나서 그거 뽑아주느라고.
1: 웃을 일이 아니다.
0: 야.
1: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괜찮으셨죠?
0: 괜찮으셨대요.
1: 붙지 않나.
0: 근데 그분이 체력이 되게 좋으셔서
1: 헐크 되는 거 아니야?
0: 그 다음에 5시간 또 하이킹을 하시고 그러셨대요.
1: 그걸 뽑고?
0: 야
1: 대단하다 그분도.
0: 그러니까 진짜 캠핑 가서 조심하세요. 해피리만 엎어져도 어떻게 선인장 앞에 엎어져가지고.
1: 야 그건
0: 진짜 싫어요.
1: 야 내가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분.
0: 큰일 나죠. 그게 잘못해서 독이 들어가고 그래 봐.
1: 오히려 살짝 독은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0: 아 그런가. 아니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햄버거를 먹었는데 입안에 헐피스가 생긴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게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수상해가지고 그 햄버거 직원이 뉴스에 난 거예요.
1: 네네. 뭐요?
0: 햄버거에다가
1: 이상 든 거예요?
0: 침을 뱉은 거야. 그게 CCTV에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
1: 자 이거 어느 브랜드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셔야죠.
0: 왜요?
1: 아 브랜드 알아야죠. 뉴스에 나온 거라면서요.
0: 네.
1: 앞에 이니셜만 주세요. 저 알아야지 저도.
0: 어, 아이 또
1: 뭐 M이에요, 사람... H예요, 뭐.
0: 아이 또
1: T예요, F예요.
0: 아, 몰라, 몰라.
1: 앞에 뭐 앞에 한 글자만.
0: 아, 이따 알려줄게.
1: 오케이.
0: 500원. 자, 오블.
1: 아 좋아요.
0: 네.
1: 아 우리 앙꼬부부님
0: 네.
1: 팜스프링 온천을 가셔도. 그래서 그런지 타올 카운트를 하시고.
0: 네.
1: 쓰던 타올을 가져가야 새 타올을 준다. 그냥 안 주신다 여자한테.
0: 아, 그렇지. 타올을 리턴해야지.
1: 그러니까 교환 원원으로 해주시는구나. 아, 하도 많이 분실되니까 그런가 보죠.
0: 그러니까요. 아유 어. 타올도요 집에 많을 필요 없어.
1: 가끔
0: 너무
1: 누구,
0: 많으면
1: 가끔 누구 친구집 가면 그거 네. 이제 타올을 봤는데 거기 이상하게 적혀 있는 거
0: 네, 있어요.
1: 어, 어디 어디 뭐 목욕탕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면
0: 그리고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네. 그 수영장 타월 같은 거
1: 어, 맞아,
0: 주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거를 막 집어가는 분이 있어서 아니 아이, 왜 이래?
1: 그래, 그러면 좀 그래요.
0: 그래요.
1: 우리 매너는 지켜야죠.
0: 그럼요. 아. 그 도둑질이야 진짜. 그러면 안 돼.
1: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0: 네, 네.
1: 아니,
0: 뭔 일이 있지?
1: 아 주변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0: 아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1: 아 이거 네, 너무 좋아요.
0: 우리의 밤은
1: 당신들의 낮보다 아름답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차차차 2부는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6: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0: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삼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오늘은 메디케어 바로 알기, 바로 안젤라장보험의 제이정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야. 아, 지금 2살, 4살, 응? 딸.
5: 두 따님의 네. 네, 아버지로서. 아,
4: 제가 최근 본 뉴스예요. 네. 딸 바보 아빠들이 돈도 잘 벌고 막 그런데요.
5: 그럼 아들 바보 아빠는 그냥 바보예요, 저는.
4: 아, 이건 왜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5: 왜요?
4: 왜냐면 실제로 딸을 키우기 전에는 여자 입장, 딸 이런 걸 잘 몰랐는데
6: 맞아요.
4: 생각이 바뀌더래요.
6: 아, 진짜. 말투도 바뀌어요.
4: 말투도 어떻게 바뀌어요?
6: 제가 되게 모노톤이에요.
5: 네.
6: 이게 없어요. 네. 위아래가.
5: 업앤다운이 없어요. 응.
6: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기분을 나빠해요. 그래서
5: 애한테 애가 기분을
4: 2살 4살인데
6: 네, 진짜 이렇게
5: 그래서 애 눈치 보시는구나.
6: 되게 봐요. 기분 나빠할까봐 말도 조심해서 하고
4: 네.
6: 한번 어긋나면은 쉽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세 명인 것 같아요.
5: 근데 모노톤에서 눈치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따님한테?
4: 톤을 솔로
6: 일단 여기 지금 약간 이 정도로 얘기한다. 네. 그럼 일단 뭐 제 딸 이름이 지아예요. 네. 첫째가. 그럼 지아야 안녕 이렇게.
5: 지아야 안녕.
4: 네, 솔로. 오늘, 솔로.
6: 네, 오늘 잘 지냈어? 뭐 했어 유치원에서? 약간 이렇게 좀 더 밝게.
4: 밝게.
6: 네.
4: 안으로 삐져.
5: 굉장히 연극하시는 것 같아요.
6: 너무 힘들어.
4: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항상 솔로 하래요 말할 솔. 때.
6: 맞아요.
4: 도레미파솔. 안녕 잘 있었어 이래야지. 도 안녕 잘 있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말이니까 다 솔. 나까지 가보지 뭐.
5: 네. 솔로 하다 보면 우리 솔로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자, 아무튼 우리 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지금 메디케어를 바로 알기잖아.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네.
5: 엔젤라장 보험 대표번호 323-707-4242, 323-707-4242고요. 오늘 나오신 제이정 매니저님은 714-715-4911, 714-715-4911 49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4: 네, 벌써 2026년도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많이, 바쁘세요?
5: 그러네요.
6: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졌어요.
5: 네. 네,
6: 그래도 종종 연락이 오시고 또 이제 61년생들이 이제 65세가 되는 해여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여전히 네. 좀 일은 다행스럽게도
5: 네. 네,
6: 계속 이제 연락이 와서 여전히 네.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4: 아, 61년생 네. 소띠들이 이제
6: 네, 맞습니다.
4: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드디어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6: 그렇죠.
5: 근데 누구나 지금 다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 아, 그거는 아니고요.
5: 네.
6: 그러니까 누구나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마지막은 이제 오피셜리는 3월 31일에 마감을 했고요. 오픈 이노먼트가.
5: 아, 네.
6: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FEMA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불이 일어나거나
5: 네.
6: 그런 이제 재난이 이제 선포가 되면은
5: 네, 네.
6: 정부에서 그럼 이제 그런 특별한 가입 조건을 가지고 이제 보험을 한 번도 안 바꾸셨던 분들만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상은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요.
5: 아하.
6: 네, 네.
4: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바꿀 기회가 있는 거군요.
6: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새로 이제 메디케어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나
5: 예.
6: 뭐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새로 뭐 시민권을 취득을 했든 뭐
5: 네.
6: 이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는데
5: 네.
6: 그런 이제 특별한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특별한 가입 기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신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메디메디다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지병이 있다
5: 네.
6: 그런 분들 또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바꾸고 싶고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5: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뭐 시민권을 취득하시거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6: 네.
5: 직장 보험 이렇게 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6: 네.
5: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뭐 네. 내가 케이스가 되나 이런 분들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매니저께 연락을 드리면 뭐,
6: 그렇죠.
5: 그렇죠? 네. 714-715-4911입니다. 714-715-4911. 네.

0: 8115의 4911이고요. 궁금한 게 매니저님. 네. 그 새롭게 메디케어를 받게 되신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메디케어도 뭐 HMO도 있고 뭐 PPO도 있고 네. 좀 헷갈리신 분이 있거든요. 좀 그거 좀 차이점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일단 뭐 HMO, PPO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MO는 일단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로 네. 내가 주치의를 하나를 삼고 그 주치의가 속한 메디컬 그룹 내에서 내가 그 주치의가 리퍼하는 의사들한테만 갈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네트워크 협소하죠.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의 보험이고요. PPO는 이제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 플랜과 계약되어 있는 어떤 의사들한테든 뭐 네. 리퍼럴 이건 필요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2: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우리 시니어분들께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1: 아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각각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뭐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딱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컨셉션은 HMO는 불편하다. 네. 그리고 PPO는 편하고 자유롭다. 근데 그게 맞아요. 일단은 그런 개념이 맞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HMO는 이제 내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틀 안에서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응급, 이머전시 때는 어느 응급실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네. 평소에 의사를 볼 때는 내가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만 가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PPO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디든 다 갈 네. 수가 있어요. 리퍼럴이 필요가 없고 주치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내과도 한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과 갔는데 뭐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럼 다른 내과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전문의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들이 만약에 HMO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가 HMO를 원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을 때는 네. 이제 본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물론 모든 게 다 인터넷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본인의 네. 상황을 잘 설명을 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과 바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아니 의사분들도 오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컨 그렇죠. 오피니언 또 이렇게 여러 그렇죠.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또 가시는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 네. 뭐 공간이 싫다거나 네.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살짝 이거 매니저님 설명 살짝만 들어보면 네, 네, 네. 저도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PPO가 난데? 네, 이러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렇게만 들어서는 당연히 PPO가 네. 낮게 네.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공짜는 아니죠.
0: 그렇죠.
1: 네,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의사한테 방문할 때나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코페이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비교해 봤었을 때 네. HMO는 코페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절 없어요. 네. 뭐 전문의를 보든 엑스레이를 찍든 뭐 MRI를 찍든 수술을 네. 하든 입원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코페이가 일절 없어요.
0: 그래서 코페이라는 게 네. 이제 방문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을 그쵸, 말씀하시는
1: 내가
0: 거죠?
1: 내가 내야 네. 하는 비용인 거죠. 네, 네. 근데 PPO 같은 경우에는 코페이가 많습니다. HMO에 비해서요. 네. 그리고 PPO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네. 더 높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보는 뭐 치과, 안경, 뭐 그로셔리, OTC 네. 이런 혜택들은 PPO에서는 안 줍니다.
0: 아하.
1: HMO가 PPO에서 줄 수도 있지만 진짜 미약하게 줘요. 그래서 HMO가 대부분 이런 혜택들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내가 굳이 건강한데 네. 굳이 PPO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2: 네.
1: HMO를 가서 내가 만약에 이가 안 좋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건강보험에서 이빨까지 커버하시는 줄 알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건 내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것을 커버를 해요. 뭐 네. 심장 뭐 어디가 부러지던가. 근데 이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 우리가 차보험 가입하듯이 네. 치과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네, 네.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2: 네.
1: 근데 HMO 보험은 이제 그런 추가 혜택으로 네. 이제 이빨 그런 것까지 치과 혜택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이 네. 별로 안 좋은데 난 이빨을 좀 뭐 손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굳이 PPO를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물론 이제 자유로움이 주어지지만.
2: 네.
1: 그래서 어디든지 모든 보험 플랜이 다 이제 1장 1단이 있어요.
2: 아, 네.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군요.
1: 절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제이씨가 추천해 줄 만한 보험은 어떤 종류?
1: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제 이어오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케이스가 틀리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택을 할 때 HMO로 가입하실 때나 이제 PPO로 가입을 하실 때나 본인이 가는 의사가 뭐 1, 2, 3가 있겠죠. 네. 뭐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0: 선호하시는 분들이.
1: 네. 그리고 네. 또한 내가 먹는 약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 다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쫙 쳐서 네. 쫙 다 나와요. 그래서 보험 플랜만 거의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럼 거기서 쫙 추려 가지고 한 뭐 많으면 한 5개 그 정도 네. 남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의사들이 다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땡큐. 네. 그러면 이제 HMO 가서
0: 그렇죠.
1: 다 갈 수 있으니까.
0: 하시면 되니까.
1: 네, 그럼 HMO 혜택도 누리고 네. 의사도 다 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의사들이 다 커버가 되는 PPO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그 PPO 보험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 PPO 보험들 중에서도 혜택이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비교해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건강 보험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의사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봐야 하니까요. 네. 네트워크.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추려보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HMO로 갈지 PPO로 갈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 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려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네. 이게 비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 에이전트가 계신 거고
1: 네.
0: 그래서 죄송합니다. 상담을 하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신문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에이전트분 좀 많잖아요.
1: 여러분 너무 많죠.
0: 너무 네. 많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오늘 나오신 우리 매니저님 네. 안젤라장 보험을 선택할 이유 네.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예, 엔젤라 선생님하고 저 같이 일을 하고 네. 예, 뭐 저도 이제 젊지만 한 15년쯤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예, 엔젤라 선생님 뭐 한 30년 하셨고 말할 네. 것도 없죠.
2: 네.
1: 그래서 제가 점점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이 네. 비즈니스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겠지만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 네.
1: 내가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2: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 일을 해오면서 이제 입지가 커지고 하면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인맥이겠죠.
2: 네.
1: 무슨 일이 발생을 했었을 때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되나
2: 네.
1: 이 보험회사에서는 누가 있고 그리고 뭐 이 메디컬 그룹에서는 누가 있고
0: 네.
1: 아무래도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게 없겠죠.
0: 없죠, 네, 아무래도.
1: 알 수가 없죠.
0: 그쵸.
1: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오래 했고
2: 네.
1: 그리고 너 손님도 많고
2: 네.
1: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0: 아.
1: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2: 네.
1: 저기 우리 안젤라장 보험인데요 이거 좀 빨리 좀 해줘요.
2: 네.
1: 손님 아파요.
2: 아.
1: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네. 실리죠.
0: 네.
1: 좀 더 봐주죠.
2: 네.
1: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0: 맞아요.
1: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좀 스트롱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 또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저희는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6가하고 버질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직원분이 한 분이 계시기
0: 네.
1: 때문에
0: 네. 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2: 네.
1: 그래서 가장 좀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사인을 했는데
2: 네.
1: 에이전트하고 연락이 안 된대요.
0: 오.
1: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2: 아,
0: 그럴 수도 있네요.
2: 저도 주위 평판이 너무 좋아요.
0: 네네네.
2: 그래서 저도 주위 언니 권유로 바로
0: 미역수도
2: 네,
0: 예,
2: 제가 여기 네. 커스터머예요. 근데
0: 하시죠.
2: 무슨 일 있을 때 전화하면 꼭 받고 꼭 이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0: 그래요.
2: 그리고 언니들 보니까 집에 영어 편지 오면 그냥 달려가서 제이씨 이러면 다 해주시더라고요.
1: 그렇죠. 편지뿐만 아니라 뭐 메디칼, 네. 뭐 칼프레쉬, 뭐 소셜북,
2: 네.
1: 뭐 연금
2: 네.
1: 안 해드리는 게 없죠. 거의
2: 네.
0: 표정이 약간 울상을 네. 주시는
2: 바로 안젤라
0: 보람을 주시는 거죠.
2: 안젤라장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 네.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지체 말고 연락 주세요. 323-707-4242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제이 매니저님 전화번호는 또 따로 있으시죠. 714번호. 이거 또 아까 안내해드린 거 한 번 더
2: 네. 네.
0: 안내해드릴게요. 제이장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매니저님께 연락드리고 싶은 분 714-715-4911 714-715-4911 보냅니다.
2: 네. 너무 좋은 정보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2: 끝으로 우리 시녀분들께 드릴 만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1: 네. 아무래도 보험 선택하실 때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좀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1, 2, 3예요. 하나는 첫 번째 내 주치의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 네. 그 주치의가 속한 메디컬 그룹이 계약이 되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먹는 약들이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가. 아. 또한 커버가 되면은 그 약들을 살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광고에 보는 치과가 얼마고 네. 그로셔리가 얼마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목적은 내 건강입니다. 그런 추가적인 혜택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0: 야,
2: 말씀하시는데 너무 믿음이 확 가지 않아요?
0: 말씀 너무 네. 잘하십니다.
2: 안젤라 장범의 우리 제이.
0: 이 경험과 경력이 네. 확 느껴지네요,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말씀하신 원, 투, 쓰리를 딱 우리 매니저님께 가면은 네. 네. 촥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딱 개인한테
0: 딱 맞는 거를.
1: 맞습니다. 와. 네.
2: 자, 안젤라 장범의 우리 제이정 매니저님이셨고요. 네. 전화번호 323-707-4242 323-707-4242
0: 네, 우리 제이 매니저님 전화번호 714-715-4911 714-715에 49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2살, 4살 딸 바보 아빠가요. 노래 들을 시간이 없으시다던데.
0: 요새 아기 상어밖에 못 들으신대요.
2: 아기 상어. 근데 유일하게 이 노래는 아신대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존 레전드의 All of 네. Me 좋아합니다.
2: All of Me. 네. 우리 모두.
0: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2: 나의 모든 거.
0: All of Me.
2: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딸바보 아빠들이 성공을 하고 돈도 더 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왔는데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1: 뭐 저는 아빠 아들 아빠라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딸바보들 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말이 바보지 진짜 바보 같아요. 네. 진짜 딸 얘기만 네. 하면 아. 에이 이러고 네. 사람이 바뀌어요.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
0: 그거요,
1: 바뀌어.
0: 그거. 시각이 바뀌니까
1: 네. 근데 고정관념이
0: 그런 시각이 바뀌면 내 예. 편견이 바뀌면 네. 어떤 일에서도 네. 네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여성에게 불리해지면 내 딸이 피해를 그치, 입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 이게 사고가 아주 전진적으로 되는 거죠.
1: 그 세상의 모든 남자들 혐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언젠가는 저거 다 도둑놈들이라고.
0: 우리 진짜.
1: 근데 네. 따님이 정말 이쁘긴 이뻐요. 이쁘긴 네. 이뻐도 키우면 네. 저도
0: 딸들이
1: 남자지만 딸들이 잘해요. 딸들 잘하고 아, 남자 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0: 우리 제이종 씨 두 살 네 살이래요. 얼마나 또 갈 길 멀어요. 네. 그 집은 11살?
1: 전 10살. 이제 11살 되는데요.
0: 아직도 한 10년은 남았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3: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와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1: 두 번째 참가자.
1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1: 세 번째 참가자.
14: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요즘 축구 얘기를 아직도 잘 자근자근 오징어 씹듯이 씹고 있어요.
1: 그럼요.
0: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재미난 경기가 또 있나요?
1: 오늘 굉장히 재밌는 아주 네. 12시부터 여러분
0: 네.
1: 노르웨이하고 프랑스
0: 아.
1: 야 홀랜드가 이끄는 노르웨이냐
0: 아 훌리건들 은바페가 돕는
1: 프랑스 이거 오늘 정말 박빙입니다
0: 네.
1: 이거 보셔야 되고
0: 이것도 걸었어요 돈? 얼마 잃었다고?
1: 네 오블
0: 살살해요 네. 네.
1: 세네갈과 이라크가 동시에 간대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오늘 유심히 보실 만한 게 우루과이랑 스페인 오늘 5시 저녁때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0: 네.
1: 이집트 이란은 뭐 근데 스페인하고 우루과이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이번도 통해서 내일도 쭉쭉쭉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은데
0: 네.
1: 중요한 건 뭐냐?
0: 우리 한국
1: 대한민국 30강 하기 위한 경우의 수가 지금 막 따지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모든 경기가 더 중요해요.
0: 네. 아니 8팀이 들어갔는데 지금 6위로 밀려나가지고
1: 아니 어저께요 90몇%였거든요.
0: 확률이 떨어졌어.
1: 확 떨어졌어요.
0: 50몇%.
1: 이변이 너무 나와가지고.
0: 그러니까.
1: 독일도 졌죠. 미국도 졌죠.
0: 미국 어제 튀르키예랑.
1: 와, 근데 진짜 대단해.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0: 어차피 탈락인데도 몸을 불살라서
1: 미국은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도
0: 응.
1: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0: 다들 열심히 뭐든 열심히.
1: 근데 열심히 하니까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0: 그럼요.
1: 다 막
0: 지든 얘기든 열심히
1: 하면
0: 돼. 아니 월드컵 경기장에 드론들이
1: 네.
0: 한번 찍어봐야지고 드론 날렸다가
1: 그거 안 돼요.
0: 총 300대가 압수가 됐대요. 그 드론 한 대 얼마인가 요즘?
1: 요새 저렴한 건 저렴한데 비싼 몇백 불 하죠.
0: 아,
1: 근데
0: 몇백 불? 몇백 불.
1: 근데 성능마다 다르긴 한데
0: 네.
1: 그거 진짜 위험해요. 사람들인데 거기 날리면.
0: 촬영하려고.
1: 야, 근데 그거 너무 자기 욕심이다.
0: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1: 돼. 그 잘못하면 선수들을 걸려고. 그 압수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0: 응?
1: 그 압수한 거 어떻게 안 돼요?
0: 어머, 어떻게 하겠어.
1: 저렴하게 옥션을
0: 안 받아? 아니, 어제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1: 공항에서
0: 압수당한 네. 내 헤어팩. 나의 스위스칼 아 어떻게 하겠어요?
1: 아 우리 홈쇼핑월드님이 좋은 네. 정보를 주셨습니다.
0: 뭐요?
1: 이게 솔직히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 맞는지
0: 네.
1: 모르겠지만
0: 네.
1: 믿고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0: 네.
1: 토고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있는데
0: 네.
1: 우즈벡이 무승부나 우즈벡이 승리를 하면 한국이 30위권 간답니다. 그럼 또 우즈벡은 이거는 해야 되나?
0: 우즈벡
1: 김태희 전지현
0: 박가는 김태희 전지현
1: 네. 네. 알바하는 전지현
0: 아 네. 그리고 바로 이분의 콘서트가 있죠.
1: 아 이번 토요일 날 2월 27일
0: 판타지 스프링
1: 판타스틱합니다.
0: 네 버스로도 함께 가실 수 있어요. 문의번호
1: 그렇죠. 마지막 기회 여러분 특혜 문의하시면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운도 오빠 사랑의 트위스트 차차차
1: 끝곡으로 뛰면서
0: 뭐야?
1: 토요일 날 토고가 아니고 콩고라고 하시네요.
0: 아,
1: 콩고랑 우즈벡 경기입니다.
0: 토고, 콩고.
1: 네.
0: 아 이참에요.
1: 네. 어차피
0: 진짜 세계
1: 되지,
0: 지구인들
1: 네.
0: 서로 아니 그런 나라가 있어 이러면서
1: 맞아 코트디부아르 이런 것처럼
0: 많이 배우고
1: 맞아요.
0: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축제야.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자고요.
1: 그래요. 상하이 네. 상하이 옷 갈아입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0: 왜요?
1: 옷 입을 때 항상 상하이 상하이
0: 상하이
1: 네 상하이 상하이 이렇게
0: 그렇군요. 바지 입을 때 조심하세요. 어떤 분이 바지 갈아입다가 바지에 걸려가지고요
1: 그렇죠.
0: 뼈 부러졌어. 진짜요?
1: 아니 주변에 왜
0: 조심하세요. 한 스텝 한 스텝 조심해서
1: 네,
0: 안전한 주말.
1: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안녕.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칼국수
1: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8: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7: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8: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혜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7: 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 병원.

0: 네,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심장이 약한 아이한테는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깜짝 놀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심장이 달아날 뻔했네, 심장이 내려앉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심장의 위치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즉 해부학적인 그러한 심장이 아니라 우리 침대의학에서는요, 우리 모든 심장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그 이상의 우리 겁이 많고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을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라는 말, 정신신경계통을 포함한 모든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심기가 하역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신신경계가 허약하다라고 봅니다. 이 심기가 허약한 아이들은 특히 잘 놀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금방 잠에서 깨고 때로는 자다가 깨어나서 이 몽유 상태가 되기도 하고, 평소에는 불안해하고 사소한 일에 쉽게 초조하기 마련이고 잘 긴장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심기가 약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 학동기, 학교 다닐 때 어린이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주의력은 떨어지는 아이들, 산만한 경우 이럴 때 심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특히 이러한 심기가 약한 아이들의 특징은요, 신경질을 잘 부린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침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장의 기능은요, 기질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인데 타고난 기질은 잘 바뀌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기 허약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에 맞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강하게 하는 그러한 보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이참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구당 김남 선생님의 조그만 자가뜸으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기를 올리는 뜸자리를 쓰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 약하다, 정신상태가 약하다 해서 이러한 정신상태를 단련시킨다고 돈을 줘서 무섭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천적으로 기질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경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요, 최대한 부드럽고 편안한 상황에서 자라도록 해야 되고, 또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역시 대추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추차는 또 오래 먹어도 좋으니 따뜻하게 끓여서 아이들 음료 대신으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 특히 심장의 기운이 약간 이런 스테레스 있는 아이들은요, 등 뒤에 있는 심유라는 그러한 뜸자리를 한번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심기가 약한 아이들, 특별한 병도 없는데 비실비실하고 쉽게 지치고 감기 역시 자주 걸리고 약 골이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도 하는데, 이참에 한번 무극보양뜸 꼭 어린이들한테도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일주일의 끝자락. 설렘과 주말의 여유가 느껴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마음을 채우는 아름다운 작업이다. 영국 철학자죠. 존 러벅의 명언인데요. 맞습니다. 이 주말이란 방전된 우리 마음의 배터리를 다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걱정이나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잘 쉬고 더 즐겁게 웃는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곡입니다.

0: 네, 콜드플레이가 불러준 비바라비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비바라비다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이에요. 인생이여 만세. 예. 이 노래를 들으면은요, 멕시코 화가죠, 프리다 칼로가 떠오릅니다. 서로 연결된 노래잖아요.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산이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떠나기 8일 전에 그린 유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가 이 노래 제목도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 비바 라비다에서 따온 제목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앨범 표지 역시 눈길을 끕니다. 이 델라크루아의 그림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모든 걸 가졌지만 비참하고 쓸쓸한 말로를 맞은 왕,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함이 남은 그런 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비바라비다 함께 들어봤어요. 참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심장 박동을 좀 닮은 노래가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에도 복잡하게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도 이 노래는 명곡입니다.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힘이 나는 노래라고는 할까요? 시리에 빠져 있다가도 제목처럼 인생이여 만세, 우리 인생 만세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였어요. 자,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주셨네요. 잘 쉼을 얻어야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몸과 마음에 쉼을 얻는 주말 되기로 해요. 명곡입니다라고 댓글 주셨네요. 항상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는 소피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목요일까지. 오늘은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휴식은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보약이 될 테니까요. 잘 쉬시고 또 즐거운 주말 계획하셔서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LA 필하모닉이 헐리우드홀에서 조 히사이 씨 영화음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히사이 씨는 7월 21일, 22일, 23일 사흘간 헐리우드홀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표적인 영화음악들을 다시 한번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는 LA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수상작을 비롯해 모노노케 히메, 이웃집 토토로, 벼랑이의 표뇨 등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작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합니다. 모든 연주는 해당 영화의 주요 장면들과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Hollywoodball Forever Summer.
2: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관광. 213-427-5500.
4: 무더운 여름, 잠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5: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2: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5: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4: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세계 셀럽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아주 특별한 손맛이 있습니다. 예, 이 까다로운 할리우드 스타들이 진정한 한식이라면서 이렇게 엄지를 쭉 올려주신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짐작하시나요, 여러분? 네, 화려하진 않지만 집밥 같은 진정성 있는 맛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 주인공 LA 한인타운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요. 맛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네. 오, 오늘 아주 빨간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름다우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박영희 대표님 뵈면 항상 이 스마일이 너무 네. 웃는 얼굴이 얼굴 전체가 웃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미소가 환하십니다.
1: 다행히 얼굴이 이쁘진 네. 않는데 미소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0: 아니요, 아름다우시죠. 미소가 아름다우면 다 아름다운 거죠.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소바는 정말 우리 코리아타운에서 소문이 네. 자주 합니다. 네. 진짜 맛있는 한식집으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특히 이 건강하고 맛있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뭐 소반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1: 네.
0: 오늘 좀 맛있는 냄새를 좀 폴폴 풍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요즘에 소반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1: 네. 점점 이제 소문이 나니까 네. 점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 참 그 LA타임즈가 인정한 반찬의 미학이다.
1: 네.
0: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LA타임즈의 그 조나단 골드가 소반의 반찬을 보고 지문처럼 고요하다? 이런 네.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1: 그러게요.
0: 예, 예, 예.
1: 네.
0: 예, 수많은 반찬 중에서도 우리 네. 대표님께서 가장 정성 드리는 네. 뭐 나만의 필살기 뭐 네. 그런 반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오늘은 이제 뭐를 했냐면 네. 그 우리 저희 집이 시골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젠가 가서 거기에 그 농장이 있어요. 베델 농장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머루 안
0: 머루요?
1: 머루가 아니라 뭐지? 샐러리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0: 아.
1: 머루떼라고 그래요.
0: 아, 머루떼. 네. 우리 한국 표현으로 네,
1: 머루하고
0: 예, 예, 예.
1: 그 대 네. 뜯고 상추 그다음에 호박
0: 와. 뭐 유기농
1: 예, 유기농으로 와. 막 그런 걸 따 가지고 와서
0: 네, 네, 네.
1: 호박도 이렇게 볶고 그다음에 이제 머루떼를 삶아 가지고 그 이제 들깨 넣고 오늘 볶고요 아침에.
0: 그 진짜 맛있어.
1: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는 되게 씁쓸하잖아요. 그게 되게 몸에 좋대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쓰니까 이제 씻어서 잘라 가지고 이제 또 삶아서 담궜다가 다시 또 짜 가지고 된장 넣고 간장 넣고 뭐 양념 뭐 여러 가지 넣고 조물조물 해갖고 참기름 넣고 해가지고
0: 아,
1: 볶아놓고 하는데 좀 쌉싸름해요 그게. 근데 그게 몸에 그렇게 좋은 네, 거래요.
0: 쌉싸름하면서 먹으면 네, 입맛이 땡기잖아요.
1: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철 음식 있으면은
0: 네.
1: 또 상추를 그 마켓에서 산 거하고 그 바닥에서 키운 건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뜯어서 가져와가지고 또 얼마나 싸먹고
0: 아니 완전히 유기농으로 하시네요.
1: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해요. 마켓에서도 많이 사고 또 동네 그 동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0: 네.
1: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번에 뭐가 새로 있어요. 제가 농사 짓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일하다가 가면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친한 분들한테 이제 다 지어서 저를 주세요 그래요.
0: 네.
1: 그래가지고
0: 네네네. 네, 네.
1: 또 뭐 거기 필란 농장도 있고 뭐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또 아는
0: 진짜.
1: 언니들이 또 다 해서 주고 그래가지고 달걀도 막 알이 나요 닭이.
0: 와.
1: 그럼 또 그 달걀도 막 주시고.
0: 오. 네. 오, 진짜 좋네요.
1: 네.
0: 유기농이 정말 귀한 건데.
1: 네, 네.
0: 직접
1: 근데 맛이
0: 재배한
1: 너무
0: 거잖아요.
1: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0: 당연히 다르겠죠.
1: 달걀도 얼마나 알이 노랗고 이쁜지.
0: 진짜. 대표님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유기농으로 드시고
1: 맞아요.
0: 건강식품으로 건강한 밥상으로 드시니까요. 아, 정말 이 반찬 얘기만 해도
1: 네.
0: 침이 고이고
1: 네.
0: 반찬 얘기만 해도 이 밥 한 그릇 뚝딱 할 것 같은
1: 네.
0: 예, 그 반찬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1: 네.
0: 유기농에 뭐 들깨 가루에 뭐 네. 나물을 무친다고 하시니까
1: 맞아요.
0: 된장에
1: 네.
0: 뭐 완전히 건강식이잖아요. 네. 아, 진짜 침이 고이네요.
1: 네.
0: 네, 소반 하면은 정말 맛깔스럽고
1: 네.
0: 정갈스럽고 이런 네.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집밥보다도 더 집밥 같다.
1: 네.
0: 이런 칭찬을 하시는데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수많은 밑반찬을 준비하시면서 지키는 네. 대표님만의 그런 철칙이 있으실까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네. 집에서 하는 것 같지.
0: 아.
1: 그러니까 제가 하면 물값도 너무 많이 나오고
0: 네.
1: 가스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오랫동안 막 무시래기도 오늘 삶는데
0: 네.
1: 어제 삶아놨어요.
0: 아.
1: 그런데도 또 너무 질겨요. 그럼 이파리는 이파리도 또 따로 잘라. 이파리가 더 부드럽거든요.
0: 아하.
1: 자르고 줄기는 줄기도 잘라서
0: 네.
1: 줄기를 또 다시 삶아요. 그래가지고
0: 세상에.
1: 이제 어느 정도 삶아지면 또 다시 이파리를 거기다 넣어요.
0: 네.
1: 그리고 또 같이 삶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느라고
0: 네.
1: 그렇게 하나하나 그 정말
0: 네.
1: 너무 정이 가는 거예요. 음식이 맞게 또 내가 보지
0: 직접
1: 다 따듬지 또 반찬을 만들지 또 시간 날 때는 손님한테 서빙까지 하잖아요.
0: 얼마나 힘드세요.
1: 그러니까
0: 하나부터 열까지 다
1: 지금
0: 하시는데.
1: 근데 이번에 너무 좀 바빠가지고 과로해가지고
0: 네.
1: 지금 계속 한의원 가고 마사지 가고 오늘도 또 마사지 가야 돼. 손이 막 저려가지고.
0: 아이고야.
1: 그래서
0: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1: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0: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1: 네.
0: 맡기세요. 맡겨요. 시장
1: 근데
0: 봐봐라.
1: 그게 그렇게 힘들죠. 그게.
0: 아이고,
1: 근데
0: 세상에.
1: 막 반찬 하다가도 마켓 가고 싶어서 설레요.
0: 어머나.
1: 또 언제 뭐가 또 나왔나 그러고 막 그래갖고 막 반찬 해놓고 빨리 가야지. 그러고 또 서너 군데 또 돌고.
0: 천직이시네요, 진짜.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1: 네.
0: 아니, 마켓 볼 생각에 설레시다니. 저는
1: 뭐가
0: 마켓
1: 나왔지?
0: 보는 게
1: 가면,
0: 너무 힘들던데요.
1: 아, 저는 막 일하다가도 빨리 반찬 해놓고 가야 되는데,
0: 예.
1: 시간이 안 되면 막 뭐가 새로운 게 나왔나 막 그러고,
0: 오.
1: 이제 안 되면 중간에 막 쉬는 시간에 막 갔다 와요.
0: 아, 역시 다르십니다, 진짜.
1: 예.
0: 근데 소반의 이 간장게장,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소반의 간장게장은 네. 정말 미국인들한테도
1: 네.
0: 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어요.
1: 네.
0: 이 밥도둑이야 이러면서 네. 그 간장게장 하면은 그 게장에 뚜껑을 딱 따가지고 뚜껑에다 네. 밥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1: 맞아요. 요즘은 외국 분들도 다 알아가지고요.
0: 그러니까.
1: 옛날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참기름하고 네. 김 넣어서 이렇게 비벼드렸거든요.
0: 네네.
1: 지금은 다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다 비벼먹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0: 세상에나.
1: 네.
0: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은 항상 게장은 담궈놓고
1: 그러니까
0: 해야
1: 이제
0: 되겠네요.
1: 주말이 돌아오면 하루 전날이나 하루 반날 전에 담는데
0: 예.
1: 주말에는 좀 많이 담고 평일에는 그러니까 내일 팔 거를 그 전에 계속 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좀 덜 담고 주말에는 좀 많이 담고 연휴에는 더 많이 담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해서 하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0: 그 간장게장은 좀 숙성이 돼야 되니까.
1: 네네. 근데 옛날에는 막 보통 3일 정도 숙성했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은 한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숙성해요. 그렇게 오래 너무 오래 놔두면 저희가 짜게 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조금 물르고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막 스시같이 옛날 우리 한국은 냉장고도 그러니까 짜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먹었잖아요.
0: 먹었죠.
1: 지금은 스시같이 그냥 되게 살짝 이렇게 숙성된 걸 좋아해요.
0: 예예. 예. 살짝 숙성되면서도
1: 예.
0: 삼삼하게.
1: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면 예.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0: 아, 예. 하루 반 정도면 숙성하면 예. 되는군요.
1: 네.
0: 근데 간장게장인데 그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1: 예.
0: 들었어요.
1: 저희는 24가지가 들어가요. 예.
0: 와. 예. 비법이 궁금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엄청 그 재료가 사람들이 맛있다는 이유가
0: 네.
1: 한약재 한 4가지, 과일 한 2-3가지
0: 아.
1: 뭐 레몬, 통후추,
0: 네네네.
1: 뭐 다시마, 뭐 액젓 진짜 많이 들어가요. 파,
0: 와.
1: 뭐 대파.

0: 약으로도 안 된다니까 음식으로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가 약국을 했고 집안에 이제 약국 네. 계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먹는 게 우리가 나는 맨날 내 생각에는 먹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아하. 먹는 걸로 다 우리가 사는데 다른 걸로도 사는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먹는 게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정말 많이 먹거든요. 진짜 살 물론 살이 쪘지만 네. 그 먹는 것만큼 네. 쪘으면 진짜 어마어마해야 돼요.
1: 그렇게까지
0: 근데 그렇게 먹고도
1: 비만은 아니세요.
0: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먹고도 예. 이렇게 건강한 거는 정말 예.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살고 행복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1: 네, 네, 네, 네.
0: 하는 일이 항상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번에 뭐 암 검사하고 골다공증도 다 조사했거든요. 근데 네. 어제 병원에서 전화해가지고 뭐 결과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100점 그러시는
1: 와,
0: 거예요.
1: 축하드립니다.
0: 그러니까 아무 와, 그게 없다고. 근데 콜레스테롤은 있어요. 하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1: 저도 콜레스테롤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모더라인에 있습니다.
0: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또 잊어먹고 안 먹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진짜 예. 감사하네요. 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지.
0: 뭐 이 등치면 예. 당뇨, 혈압 다 혈압. 있어야 돼요.
1: 그쵸,
0: 근데 혈압도 거의 저혈압에 가깝고
1: 네.
0: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렇게 먹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기적이라고 다들
1: 사실 드시는 게
0: 병원에서도 예.
1: 예, 제가 들어보니까 유기농으로 예. 건강식으로만 드시잖아요.
0: 그래도 많이 먹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고
1: 그래도 소화만 시키시면 그게 예. 다 필요한 영양분이니까
0: 소화 안 되면 매실 막 타서 먹고
1: 봐요. 좋은 것만 드시잖아요.
0: 소화제 먹고 막 이러면서 너무 예. 심한 것 같아.
1: 진짜 네. 대표님 너무 건강식으로 네. 드시네요.
0: 전 매실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1: 아 매실이요?
0: 네 매실청 이제 저희가 담아가지고 마시잖아요.
1: 집에서 담아서 예, 담아요. 거죠? 예.
0: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정말 너무 속도 편하고
1: 네.
0: 목 마를 때 목도 안 마르고요.
1: 아.
0: 목 마를 때 여름에 막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1: 네.
0: 뭐 콜라를 마셔도 소용없고 물을 마셔도 소용없고 그럴 때 매실 딱 타서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딱 없어져요.
1: 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진짜 대표님한테. 좋아요 그게.
1: 아, 매실 네, 네. 티? 매실
0: 주스 그냥
1: 주스.
0: 청 담아가지고 그거를 네. 그냥 매실 나올 때
1: 매실청.
0: 그냥 설탕하고 해서 이렇게 재워놓으세요.
1: 네.
0: 그럼 그 물을 여름에 타서 먹으면 정말 배탈 난 사람 뭐 누가 배 아프다고 막 그러면 한 잔 타서 줘요.
1: 네.
0: 그럼 그냥 배도 안 아프고 그 목 마른 것도 딱 가시고요. 소화도 네. 잘 되고
1: 이제
0: 변비 뭐 이런 거 뭐 전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 매실이 봄에 나오잖아요.
0: 봄에 나와요.
1: 그죠? 그럼, 예. 그럼 끝났죠 지금.
0: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담아놓고
1: 예.
0: 몇 년 전 거 막 계속 먹잖아요. 어떨 때 병으로 가져와 보면 2년 전 거 가져왔어.
1: 네.
0: 어떨 때는 또 5년 전 거 가져왔어. 5년 전 거는 좀 더 진해요.
1: 네네.
0: 오래 될수록 더 진하고
1: 어허.
0: 덜 된 거는 좀 연하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어허. 갖다 놓고 뭐 네. 마시고.
1: 설탕을 그래요. 얼마나 넣습니까?
0: 그 매실보다 더 많이 넣어야 돼요.
1: 네. 네.
0: 조금 넣으면 네. 곰팡이 삐고 상해버려요.
1: 3대 2 비율? 비율이?
0: 그 정도 저는 넣어요. 근데 보통은 아. 1대 1로 넣으라 그러는데
1: 네.
0: 1대 1 넣으면 잘못하면 곰팡이 펴요.
1: 아, 네. 2대 1로.
0: 예, 예. 저는 그 정도예요.
1: 그렇군요.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먹는 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몸에.
0: 근데 나쁜 것도 많이 먹어요. 막 어떨 때는 햄버거도 가서 먹고 피자도 먹고
1: 에.
0: 막 소세지도 먹고 몰래 하나씩 남편이 뭐라 그러거든요.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혼자 가서 먹어요. 다 먹고 싶은 거는.
1: 아무튼 건강하시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저 간장게장 그리고 갈비찜도 참 맛있어요.
0: 에.
1: 소반의 갈비찜도 유명하고 에. 또 은대구조림 뭐 그리고 또 낙지볶음도 네. 있고 예. 생선 구이도 있잖아요.
0: 구이도 있고. 예.
1: 그러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가셔서 입맛에 맞게
0: 네.
1: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다 건강식인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면 갈비찜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일반 갈비찜하고 똑같은가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갈비찜도 고를 때 그
1: 네.
0: 센터컷이라고 가운데 제일 좋은 거
1: 네.
0: 그거를 꼭 제가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1: 재료가
0: 손님들
1: 좋군요.
0: 다 요리도 하지만 잘라서 손님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벌써 조금 나쁜 게 오면은 딱 자를 때 가위로 잘라드리거든요.
1: 네.
0: 하나. 근데 벌써 빳빳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전화해요. 고기

0: 집에 이게 왜 이런 게 왔냐 그러고.
1: 야.
0: 예, 그러니까 제일 까다로운 아마 저기 제가 손님일 거예요.
1: 네네네.
0: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를 제가 하고.
1: 네.
0: 그리고 요리 그 갈비찜도 세 번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질긴 걸 좋아해요.
1: 아하.
0: 근데 손님들은 되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예. 그래서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그래도. 한국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은 그래도 갈비찜이죠.
1: 갈비찜.
0: 뭐 잔칫날 이럴 때 갈비찜이 올라와야지.
1: 맞아요.
0: 좀 대접한 것 같고. 네.
1: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0: 맞아요.
1: 그것도 최고급 갈비.
0: 네.
1: 갈비가 비싸잖아요.
0: 네.
1: 근데 갈비를 이제 딱 시켰는데 네. 맛이 없으면 네. 진짜 속상하거든요.
0: 네.
1: 그것도 왜냐하면 가격이 또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이제 갈비를 시키고 또 아이들도 갈비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또 갈비가 떠오르기 때문에 갈비를 네. 시키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소반에 가면은 후회하지 네. 않는다.
0: 네.
1: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갈비찜도 굉장히 맛있고 네. 또 양념게장도 아니 간장게장
0: 네. 네,
1: 간장게장도 외국인들이 진짜 즐겨 먹을 정도로
0: 네.
1: 그게 맛있고 또 은대구조림 은대구조림도 굉장히 그 매콤하게 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0: 근데 되게 빨갛게 보이는데 그렇게 맵진 또 않아요. 아, 예.
1: 저는 그런 그래서. 생선조림을 먹어보면 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네. 예. 무 미리 좀 삶아놔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해야지. 처음부터 익히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 아, 그것도
0: 그래서
1: 비법이군요.
0: 무는 반을 삶아놔요.
1: 반 정도가 예. 있게끔?
0: 예. 다른 재료하고 이제 같이 바로 넣기 위해서.
1: 아, 예. 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0: 네.
1: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0: 네.
1: 네, 은대구조림. 낙지볶음은 어떻게 네. 해주시는 편이에요?
0: 낙지볶음은 네. 이제 매콤하긴 하는데 네. 저희 남편은 되게 불향을 내더라고요.
1: 아.
0: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불향을 내게
1: 네.
0: 그렇게 하니까 불향이 나니까 되게 맛있고
1: 네.
0: 또 여름에는 정말 밥맛 없을 때 낙지 먹으면 진짜 힘이 나요.
1: 맛있어요. 네. 낙지
0: 막 기운 없을
1: 좋아해요.
0: 때 먹으면
1: 네.
0: 진짜로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한국에 네. 계시는데
1: 네.
0: 꼭 힘 없으면은 낙지를 꼭 드셔요.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기운 없을 때 먹으면 힘이 나요.
1: 아, 예. 익혀서 먹어도 힘이 나는군요.
0: 예, 예, 익혀서 먹어요.
1: 왜 한국에서는 막 회로 먹잖아요.
0: 예, 예.
1: 꼬물꼬물거리는 걸 막 그냥 기름 발라가지고.
0: 저는 그걸 못 먹어요. 무서워서.
1: 이거 입에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0: 해요? 붙으면 큰일 나고 위험해요. 예.
1: 네, 기도를 막아
0: 기도로 들어가면. 예.
1: 진짜 위험해서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는지
0: 꼭 씹어서 드셔야지.
1: 근데 이제 이렇게 낙지볶음을 예. 이렇게 맛깔스럽게 양념을 해서 볶아서 예. 먹는 거죠?
0: 예.
1: 예. 볶아서 해주시면 이제 낙지볶음을 먹으면
0: 네.
1: 그것도 아주 우리 건강에 좋대요. 힘이 난다고 합니다. 보양식.
0: 예.
1: 여름에 먹으면 또 예.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보통 낙지, 오징어,
1: 예.
0: 오뎅, 그 어묵 있죠. 어묵 볶을 때도 불향을 내거든요.
1: 예.
0: 되게 맛이 달라요. 멋있어요. 근데
1: 그쵸.
0: 나는 이제 잡채할 때 야채를 많이 넣을 때 이제 볶아서 넣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것도 불향을 내야지 맛있는 줄 알고 막 저도 불향을 냈어요.
1: 네.
0: 그때 우리 남편이 묻히다가 왜 이거 이 냄새가 나냐 그래서 불향을 냈어 그랬더니 불향을 낼 때가 따로 있지 잡채는 불향을 내면 안 된대요.
1: 아.
0: 그럼 탄 냄새가 난대. 그래서 잡채는 절대 야채 볶을 때 불향 내지 말고 오징어 낙지
1: 네.
0: 그다음에 고기 돼지고기나 뭐 그런 거 할 때만 불향을 내라고 그러시더라고.
1: 네. 아니, 셰프님의 말씀의 네. 명언입니다.
0: 네. 전 몰랐어요. 무조건 불향이면은 맛있는 줄 알았어요.
1: 네. 셰프님 말을 잘 들어야죠.
0: 네.
1: 아, 셰프님께서 또 굉장히 좀 특별한 손맛을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죠?
0: 셰프를 하나 봐요.
1: 네. 네.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잖아요. 네. 누가 이 음식의 맛을 내느냐에 따라서 예, 예. 손맛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0: 예. 근데 무슨 음식을 해도 물론
1: 맛있으니까.
0: 오래 했지만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도 보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짜고 싱겁고 막
1: 네.
0: 뒤죽박죽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셰프인가 봐요.
1: 그렇죠.
0: 예.
1: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0: 예.
1: 나란히 오셔가지고
0: 예.
1: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0: 네, 근데 궁금해요. 우리 남편은 말을 잘 못해요. 요리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은 하고
1: 네.
0: 남편이 요리하고
1: 자 이제 이 소반의 그 메뉴들이 다 맛있는 거는 다 알아요.
0: 네.
1: 한인타운에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0: 네.
1: 또 뭐 먹고 싶다. 뭐 가족과 함께 뭐 파티라도 아니면 외식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소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뭔가 행사를 네. 있을 때 행사 있을 때도 좀 즐겨 찾 이렇게 즐겨 찾기도 하잖아요. 예.
0: 뭐 생일, 뭐 그쵸, 졸업식, 그쵸. 뭐 이럴 때 목사님 예약을... 대접할 때 예.
1: 아, 맞습니다. 이렇게 예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약하면은 좋습니다. 아, 주말에는 네. 하시는 게 좋고,
1: 그쵸.
0: 주중에도 이왕이면 하면 자리를 또 준비. 워낙 식당이 적으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자, 네. 단체 예약하실 때는 반드시
0: 예.
1: 예. 단체로 이제 식사를 하실 경우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반 식당 위치는요 올림픽관 놀턴에 위치하고 있어요. 소반 식당 예,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323-936-9106입니다 323-936-9106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관 놀턴 다 아시죠? 위치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정말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지금은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찾는 식당이잖아요. 네. 한식하면은 소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식당 운영하시면서 이제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네. 것 같고 또 반대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만큼 또 네.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코비드 때 좀 네. 그때 좀 너무 갑자기 안 돼 버리니까 그때 막 어떻거나 걱정됐었고,
1: 네.
0: 다른 저는 이제 살면서 네. 내가 식당을 하지만 돈을 받고 주고 한 저는 한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1: 아,
0: 나는 지금도 누가 주고 받고 내가 먹을 거 주면 네. 저 사람은 주고 싶은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막 주고 돈 주고 받고 하는 것보다
1: 네.
0: 그래서 되게 제가 그 정이 그리웠는지 항상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가게에 손님이 딱 금요일 날 11시 저희가 오픈하거든요. 그럼 네. 딱 그 시간에 어떨 때는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아드님하고 어머니가 와서 항상 은대우를 드시고 가셔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시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해놨다가 해드리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1: 네.
0: 근데 이제 어떤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었냐면 11시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12시에 보통 점심으로 드시러 오시지.
1: 네, 네.
0: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한가할 때 우리 딸한테 우리 12시로 시간을 바꿔버릴까 그랬어요. 1시간이면 5명 6명이 1시간이면은요 1시간에 100 몇 불이 나가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항상 금요일날 오시는데 어떻게 12시에 하냐 그러더라고요.
1: 어허.
0: 그래서 그럼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12시 아 11시에 하고 평일에는 12시에 할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가게는 항상 시간이 똑같아야 된대. 그래서
1: 네.
0: 내가 그 정말 그 한 손님을 위해서 몇 년을 계속 오픈을
1: 세상에.
0: 했었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0: 그랬는데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네. 와 가지고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촬영은 보통 손님 오기 전에 일찍 와요. 9시쯤.
1: 네, 네, 네.
0: 그래서 하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저쪽이 자리가 있으니까 저쪽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앉았는데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드셔보시지도 않고 뭐 음식이 뭐 짜게 보이니 뭐 쪽 그러면서
1: 네.
0: 조금 드시다가 가셔버렸나 봐요. 저는
1: 아이고.
0: 이제 방송하고 있고
1: 네.
0: 그러고 나서 갔는데 가고 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죠.
1: 네.
0: 근데 일하는 분한테 그러더래. 이렇게 보니까 짜게 보여서 안 먹었는데 돈을 받냐. 어머니는 먹고 아들은 안 먹었대요. 그리고 갔는데 그 돈을 다 받냐 그러더래.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팁도 안 주고 가시면서 그 다음 주엔 또 안 오셨다. 우리 항상 그 손님을 기다려요.
1: 세상에.
0: 그랬는데 안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네.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셨나 보다. 오셔서 반갑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깨끗이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 방송하느라고 이 지저분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나. 나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달이면 그 몇천 불이에요. 천 불이 넘어요. 그 인건비가.
1: 그렇군요.
0: 그거 이때까지 그거 고수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 오시니까 그게 조금 며칠 그렇죠, 동안 그렇죠. 마음에 맞아요. 걸려요. 금요일만 되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몇 년을
1: 서운하시죠 당연히.
0: 그리고 항상 예. 음식도 많이 드렸고 뭐 둘이 와서 하나 시키면 밥도 차지하는데 그것도 차지 않고 했는데 섭섭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허무했나 우리의 우정이 막 이런 생각이 아하. 가끔 드는 거예요.
1: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는데 또 촬영 때문에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뭐 못 써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0: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좀 아시겠죠. 항상 박영희 대표님 뵈면 마음이 넉넉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음식을 좀 맛깔스럽게 또 손님 서비스를 또 잘해주시는데 아마 그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팬데믹 때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0: 근데 처음에는 너무 정말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장사는 장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오시던 분들이 그렇게 안 오시니까 가끔은 또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어머 세상에 이런 거였어?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또 금방 또 정부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더 좋아졌었어요. 식당은 훨씬 다행입니다. 더 장사한 것보다 더 좋았었어요.
1: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식당에 우리 박영희 대표님과 맛있는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소반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체 예약을 원하시는 분 또 식사 미리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323-936-9106입니다. 투고할 경우에도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323-936-9106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0: 아니요.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니까 저거하고 또 내 자유시간 내일 그 서른도시
1: 공연 오시는 거세요? 와!
0: 토요일 날 제일 바쁘니까 못 가는데 여보 우리 그냥 그렇게 하루 일 안 한다고 그래 안 했어. 일하는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러고 어제 이제 서른도시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하고 가셨는데 저 이번에 일하는 사람들 다 맡겨놓고 제가 가요 비싼 티켓이에요 그랬더니 노래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시간 내서 한 번씩 그런데도 가보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럼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힐링도 되고 여행도 가는 것 같지 운전하고 맞습니다. 가고
1: 마음껏 즐기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LA 피라모닉이 7월 16일 헐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피라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헐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헐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6: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뽑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9: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8: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12: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하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켈리님 인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비님, 해피님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하트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트로트의 전설 서른덕 콘서트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개최됩니다.

0: 공연 1시간 전인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서른도 노래 부르기 장기자랑과 함께 풍성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는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산 바베큐 식당의 백불 식사권, 이태리 패션타운 백불 상품권, 홈쇼핑 월드의 홍삼 진액과 3단 매트 등 푸짐하고 알찬 상품들이 장기자랑 이벤트를 통해 수상자들과 또 진행자들의 재량으로 선정된 이 관객들에게 증정할 예정이어서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7시부터는 데뷔 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가수 서른도 선생님의 본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누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군요. 교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위로와 고향의 향수를 전해줄 이번 무대는 약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1: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가 된 사랑.
0: 공연에 대한 문의는요 323-692-2170입니다. 예, 아직도 티켓 예매 안 하신 분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서른도의 누이라는 예, 노래 들어봤습니다.
1: Here in Beverly to be your beloved bride.
2: Yay! Ah! I now pronounce you husband and knife. Who poisoned the maid of honor?
0: Toy Story 5 메인 예고편 듣고 계세요.
1: Oh, thank you, thank you.
3: Hi there, I'm Lily Pad. Let's play.
2: Oh, extinction, not again.
0: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5가 와 1위네요. 1위. 주말에도 독주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 Yeah. But then you had to ruin it. You're not even listening to me.
4: I'm always listening.
0: 2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토이 스토리 5는 전날 4만 7천여 명이 관람하면서 국내 박스 오피스 1위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17일 개봉한 토이 스토리 5 이 누적 관객 수는 111만 4천여 명이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1995년에 시작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인 토이 스토리 5는 이 스마트 태블릿에 이 아이들의 관심을 빼앗긴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우디와 제시, 버즈 등 원조 장난감 캐릭터들이 그대로 등장해서 이 향수를 자극하고요. 전작들을 보지 않더라도 무리 없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어서 보는 재미 쏠쏠합니다. 자녀분들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Toy?
5: What? She thinks you're old because you're bald, Woody.
4: Bunny needs help from someone at least from the same century.
6: So long, toys.
7: You got a friend in me.
8: We're gonna need backup.
7: You got a friend in me.
8: No way.
9: She's getting away, Buzz.
8: Our mission on this planet is to make a child happy.
7: Just remember what your past is.
2: Barney still needs us. Come on, Bullseye.
10: Buzz, you stay here. I'm going with them.
11: You don't think I can do it?
2: Yes, no!
11: Nice poncho.
5: It's good to see them fighting again.
12: It sure is.
0: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토이 스토리 5 메인 예고편 살짝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예. 이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 기구 한국 월드 비전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이 3억 원을 기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식량, 식수와 생필품, 그리고 위생물품 지원 등에 쓰이고요. 이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의 심리, 정서회복 지원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과 주민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월드비전과 JYP 엔터테인먼트는 재난 재해 발생 시 기부와 현장 긴급 구호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5억 원, 또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지원 3억 원,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구호 5억 원, 경남 경북 산불 피해 지원 5억 원, 또 미얀마 강진 긴급 구호 3억 원, 홍콩 화재 피해 지원 4억 원 등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포켓몬찌님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죠.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 1차 공연을 담은 라이브 앨범을 26일 오늘 발매했다고 유니버셜 뮤직이 밝혔습니다. 코첼라에서 저스틴 비버는 이 헤드라이너로 활약했습니다. 이 저스틴 비버가 4년 만에 선보인 대규모 라이브 무대였어요. 공연의 열기를 잇는 이번 라이브 앨범 스웨그 라이브 프롬 코첼라, 또 All I Can Take, 또 Go Baby 등 총 22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All I Can Take, 예, 이 노래 듣고 계세요. 저스틴 비버의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면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도 몸도 좀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다가올 주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빽빽한 스케줄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틀간의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주말 동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또 자연 속에서 숨도 고르면서 가장 나다운 주말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0: 시로그린의 음악이었습니다. Forget You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맞아요. 자유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100%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자유가 없다면 감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 멋진 피드백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뭐 아직 뭐 금요일 이제 퇴근 시간이 몇 시간 남았지만 말이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공기부터가 좀 다르고 좀 가볍고 좀 설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만큼은 바쁜 일상에 이런 전원 플러그를 좀 잠시 뽑아두고요.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숨을 불어넣는 좀 쉼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주말은 일주일이라는 이 책의 멋진 마침표이자 다음 장을 시작하기 위한 쉼표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예, 지친 몸과 마음의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예, 금요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좀 더 힘을 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단 것이 없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8: 3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0: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9: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0: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9: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제2의 이슈 톡톡.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이슈의 해결사 제2초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1: 예, 제가 그 이슈 톡톡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또 핫 이슈로 여러분을 네. 찾아뵙게 될 줄은 네. 몰랐는데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아,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0: 네, 네. 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예,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패하면서 조 3위로 내려앉았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1: 예.
0: 예. 전반적인 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 주신다고
1: 예, 예.
0: 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제가 전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FIFA 랭킹이 네. 25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0: 네, 네.
1: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 드렸던 거는 홍명보호가 1차 목표가 32강이라고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계 25위 국가가 32강이 목표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제가 전 시간에도 부탁드렸던 거는 예선 3경기가 끝나고 그때 비판과 비난 어떤 피드백을 달아도 늦지 않으니까
0: 네.
1: 국민들한테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염원과 성원을 담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네. 우리의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허탈해요.
0: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1: 네.
0: 참 그 아쉬운 패배의 순간 우리가 느꼈던 실망감은 정말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그런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하는 예. 거는 국민들이 어떤 뭐 16강, 8강, 4강 어떤 성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졌자 싸라고 졌지만 네. 잘 싸웠다라고 하는 그 응원의 네. 어떤 그런 말들보다는 이게 정말 무기력하게 답답하게
0: 네.
1: 그렇게 패배를 맞이하고 보니까는요. 아마 국민들의 실망도 그렇지만 한숨소리가 아마 요번 주에 만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이슈나 주제가
0: 네.
1: 이 월드컵 우리 한국 팀 예,
0: 네.
1: 그 얘기이기 때문에
0: 네.
1: 저도 좀 속상하죠.
0: 다 그 남아공과의 월드컵 축구 보면서 예, 패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1: 예.
0: 참 참담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경기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진짜 실망도 컸고 가슴 아팠어요.
1: 예. 네. 제가 보는 문제점이라는 거는
0: 네.
1: 사실 물론 선수 기용은 감독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감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았지만
0: 네.
1: 세계 언론들이 손흥민을 벤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좀 달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세계 유수 언론 팍스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아이콘을
0: 네.
1: 벤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참담한 패배의 신호탄이었다고.
0: 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1: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ESPN에서는 얘기를
0: 네.
1: 하기를
0: 네, 네, 네.
1: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0: 네.
1: 이건 무리한 도박을 한 것 같다.
0: 아하.
1: 그리고 애슬레틱이라는 그런 데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색다른 시도가 팀에 더 큰 부담을 줬을 거다.
0: 아하.
1: 예, 네. 안겼다고 그렇게 꼬집더라고요.
0: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
1: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팍스 스포츠 우리 유명한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티에리 앙리가 뭐라고
0: 네네.
1: 얘기를 하냐면
0: 음흠.
1: 그 승부처에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를 처음부터 활용하지 않고
0: 음흠.
1: 벤치에 앉힌 거는 전술적인 네. 문제를 넘어서
0: 네.
1: 심리적 균열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0: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 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우리가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해리케인 있잖아요.
0: 네.
1: 잉글랜드 팀에
0: 네.
1: 해리케인을 벤치서부터 안 치고 시작했다면 말이 될까요?
0: 말이 안 되죠.
1: 근데 네. 저는 이 홍명보호가 참 이 홍명보 감독이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0: 네.
1: 그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 팀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엄마 역할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너무 편애가 심했고요. 그리고 그 오늘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을 때도 어떤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한마디 하씩 할 수 있잖아요.
0: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1: 네. 근데 아, 그 진짜. 홍명보호의 황태자라고 하는 서령우 그 선수도 사실 이번 월드컵이 처음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고소를 운운하는 거는
0: 네.
1: 지금 대표팀의 분위기가
0: 네.
1: 어떻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무능한 그 아집으로 그 스타급 선수들과의 어떤 기싸움을 하지 않나.
0: 네.
1: 그리고 그 전술 부재, 납득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 그리고 모든 걸 선수 탓으로 돌리는 그 홍명보 감독을 전 정말 이해를 못해요. 물론 뭐 저뿐만이 아니라
0: 네.
1: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0: 네, 네, 네, 네.
1: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감독 연봉에 대한 몰수 얘기까지 나오고요.
0: 아이고야.
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0: 네.
1: 그 편의점에는 홍명보 출입금지라는
0: 도넛 가게가
1: 예, 예. 그런 아유, 문구까지 저도, 붙을 정도로
0: 네, 저도 그거 보고 저 이야 참 진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1: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불명의 홍명보호에 대해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0: 네.
1: 그때도 1무 2패로
0: 네.
1: 조별 예선 리그를 탈락하고 공항을 통해서 선수들이 입국을 했었을 때 그 붉은 악마들로부터 엿 먹어라 하고 엿세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0: 네.
1: 근데 요번은 아마 그때보다도 더
0: 심각하죠.
1: 좀 심각하고
0: 예.
1: 그리고 손흥민이 어떤 선수예요? 그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안면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경기를 해서 많은 감동과
0: 네.
1: 그 국민들한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받았던 선수고
0: 그렇죠.
1: 그게 정말 팀에서는 정신적인 지주를 빼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정말
0: 네.
1: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0: 네, 이런 댓글 주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축구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 정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더라고요. 이 찌질함, 무지함. 뭐.

0: 직격탄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나갈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유튜브만 봐도 완전히 그냥 이 월드컵 이야기뿐이더라고요.
1: 저는 현장에서 네. 이 윌셔 잔디광장에서 현지에서 응원을 했는데 끝나고 돌아서면서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스케치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정말 실망을 넘어서 분노 또 정말 점잖으신 분이 네. 입에 욕을 담을 만큼 네. 많은 실망을 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날 같은 시간대에 멕시코 경기가 있었잖아요. 멕시코 네, 체코
0: 네.
1: 경기.
0: 네.
1: 가다가 멕시코 응원단을 만났는데요. 저는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너무 멕시코 응원단이 부럽더라고요.
0: 아하.
1: 왜 그렇군요. 이진을 네. 출전시키고도 네. 3대 0이라는 그 스코어로 너무 즐거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0: 네.
1: 국민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기를 원했지. 그거 뭐 솔직히 1승, 2승, 3승을 한다고 해서
0: 네.
1: 뭐 쌀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렌트비가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0: 네.
1: 이 지친 이 민심에 지금 기쁨과 어떤 그런 걸 바랬던 국민들의 그 성원에
0: 네.
1: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은 저는 당장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0: 아이고.
1: 예. 예. 우리가 이렇게 32강을 가서
0: 예, 많습니다.
1: 뭐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0: 아하.
1: 또 똑같은 결과를 또 한 번 보는 그런 참담한 수준의 경기라면
0: 네.
1: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32강에서 그냥 탈락돼서
0: 네.
1: 일찌감치 짐 싸고 홍명보 감독도 사퇴하고 그리고 축구협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아, 그러시군요. 가장 논란이 된 게 바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캡틴 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뒀다는 거.
1: 예.
0: 왜 손흥민 선수를 선발 제외시켰나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우리가 한 골을 먹고 지금 뒤지고 있는데
0: 네네.
1: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를 빼는 순간 저는 의아했죠.
0: 네.
1: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다른 수비수를 넣길래 무슨 일인가 부상을 당했나 봤는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김민재 선수도 의아해서 코칭 네. 스태프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끝나고 그라운드를 주먹으로 치면서 너무 실망한 모습들
0: 네.
1: 자기 자신의 무능 정말 모든 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경미한 종아리 부상으로 뺐다.
0: 네.
1: 그거는요. 지고 있는 감독이 할 전술도 아니고요. 솔직히
0: 네.
1: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들 간의 어떤 약속인데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고 손흥민이 뭐 체력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0: 네.
1: 그렇게 따지자면 홍명보의 황태자인 그 서령우는 세 게임 연속 선발로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체력 안배가 안 돼서 세 경기 연속 예선 경기 세 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선발로 출전을 시켰냐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손흥민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을 한 방으로서 딱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스트라이커예요. 또 월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0: 네.
1: 손흥민이 어떤 선수라는 건 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이 손흥민 활용범위 좀 빗나갔지 않았나. 정말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아쉽거든요. 왜 그랬을까? Why라는 퀘스천이 아직까지도 남는데 정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 예.
0: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예. 제가 이 남아공 패배 후
0: 네.
1: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감독 책임이다 하면서 확 가버리잖아요.
0: 네.
1: 홍명보 감독이 매스컴 인터뷰에서 한마디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실린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회복 훈련에서 이강인은 골대 구석에 앉아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그 홍명보 감독은 웃음 띈 사진이 그 양 사진을 보면서 대조되는 아유. 그 사진을 보면서 현재 대표팀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우리 팀에는 별 문제가

0: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1: 아유,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웃지 못할,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그 홍명보 출입금지 뭐 예. 이런 말 써놓고서 그 분노를 표현했듯이 정말 이 골마 터진 분노가 해악적인 미모로까지 표현이 될 만큼 그런 여론이 좀 차갑지 않나. 지금 만약, 현재 여론이 아주 진짜 얼음이에요.
0: 예, 만약 네. 우리가 운이 좋아서 32강을 진출한다면 네. 저는 홍명보 감독 없이 그냥 손흥민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홍명보가 있어서 선수단의 어떤 사기나 어떤 감독으로서 네. 전술 전략을 짜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으로 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 앉아서 그걸 관전을 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뛰면서 그걸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전반전 끝나고 해프타임 때문에도 그렇고 그 쿨링 타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뒤치다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도 나고요.
1: 아, 그거 보셨어요?
0: 예예. 예. 그래서 저 홍명보 세심하시네요. 감독의 그 무능력과 무원칙 또 불공정한 그런 걸 보면서 이 감독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1: 아니 근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1회부터 예. 이 처음 시작 전반전부터 선수들이 뭔가 경기를 지금 하는 건가? 이기려고 하는 건가? 아니 왜 자꾸 패스를 뒤로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패스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
0: 그렇죠.
1: 자꾸 볼이 거기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길래 아, 왜 저렇게 하지? 이거 뭐지? 뭐 이런 패션이 생겼어요.
0: 세 경기를 지켜보면서 예, 예, 예. 전술 전략은 한 번도 아니 패스를 네. 횡패스랑 백패스만 해서 어떻게 네. 상대편 골문에 골을 넣겠어요.
1: 그리고 좀 이상했어요.
0: 그 전술이라는 거는 네. 선수들 간에 아까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골게터한테 스트라이커한테 골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뭐하죠? 아, 백패스와 횡패스로 정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고요.
1: 네.
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포백을 썼었던 팀들이에요. 네. 팀이었는데 홍명보가 갑자기 트리백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네.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어색한 옷을 입은 것 같다고. 그리고 왜 트리백을 고집을 했는지 물론 홍명보가 수비수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1: 네.
0: 수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해봐야 무승부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기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또 홍명보 감독 얘기는 좀 접더라도
1: 네.
0: 저는 축구협회에 대해서 한마디 또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물이 한 네네. 곳에 오래 있으면 썩듯이
1: 네네네.
0: 우리가 대통령도 연임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성공을 해서
1: 네.
0: 지금 이렇게 사태가 되니까 자기는 사퇴한다? 이게 이렇게 한국 축구를 망쳐놓고 사퇴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물론 홍명보 감독,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퇴가 정답이지만
1: 네.
0: 저는 그 축구협회를 다 뜯어 고치고 지금 그 기득권 카르텔을
1: 네, 네. 네.
0: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흔히 말해서 지금 축피아라고 불러요.
1: 네.
0: 축구 마피아라고 이게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축구협회 협회장 선거도요. 그 제한된 어떤 선거 인원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 선거 인단이 지역 축구 협회장 등록된 지도자 선수 또 심판 뭐 이렇게 200명 가량의 선수 인단으로 제한적인 선거 인단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1: 네네.
0: 이번 4선 선거에서도 85% 이상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로 4선에 성공을 했어요.
1: 아하.
0: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이나
1: 네.
0: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충원의 그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1: 아하.
0: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본적인 개혁 없이 그 정몽규가 물러난다고 해서 이 꼬리짜리 시기에 어떤 그런 인적 교체만 돼서
1: 네, 네.
0: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2018년 일본은 그 모리아스 감독 체제로 네. 여지껏 30년 어떤 그 육성 플랜으로 지금 우승을 외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시아 국가로는 무패로 예선 통과를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1: 이번에 잘하더라고요. 일본 네. 축구를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0: 그게 네. 스타 플레이어 하나 없이 전술 전략 갖고도 기계식으로 딱딱 움직여서 하는 그 축구가요. 글쎄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 축구를 이렇게 부러워했죠?
1: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와 우리 선수들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이런 기록이 맞나 싶을 정도로 1-0으로 패했는데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술 부재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하더군요.
0: 한숨밖에 안 나오죠.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32강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32강?
0: 물론 내일까지 기다려봐야지 알지만
1: 예, 예, 예.
0: 지금 저희 팀보다 두 팀이 네. 앞선다 그러면 저희는 탈락이에요.
1: 탈락이에요?
0: 지금 현재 12개 팀 중에. 네. 8위 이상이 돼야지만 8위 안에 들어야지만 네. 32강에 자동 진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순위는 6위인데
1: 6위예요.
0: 6개 팀의 순위에 봐서 그 6개 팀 중에 네. 두 팀이라도 저희보다 승점이 앞선다 그러면 저희는 탈락이에요.
1: 아이고.
0: 근데 그거 사실 의미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2강 진출한다면 네. 그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을 다쳤을까. 그동안 준비했던
1: 그러니까요.
0: 어떤 노력과
1: 네.
0: 정말 자기 실력 한번 발휘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월드컵이 라스트 댄스예요. 제가 볼 때는
1: 네네네네.
0: 물론 지금 메시나 어떤 호날두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지만
1: 네.
0: 그 선수가 있음으로써 상대편 감독이 전술을 짜고
1: 네.
0: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메시보다도 호날두가
1: 네.
0: 경기에서 골을 못 넣으니까 그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두 골 넣고 나서 카메라에 대고 I'm back 하잖아요. I'm back이라고.
1: 네.
0: 나 다시 돌아왔다고.
1: 아하.
0: 그런 게 월클리그 스타 플레이어예요. 근데 손흥민을 그렇게 죽여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1: 네네.
0: 이 축구협회의 어떤 부조리나 어떤 불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1: 네.
0: 뭐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지만요. 지금 그 중국에서 공안증이라고 불릴 만큼 뭐 예전에 일본도 그랬지만 물론 일본과의 전적은 압도적으로 지금 한국이 우세하지만
1: 네.
0: 2000년 이후에 그 성적을 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중국과의 요즘 경기가 우리가 사실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유소년 축구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지금 전적이요.
1: 네.
0: 3전 전패고요. 최근 근래 전적들을 보면요. 그 유소년들
1: 네.
0: 15세 이하, 16세 이하,
1: 네.
0: 19세 이하, 22세 이하 그 유소년 축구들이요. 중국한테 완패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1: 네, 네.
0: 그 아주 최근의 경기예요. 5월 달 경기예요. U16 경기에서요. 중국한테 2-4로 완패를 했어요.
1: 아이고.
0: 근데 그 경기가요.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되는 그런 경기였었어요. 근데 중국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손흥민의 찰칵 세레모니를 하면서
1: 네.
0: 그 우리나라가 아주 자존심을 구겼고요.
1: 아이고.
0: 그러면서 중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2025년 11월 경기는요.
1: 네.
0: 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그 U22
1: 네.
0: 22세 이하 경기에서는요 무기력하게 지금 홍명보와 같은 그런 무기력하게 2-0으로 패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 그 유소년 19세 이하 유소년 축구에서는요
1: 네네네.
0: 똑같이 0-2로 패했는데요 그 기록이 20년 만에 처음 패배래요.
1: 아이고야.
0: 그리고 2024년 7월 15세 이하 대표팀 경기는요 선제골을 먼저 넣고 네 골을 먹어서 1-4 역전패를 했어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가 유소년 축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렇게 가서는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선수 육성 어떤 플랜을 갖고 장기적으로 축구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적 위주의 축구로서 초라한 기본기와 어떤 전술 이해도가 부족하고요. 또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봐요.
1: 그러네요. 정말. 아니 우리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키워야 하는데 도대체 한국 축구협회에서는 뭘 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0: 축구 궁금해지네요. 지도자들을 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네. 저 매스컴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1: 어허.
0: 11개월을 계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왜요?
0: 그게 12개월을 계약을 하게 되면 축구협회에서 퇴직금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이한지를 그 아이고. 축구협회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1: 네.
0: 그리고 축구협회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요번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벤투 감독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1: 아하.
0: 벤투 감독이 2022년
1: 네.
0: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원정 16강을 처음에 달성을 하고
1: 네.
0: 사실은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었대요. 그 축구협회에서 벤투 감독이 4년을 제안을 하면서 요번 2026년 이 월드컵까지를 감독으로 맡기를 원했었는데 축구협회에서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0: 그 이유가 지금 48개국으로 늘어나서 예산 통과가 쉽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벤투 감독한테 벤투 감독이 그 팀들은 움직일 때 항상 패키지로 움직인대요.
1: 네.
0: 그 벤투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벤투 사단한테 우리가 그 아시안컵을 먼저 치러보고 1년만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성적이 좋으면 3년을 더 주겠다고.
1: 어허.
0: 그리고 벤투 감독이
1: 네.
0: 사실 우리나라 축구를 굉장히 사랑을 했었고 또 정말 우리가 그 벤투 감독의 그 애칭이 벤버지라고 할 정도로 벤투 감독과 플러스 아버지의 신조예요. 합성어예요.
1: 네.
0: 그래서,
1: 아, 그래서
0: 벤버지라고 부를
1: 벤버지.
0: 만큼
1: 예.
0: 그 빌드업 축구를 완성시키고 정착시켰던 감독이에요.
1: 아하.
0: 그 감독이 만약에 우리 2026년 이 월드컵까지 감독을 맡았었다면 우리 이 축구가 이렇게 후퇴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고 나서 벤투 감독 자르고 나서 들어온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에요. 그때 그 대표님 감독에는 후보에도 물망에도 오르지 못했던 감독을
1: 네.
0: 정몽규 회장의 친분으로서 낙하산 인사로 꽂은 거예요. 근데
1: 예.
0: 그 클린스만 감독이요.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위약금을 82억을 받고 물러났던 감독이에요.
1: 네.
0: 정몽규가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나라도 60억, 70억이라는 위약금을 물면서 그 감독을 조기 경질을 했죠.
1: 네.
0: 그리고 들어온 감독이 홍명보예요. 그 당시 때
1: 네.
0: 우리나라 감독을 맡겠다고 했던 유명 명장들이 많았는데요.
1: 답답합니다. 네.
0: 그런 감독 다 배제하고 그 고대 카르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대 카르텔 그걸로 갖다 꼽은 거잖아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의 미래도 암울하고요.
1: 네.
0: 그리고 축구협회가 가라없지 아니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시 축구협회를 만들든지
1: 네,
0: 기존에
1: 네.
0: 있는 축구협회 인원들로는 우리 축구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 지금 이 상태로는 한국
0: 예.
1: 축구의 미래가 없다
0: 예.
1: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0: 예.
1: 해결 방법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0: 글쎄요.
1: 뭔가 뭐 새로워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축구인들이
1: 예.
0: 이게 지금 누구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후퇴된 이 지금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최하 10년은 다시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0: 예.
1: 아이고.
0: 이게 누구 말로는 진짜
1: 예.
0: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누가 똥을 싸놓고 누가 치워야 되냐고. 정몽규와 홍명보가 똥 싸는 거를 누가 치워야 되냐고 그런 아주 격한 댓글도 제가 봤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 축구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국대의 현실입니다.
1: 사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잔디밭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정말 예,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 잊혀지질 않습니다. 예,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0: 예.
1: 모든 선수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기가 완전히 땅 밑으로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0: 예.
1: 예. 뭐 이강인 선수도 많은 반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0: 근래 뭐 예. 이강인 선수는 되게 자책감을 갖는데요. 저는 네.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고 봐요. 선수들 사실 다독이는 그런 모습,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마처럼 그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봤었을 때 마음이 네. 너무 아팠어요. 그 선수들 4년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감독 하나가 문제돼서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까지 온 거는요.
1: 네.
0: 이거는 최악의 참사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1: 사실 경기가 열린 멕시코 몬테레이가 워낙에 무더웠잖아요. 날씨 영향 탓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
0: 그럼요.
1: 예, 이런 싸늘해요.
0: 그렇게 보면은
1: 정말, 예.
0: 남아공보다는 우리가 현지 훈련을 더 오랫동안 했었고요.
1: 네네.
0: 그 팀은 미국 본토로 들어왔다 다시 멕시코로 들어갔어요.
1: 네.
0: 그리고 아프리카가 덥다고 덥다고 하는데요. 남아공은 틀리대요. 남아공에서 펭귄을 볼 수 있을 만큼
1: 네.
0: 그런 날씨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는 주전 미드필더가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해서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주전 선수가.
1: 네네네.
0: 그리고 그 남아공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1: 네.
0: 너무 화가 났어요.
1: 아하.
0: 그 남아공 감독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 한국은 전술적으로 뻔했고
1: 예?
0: 위협적인 장면도 없어서 편안하게 그냥 이겼다고 그 비아냥거리는 인터뷰를 들었을 때
1: 네.
0: 야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구나.
1: 네.
0: 남아공이 60이에요.
1: 그렇죠.
0: 예. 물론 그 아프리카 선수들 나름대로의 탄력과 스피드들도 있지만
1: 네,
0: 물론
1: 네.
0: 단판 경기에서 어떻게 날지는 모른다고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준비한 게 없었고 너무 후방에서 전방 압박이 되는 그런 표현은 쓸 수가 없을 만큼 계속 횡패스, 백패스 돌려가면서 마치 저는 경기를 이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감독이 전혀 절실함이나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려서 앉아서 있었을 뿐.
1: 네. 자, 네티즌들이 쏟아낸 분노. 예, 물론 제이초이 씨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0: 예, 저 화 많이 났어요.
1: 아주 흥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오셔서 정말 이슈 해결사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네티즌들이 쏟아낸 분노는 어쩌면 대표팀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0: 그럼요.
1: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그 아쉬움과
0: 그렇죠.
1: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예,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국가대표의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예.
1: 그렇죠. 예, 하지만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이런 비난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냉정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흘렀네요.
0: 그랬나요?
1: 예, 마무리 잘해 주세요.
0: 예. 지금 매스컴에서는 그런 얘기를 네. 해요. 한국 축구를 사실은 외국 외신들은 굉장히 높게 봐요.
1: 네.
0: 그 차범근 선수가 우리 축구에 뿌리를 내렸고
1: 네.
0: 또 박지성이 줄기를 세웠으며 손흥민이 꽃을 피웠고 이강인이
1: 네.
0: 만개하려 한다고
1: 좋습니다.
0: 정말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그래요. 그런 스타플레이어가 있는 나라가 저는 참 일본이 부럽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그 현상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선수들 32강을 갈지 안 갈지 물론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선수들이 마음의 상처나 또 처음 경험하는 월드컵을 뛰는 선수들이나 이번이 마지막인 선수들이나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네, 아유
0: 응원드리고
1: 고맙습니다.
0: 싶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티즌들의 매서운 회초리가 대표팀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앞으로 오늘의 이 분노를 짜릿한 환호와 즐거움으로 바꿔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0: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신청곡 있었죠?
0: 예, 예.
1: 오, 저거 신청곡 깜빡할 뻔했네요.
0: 이게 아마 국민들의 예. 아마 염원과도 같은 노래라 제가 일부러 이 노래를 네. 택했어요.
1: 네, 뭐였죠?
0: 이 아, 장면에 틀어주시죠. 바꿔. 예,
1: 바꿔. 자, 제2의 이슈 톡톡, 예, 이슈의 해결사 제2초이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0: 예, 감사드립니다.

0: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 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5: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5: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4: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Hey brother. 아비치 노래입니다. Hey brother.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힘이 나고요.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어제 갔던 한 모임에서는 모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지인이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나만 문다. 내 피가 달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름밤에 야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유독 한 사람만 모기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멀쩡한데 이 사람만 혼자 발목, 팔목 계속 긁고 어느새 붉은 자국이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정말 피 얘기 많이 하는데요. O형 혈액형이 자주 물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기는 피 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네, 모기가 반응하는 것은 냄새에 열, 숨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는 체취, 몸에서 나오는 온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기를 끌어당기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차이는 혈액형보다는 이 피부 밖으로 새어나오는 냄새와 몸 상태에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덜 물리고 누구는 왕창 물려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을 때는 여러 감각을 함께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멀리서는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따라서 접근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올수록 체취와 체온,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학성분이 카복실산이고요. 카복실산은 땀과 피지, 피부에서는 미생물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기에게 덜 유혹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취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막는 게 현실적이겠죠. 피부 노출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요. 야외 활동 뒤에는 가능한 빨리 땀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기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 부위를 줄이는 게 최고겠죠. 자, 결론. 모기가 좋아하는 피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먼저 쫓는 것은 피가 아니라 냄새기 때문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 벌써 6월하고도 26일, 6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7월입니다. 자,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 LA가 제2의 고향이신가요? 아니면 제3의 고향이신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곳 LA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들, 상경하셔서 살다가 이곳에 오시면 글쎄요, 제3의 고향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고향이 됐던 우리는 여기서 정착을 하고 나머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국을 생각나는 우리 마음이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이곳 LA, 로스앤젤레스, 또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금요일 순서 첫 곡으로 윤수일과 함께한 제2의 고향. 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2의 고향이신지요? 아니면 제3의 고향이신지요? 자, TK님, 라디오는 내 친구 응원하며 들어옵니다. 화이팅! 자, 비비아님, 아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브루투스 챙겨오셨나 봐나요. 예, 반갑습니다. TK님, 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 비비아님은 여기가 더 오래 사신 것 같다고, 제2의 고향. 어휴, TK님은 87년에 오셨어요. 그러면 벌써 50년 가까이 됐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비비아님은 중간에 멤피스에서 좀 사셨다고. 예, 아이고, H님, 아니 벌써 다 들어오셨네요. 우리 가수님 오셨네요. 완전 초청 가수 축하드린다고. 빨간 구두 누가 선물해 준 건가요? 이뻐요. 제가 노래자랑 멘트에서 빨간 구두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참 송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3시부터 5시까지 불타는 금요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우,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도 보고. 아, 그러셨군요.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내일은 제가 축구 말씀은 좀 아꼈지만 우리가 32강을 올라갈 수 있나 없나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7위로 내려와서 조금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 멋있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저희 방송 저희 프로그램에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라서 그것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좋아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지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유사히 제가 저희 라디오서울1150.com에 대한 광고를 거의 매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나 고니는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셔서 노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일서부터는 방송 중에 여러분과의 소통을 채팅방으로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유튜브 댓글로는 여러분과 소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방송 중에 대화를 나누시려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나누시면 되는데 좀 더 편안한 것이 이곳은 라디오는 내 친구 전용 채팅방이기 때문에 지금 게시판 같이 그렇게 규제가 많이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 방송국의 이제 음원 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좀 불편한 점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엔지니어와 함께 제가 선곡하는 노래들을 따로 좋은 음원에 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7월 1일 수요일서부터는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을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선곡하는 곳들은 좀 더 좋은 음질로 중간에 뭐 가끔 끊기거나 이런 거 없이 좀 더 좋은 고급의 음악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화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제가 최소한 듬뿍듬뿍 들려드리는 그런 순서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월 1일서부터는 저희 라디오서울1150.com에 들어온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을 통해서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방송 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글들은 제가 같이 소통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더불어 신청곡을 제가 소화를 못해드리는 점 여러분의 깊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고 비비안님 괜찮으세요?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다음에 또 있겠죠. 네, 언제든지요. 네, 자 혹시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 아, 이 노래 반갑지 않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아마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은 이 노래가 부산 주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갈매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아, TK님, 잘 안 된다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화면으로. 아, 구글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울 1650을 치시면 이렇게 라디오 서울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오시는 지름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메디칼이라고 있고 메디칼 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빨갛게 주가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는 8개 종목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보라색의 복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파워볼을 비롯해서 모든 복권에 당첨 번호가 열람돼 있습니다. 그 밑에 주유라고 보면 지금 LA의 가스값 상황 또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곳에 가스값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고 맨 밑에 보면 파란데 LAX라고 정상운항이라고 나와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조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라디오 코너를 들어가시면요 TK님 그 다음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서부터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중간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곤은 제 본명입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색과 이야기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창이 나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여기 누르시면 가입이 되시면서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유 통계님 신청곡 주셨고 아이고 우리 제시카님 아 예 안녕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러 칼퇴근하고 오셨다고 아이고 불금이라고 예 모두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혹시 부산도 갔는데 충청도 쪽이 고향이신 분들 계신가요? 이 노래 어떠신가요?

네, 화개장터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들 아마 저는 서울에 살아서 그 장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험이 많이 없지만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3일장, 5일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굉장히 어떤 물건을 사는데 아주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 장터에서 시장 가면 제 기억에 아주 그 빈대떡, 수수빈대떡 내지는 아주 메밀 빈대떡 그리고 그 순대 같은 거 이렇게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었죠. 시장에서 사오고 할머님이 시장에서 이렇게 봉지에 넣어갖고 오는 순대 굉장히 두툼한 거였는데요. 거기다가 뭐 간까지 넣어가지고 내장까지 해서 그렇게 고춧가루 넣은 빨간 소금 있죠. 그런 거 찍어서 먹던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참 나면서 또 출출해지네요. 순대 생각납니다.

0: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8: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8: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7: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8: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수수볶음이 그거 맛있죠. 술떡, 개떡. 아, 포항은 포항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는다고. 이 막장이라는 것이요, 제가 알기로 쌈장 같은 건데 그냥 막 비벼놓은 걸 막장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포항은 오일장이 아, 홍해, 오천, 기계, 죽장 등에서 열린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야, 쌈장 맛있죠. 통계님, 강원도 군복문 중에 먹은 순대는 단무지와 소금을 준다고. 대구에 올라와도 소금, 단무지, 쌈장 주는 곳이 많았다고 그러시네. LA는 소금, 고춧가루, 좀 빨간 고추죠? 예. 자, 이렇게 이 장터에 어울리는 거. 그리고 이제 막국수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큰 그 가마.

솥그 냄비 같은데 국물 끓이고 국수 끓여가지고 그저 별거 주는 거 없어요. 국, 국물, 김, 오뎅 쪼가리, 파 그게 다인데도 그렇게 맛있죠. 아유 정말 먹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제시카님이 모처럼 만에 방문해 주셔서 제시카님 신청곡 수업부터 좀 우선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십시오. 그대라는 꽃 신승태 노래로 신청하셨네요.

네, 그대라는 꽃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승태의 음성으로 우리 제시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오셨어요. 네, 달라 보느라 아이고 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달라도 좋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모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저와 함께 오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안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7월 1일서부터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카톡에 올리시는 그 내용들이 제가 다 일일이 이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고 공간을 조금 옮겼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라디오서울1650.com을 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중간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 고니인 라디오의 내 친구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서울 1650을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 라디오 서울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을 누르시면 저희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돼 있죠. 밑으로 옆으로 가시다가 중간쯤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쭉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큰 버튼이 나와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 이렇게 누르시면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지금 오늘 통계님이 안녕하세요, 비비안님 우리 착한님 반가워요, 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하니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제가 방송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이 이곳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식구들만 올 수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히 들어오셔서 정보 나누시고 제가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드리고 때로는 좋은 노래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7월 1일 지나서는. 그러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순철님이 신청해 주신 장미리의 어떻게 할까?

네, 아이고 참 우리 순철님의 선곡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신나고 시원하다고 너무 빨리 은퇴 선언했다고. 예, 사실 장미리 씨는 말전에 다오가 원래 본인의 히트곡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변함없는 통계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음악 부장님답게 아 또 제목이 신선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혹시 쌍꺼풀 생기십니까?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겨요. 네. 아, 광고가 잠깐 나오는 바람에 유튜브에서 찾은 노래이니까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야, 참 그 부장님 대단한 노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별 내용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고 나면 쌍꺼풀이 생겨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엄청난 노래였습니다. 자, 쌍꺼풀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도 그 제 기억으로 지금 저희 엄마 가수 현미 씨가 이제 무대를 나가시게 되면 항상 스카치 테이블 이 눈썹에 붙여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서 나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우리 H님께서 술 이야기 나오니까 제 노래 안다고 또 TK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쌍꺼풀을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곤 했던 그런 추억도 있지 않겠습니까? 쌍꺼풀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LA 필하모닉이 7월 16일 할리우드볼에서 모차르트와 브람스를 선사합니다. 스페인 출신 지휘자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LA 필하모닉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별빛 아래 음악의 밤을 선사합니다. 곤살레스 모나스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을 지휘하며 일본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가 협연합니다. 27세의 나이로 할리우드볼 데뷔 무대를 갖는 후지타는 이번 공연으로 할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볼 포에버 썸머.
6: 류마티스 관절염,
7: 어깨와 허리 통증,
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7: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6: 진통제 없이
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내 나이가 뭐 때요? 오승근입니다.

0: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맞습니다. 로라님, 안녕하셨지라. 예, 안녕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은 건강을 좀 챙기시고, 달라도 좋지만 모든 분들이 달라도 좋지만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라님이 신청곡 주셨네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운 날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 더위가 가신다고.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 세일
1: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 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히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13-437-9911 213-437-9911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LA 피라모닉이 헐리우드홀에서 조 히사이 씨 영화음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히사이 씨는 7월 21일, 22일, 23일 사흘간 헐리우드홀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표적인 영화음악들을 다시 한번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는 LA 피라모닉을 지휘하며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수상작을 비롯해 모노노케 히메, 이웃집 토토로, 벼랑이의 표뇨 등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작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합니다. 모든 연주는 해당 영화의 주요 장면들과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Hollywoodball Forever Summer.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아님, 유튜브 방송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방송을 다 되고 다만 제가 신청곡과 여러분의 소통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로라님, 신청곡 주셨는데 그 노래가 지금 음원으로 준비가 안 돼서 다른 노래 주시면 2부에 함께 드리고, 비비안님 2부에 달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1부 끝곡으로 H님과 TK님의 신청곡 봉수가 들으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과 아주광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 좋아.
2: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3: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2: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3: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2: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3: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1338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달립니다. 불금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세인트 아저씨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고 와우, 주말 잘 보내세요. 아저씨, 혹시 옛날 신라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생각나요? 달려 달려.

네, 달리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곡만 더 달려보면 어떨까요? 마무리 곡입니다. 하! Can't touch this. 하! 가자! Can't touch this.

아이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말일날, 불금날 달려보았습니다. 무려 10한 7, 8분 달렸습니다. 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나이트클럽하고 업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8분짜리 음악 반주를 원해요. 이렇게 신나는 곡으로. 그 이유가 나름대로 18분 정도를 이렇게 흔들다 보면 춤추는 분들의 가장 에너지가 올라오고 또 이것이 넘어가야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맥주를 마시게 되고 그래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18분짜리 음악을 짰던 그런 기억이 나서 오늘도 17분 달려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고니가 왜 저래 오늘 계속 음악만 틀어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옛날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세인트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옛날에 제 동생하고 신라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 나이트클럽을 다니다 보면요 이제 막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브루스곡이 나옵니다. 한 20분 뭐 18분 있다가 그러면 슬며시 그동안 점찍어 두었던 여자분에게 달아가 슬며시 손을 잡습니다. 브루스 한번 추자고. 우리 마음의 브루스 한번 출까요? 브루스 타임 한번 가져야죠.

0: 네, 이렇게 브루스 타임까지 가져서 한 20여 분 여러분과 함께 불금으로 달려보았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신청곡 이어지는 그런 또 귀중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0: 환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로라님,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 맞죠?

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 7월 1일서부터 라디오는 내 친구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기존에 오던

이 유튜브 게시판에 올리시는 글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소명할 수 없는 조금 그 어떤 기능의 변화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 제가 보여드리지만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이라고 구글에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라디오서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바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메디칼서부터 주가, 복권, 주유, LAX 공항 실도착 시간까지 아주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 가시면 라디오 코너에 우리 라디오 서울의 매일 첫 방송 오수연의 새벽 뉴스를 비롯해서 오른쪽으로 미시면 해피투게더 다음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란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 설명이 나와 있고 맨 밑으로 가시면 청취자 소통이라고 저와 직접 대화하세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이 나와서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셔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대신에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 중에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 방송국 시스템에 음원 시스템을 좀 지금 구조조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음원이 어떤 때는 끊길 때도 있고 사실 그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음질 좋은 음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청곡을 제가 일일이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듬뿍 가능한 많이 여러분의 청곡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순철님이 아직도 저에게 신청할 곡이 쌓여있다고 하시면서 아쉬움을 주셨어요. 정시스터즈의 슬픈 영화 신청곡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새드무비라는 팝송을 번안한 우리 정시스터즈의 노래. 우리 순철님은 참 귀한 노래를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단톡입니다. 아, 더 사랑방 같고 방장이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채팅방이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지평선은 말이 없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요. 저 멀리 대구에 우리 통계님이십니다. 역시 폭넓은 선택.

네, 우리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미자 씨 아니고 박지현이라는 가수인데 굉장히 이미자 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가수고, 어떻게 보면 조미미 씨의 어떤 느낌도 좀 있는 그런 우리의 숨겨진 가수였는데 우리 통계님이 참 어떻게 이 노래를 또 아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비비안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친구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고 싶다고, 이은하 씨 요새 다시 콘서트 하느라고 너무 멋있습니다. 요새 뭐 당신만이는 우리 이룬애가 지금 역주행 시키고 있고, 그 이외 모든 노래들을 그렇습니다. 조미미 씨, 먼 데서 오신 손님. 이은하 씨의 글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 중에서 진주 같은 노래, 우리 비비안님의 선택곡입니다. 당신은 나.

네, 사실은 저도 이 노래 오늘 노래를 그래도 저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자부하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요사이 나오면 딱 좋은 것 같아서 이은하 씨한테 뭐 연락만 할 수 있으면 이 노래를 다시 좀 요새식으로 편곡해서 부른다면 뭐 미스트롯에 나와도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 우리 비비안님처럼 노래방 리스트에는 없지만 매일 부르신다고. 아이고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듀크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주 멋지게 유튜브 보셨죠? 평생 남는 기억이 됐습니다. H님이 듀크 씨 찐팬이라고. 그렇죠?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듀크님이 또 멋진 신청곡을 주셨네요. 아주 트로트 이미자 씨의 따님 정재은의 연락선.

0: 네, 이미자 씨의 따님 우리 정재현 씨의 연락선 우리 듀쿠님 덕분에 또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정재현도 잘합니다. 자, 로라님, 우리 듀쿠님은요 저희 가족이신데 지난주 토요일날 SK LA 가요제에 출전했던 그 아마추어 분입니다.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고요. 샌디님, 채팅방에도 들어오셨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하실 텐데 냉면 해놓고 있다고. 저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말 먹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간 LA 서부 시각 4시 45분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8: 화로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아이고, SK 임종호 사장님, 제 노래 첫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순서가 돼서 제가 월요일에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코님, 다음에 기회 되면 쓰러집니다. 부르십시오. 자, 비비아님, 이하 모든 분들, 제가 안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7월 1일 지나도 게시판에는 댓글을 올리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구간이 채팅창으로 옮겨드리죠. 7월 1일서부터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금처럼 같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채창에서 나누는 걸로 잠시 장소를 옮기는 것뿐이고 댓글은 댓글대로 여러분들이 글 올리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그 한 가지 달라지는 건 제가 당분간은 신청곡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양해를 바라는 거니까 우리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카톡이나 이쪽 그 게시판에 올라오시는 분들 그대로 오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제는 오히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에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친구가 되고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그 우리 고선미의 홉 해피투게더 시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수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참 소박하고 멋진 분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른도 씨가 가장 처음으로 작곡해서 우리한테 선보였던 노래가 바로 원점이라는 노래라고 하네요. 오늘 아마 출발하셔서 현지에 도착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공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 이번 주 마지막 곡은 서른도 씨의 처음 작곡 노래 원점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감사했고 사랑하시는 거 알죠?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3: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1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4: 과천 해링턴 스퀘어 오피스텔 분양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 효성중공업에서 시공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미국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당신의 성공. 이제는 고국의 편안이 기댈 내 자리를 준비할 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우수한 학군과 대형 병원. 그리고 청계산의 맑은 공기까지.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지하철 4호선역과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편리함. 미국에서의 당신의 땀방울을 고국의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5일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7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린 장엄한 기도의 언어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를 붙들고 씨름했던 기도죠. 이 기도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오늘 7장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에 가득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토해내, 하나님이 들으셔, 다 고백해, 속에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권하고. 근데 정말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제목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낯선 땅에서 홀로 싸우는 것 같아서 외롭고 지칠 때가 있죠. 혼자 영적인 싸움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적도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불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해서 더 간절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진심을 다 쏟아부은 끝에서 시작되는 역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6장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얼마나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이 마음에 와닿고 눈으로 볼 때에 엄청난 장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는 그 마침에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을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성하다, 정성을 다 쏟아붓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셨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스케일이 큰 단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를 마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겠죠, 당연히. 내 안의 모든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생각과 방법을 수단을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진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눈물, 그 칼라의 마침에의 그 순간이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충 끝내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은 간절한데 끝날 때는 새벽 기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 가깝고 또 조용해지고 또 시간이 늦어질까봐 우리가 대충 끝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녁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내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면요, 눈물이 나오고요, 가슴을 뜯고요, 목소리가 커져요. 때로는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우리가 평소에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때 조용하게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구하시고요. 예, 그 마음에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늘의 불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카나, 낮추다. 카나, 스스로 낮추다. 무릎을 꿇리다, 굴복하다, 제압당하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예요. 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내 자아의 뻣뻣한 목을 꺾고 높아진 어깨를 낮추고 풍선처럼 커진 마음을 터뜨려서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영적인 굴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성전 위에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단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 영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겪는 환난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내 마른 땅, 경제적인 재앙, 이런 위기들,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환난의 제목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은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카나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스스로 낮추려는 겸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주변 환경, 재난,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확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사실에 공감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카나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고침의 시작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무릎꿇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5절 16절을 이어서 보면 눈동자처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대화가 가능하고요.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감찰하시고요.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요?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이유,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 좌정하시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샤마르, 샤마르, 울타리를 쳐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런 뜻이에요. 샤마르, 울타리, 펜스를 쳐서 안전망을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쳐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성전 건물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 보듬고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낯선 타국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동자가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크게 아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솔로몬과 온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 이 기억, 영적인 가슴에 새겨진 그 모습,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인민 삶을 살면서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서 보아야 될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현장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받는 현장을 경험했습니까? 불이 임하고 말씀이 응답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간절히 칼라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봤다면 우리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민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계, 숫자,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을 넘어서 하늘의 불이 임하고 내려오는 응답의 제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카나 낮추는 모습을 본 자녀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하늘의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샤마르, 끝까지 지키시는 눈동자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루어질 영적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정성을 칼라 마칠 때까지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상황을 탓하기 전에 가나 겸손하게 낮추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외롭고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지만 기도의 마침과 완성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은 오늘 이 아침에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있을 때, 상한 심령과 간절한 소망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주께서 불러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끝에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신 그 현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무릎 꿇는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아주시는 그 사함의 은혜와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죄인이요, 또 그 조상들도 또 죄인이요, 아담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둡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기는 힘을 주시게 돼.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을 입고 또그 옷은 흰옷인데 그 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 옷, 흰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큰 좋은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셔서 비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0: 제자들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약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이 죽이고 강한 사람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한 신분이요.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근데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듣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물론 필요하겠죠,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어떤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는요,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39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을 너희가 그를, 여튼간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살 수 있는, 죄를 증거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에서 이 복음이 희박해진지 아예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젊은에 맞는 어떤 것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인 이 복음이 변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변하면 되지 않느냐라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오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뭐 성령이 뭐 봄비와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성령을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나, 아까 우리 읽었듯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분명한 틀이 있다는, 본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온다는 말을 뭐를 썼냐면은 에피핍토라고 써서, 이게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이렇게 봄비같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뚝이 터져가지고 그냥 쏟아붓듯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도 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와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됐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바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부터 욥바까지 거리가, 왜 베드로가 욥바에 가 있는지는 확실한 뭐 이 성경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베드로는 욥바로 잠시 피난을 했는지 욥바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랴는 왜 가이사랴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는 여러분 잘 알죠? 예, 가이사랴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큰 도시였고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살던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백부장 대충 압니다. 일개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잘 생기는데 왜 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 고넬료를 나의 자녀로 구원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넬료한테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10장 이걸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자기 종 둘하고 군인 한 병, 중졸 하나를 붙여서 세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욥바까지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베드로한테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먹지 못하는 거 자꾸 먹으라 그래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환상이 닫아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19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나머지는 지금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다 함께 시작.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세 사람이 왔는데 왜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환상이 무엇인가 본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를 불러와야 되냐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뭐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 셋째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본 거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뿐만 아닙니다. 고넬료 식구 가정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조건이나 제안은 우리가 두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친구들이 가자 고넬료가 가자 우리 베드로 불렀다 그런데 그건 또 누가 믿고 그 자리에 오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안 온 사람들 쇠삐리는데 오더라도 딴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뚝을 터뜨리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조건, 여기 조건 없습니다. 일단 언제는 다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합니다. 뭐 세례도 받아야 되고 뭐 회개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8장에 한번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내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8장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럴 때는 에피핍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뜻.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뚝이 터진 것 같이 내려온다. 에피핍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에피핍도 같이 성령이 내려오신다. 사마리아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됐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죄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이 성령은요 하여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 이상에 어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단체로 받는 것도 이게 에피피프트지만 여기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은 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보이는 이 주의 그 내 믿음 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환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서 하늘의 말씀 받고요 예수 이름 세례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 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명제, 법, 여튼간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진짜로 이제 우리 잡히면 죽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장에 가보면은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앉아있던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성령을 받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리 설명한다고 성령을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설교하는 어떤 분이 세우든지 간에 다 성령으로 거듭이 난 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입니다. 본문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두 번째는요, 우리와 같은 성령인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에키뇨라 그래가지고요,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냐면은 성령을 이렇게 물을 쏟듯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성령을 받았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니, 성령 충만을 받았니,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성령인데도 여러분 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느낄 때 따라서.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봤냐고 했더니 베드로와 같이 간 그 믿음의 신자들인데, 믿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또 뭐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베드로와 함께 간 같은 동역자라 이런 거 넣지 않냐고. 왜 할례 받은 신자라고 누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례 중심입니다. 혈통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그런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걸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받는 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 속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육의 눈 말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떠지면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지, 안 해야지. 물론 믿을 때 시작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면요, 위에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땅의 것은 하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하늘 문을 여시고 뚝이 터져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장 28절 29절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의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하고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에 의해서 위법입니까? 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보좌에서 내려온 것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 먹겠다는 거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쭉 설명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9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9시에 환상 중에, 그러면 9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우리 배식으로 뭐 기도하는 말은 없습니다. 9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욥바 가서 베드로 불러오는. 여러분 가이사랴하고 욥바는요, 여러분 뭐 걸어가 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요, 꼬딱 잘 걷는 장정이 하루 반 걸어야 됩니다. 이왕 가서 베드로 불러올 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그 성령 받은 사람 불러오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루 반을 걸어가서 또 하루 반을 데리고 오라고. 그럼 베드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집에 가라 그러는데, 그 근처에 있는데 그 아무나 불러가지고 남북사를 불러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구태여 나를 갖다가 그 하루 반을 갖다가 걸어서 오라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은 그렇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예수 그래서 안에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양의 피를 잡고 제사를 때 이게 예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는 게 쉬워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런데 왜 못 믿어요? 아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매주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그 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 한번 정해놓고 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안 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니 뭐 이방인이 하는 이 죄법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율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하나는 똑같이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나 종이나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누굽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나 오늘 처음 왔으니까 뭐 이 교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다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 다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46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방언은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은 안 높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우리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에요. 성령은요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자자다디비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다고 막 떠드는데 기도는 막 방을 섞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속에 영혼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셔야죠. 만약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면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거마리오 하고. 지금 여기에서 성령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그걸 법을 세우고 틀을 세웁니다. 뭐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뭐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뭘 해야 된다, 뭐 자꾸 해서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자꾸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죄사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찔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따로 나와야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영어로 리시브지만은 헬라어는 람비노입니다. 람비노.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이 접근된 게 뭐예요? 죄삼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자범죄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으로 내려온 것, 아담으로 내려온 원죄는요, 예수 믿을 때 죄삼을 받아야지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다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요, 절대 예수와 관계없는 걸 성령이다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 성령 받는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 다른 신일 수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쳐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 믿는 줄도 알고 성령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목이 마르다면 일단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께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요, 봄비같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생수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에피피토같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감동받아서 자꾸 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태 가지고 있던 것 바꿀 때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냐 그러면 39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는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믿는다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보증서가 없고요, 확신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만 갈등하는 거, 내 죄 사한 건 맞느냐,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뭐 회개할 게 없느냐, 자꾸만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앞으로 갈 길을 놓쳐버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로 가봐야 아담까지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성령, 이 받을 자 하는 게 이게 람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안 받아도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정하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성령 받고 뭐 다 역사했고 자꾸 그러는데요, 관로가 중요해서 쳐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왜 과로를 쳤는지. 근데 제가 받아들인 은혜는요, 이게 진짜 중요해서 쳐놓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보내주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오늘요 저는 예수 믿고요 진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데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안 온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바라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의 법, 성령의 법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법을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다 거꾸로 달려서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러나 그들한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요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의의 소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기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가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이 할례 받은 신자들아, 할례 받은 게 나쁘다는 걸 안 해요. 할례나 무할례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이 아가페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믿고 하는 이 역사 어느 정도는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죄삼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까지 그럼 가고, 이 사랑은 언제, 이 의의 소망은 언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이 소망이, 우리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요 이 아가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까지 왔으니까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그러려면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잠깐 대입을 시키면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욥바에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 입장 생각하고 하루 반나절 내가 걸어서 또 가야 되고 맨날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고 더더욱더 이방인들한테 갈 마음도 없고 그러나 그 길이 아니면은 이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시작해 봤는지를 모르나 이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방식만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고 우리는 신자가 됐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늘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데 성령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나 교리라든지 내가 경험했던 거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 성령 받은 게 여러분 이게 절차와 순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했는데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목사님은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안 믿은 기가 여러분 잘 되는 게 있던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 사람, 주가 잘 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 우리가 살 길 중 강렬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하라 가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갈라 우리를 치실까더라.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시기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주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 사람을 고통을 준다. 아멘.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역이나 칼을 준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근데 아까 하나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주면 복을 주도 되겠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라 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의 대가는 천국이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바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사내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여 가르쳐 가르쳐 심령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있으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지 하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합니다. 7장 12절에 하나님께 준 말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독교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심는 것이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는 법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못 살아도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정반대의 축복을 주게 된다.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에게도 내가 네게 밝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불에 한자 내게 떠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순종 안 하고 저주냐? 바로 순종 안 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천국 못 들어가고 쫓기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줘서라도 여러분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 만들게 한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보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7배, 7배, 7배 고통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저주도 너희 볼 때는 저주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며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위계란 말을 했구나. 아멘. 깨닫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딱한 가지 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사랑하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그러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느니라. 왜 복종해? 바로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10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1: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0: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 복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해서 천국 가라고.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은 우리에게 행복이다. 좋은 것이다. 네.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10편 23편에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디 살아있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아멘.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한 것을 좀 후회한 역사가 있어요. 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아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전체를 멸해버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살려놓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물로 멸해버린다. 40일 동안 위에서 하늘 위에 물이 내리고 땅에 있는 물이 내려서 창세기 쪽으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눈다. 위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 물이 내려서 지구를 물로 쌓아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 말이 아가미로 숨쉬는 걸 빼놓고 노아의 홍수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이나 사람 빼놓고는 전체 다 죽여버렸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닫나? 그들이 앞으로 비가 조금 며칠 내리면 또 물로 심판한다가 그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바로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를 내가 두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지개가 노아 홍수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절대 등장하지 않았다. 아멘. 그 노아의 사건은 성경상으로 보기에 노아가 태어난 지 1056년 됩니다. 노아가 태어나기는 1056년 정도 내가 알기로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1056년에 노아가 탄생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지개를 딱 놓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간하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비가 며칠 오게 되면 또 물 심판할까 두려워할까 싶어서 절대로 물로 심판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심판하지 않아도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 심판을 하지 않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구하거든. 그때 물로 심판했으나 반드시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닫게 한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일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가 부르 이절합니다. 자,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돼서 하나가 성립됐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때 물로 심판하사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불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 다시 5절부터 계속해서
1: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0: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이죠. 노아 사건, 물 심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아멘.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로 물 심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볼 때 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심판이 남아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21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래를 뜻합니다. 앞에 가게는 과거지만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재림할 것까지 가정해서 내가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재림해서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죽지는 꺼지는 안 보내 던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한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감람산의 대연설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예를 들면 2013년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지 2013년이다. 아멘.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주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 지금은 태어난 후부터 2013년이 지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서 성취하기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아 주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가 복도 주고 저도 줄 수 있고 그분은 영원한 심판자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아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아멘. 그것을 알기에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시작.
1: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0: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제일 먼저 노는 게 사람의 미혹이다. 지가 예수다, 지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0: 우리나라는 민족의 민족이 싸워서 지금 분단됐죠. 다른 나라는 나라와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아멘. 다 과거사입니다. 다 지났다는 것. 이미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딱 돌아보면 다 지나간 사건이다. 아멘. 그 다음에
1: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0: 자, 첫째 기근과 지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지진과 더 큰 기근이 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음으로 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준 것이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셨지. 아멘. 아버지 말씀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아멘.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한 거 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일주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북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어. 평양이 50%를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니까 지금 새끼 삶아먹을 정도로 조져봤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 아멘.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신가 재림가? 성전한 이후부터 어떤 일인가?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일어났겠다. 전 세계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가면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죠. 가면 기근이 더 많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바로 14절에 시작.
1: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0: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북이 열리는데 이런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열리기요. 이런 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전쟁을 통해서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열릴 수 있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방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는 절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부터입니다. 이제 환난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불법이 성하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른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모른다.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주님의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사건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겠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 그때 환란이 들어간다. 환란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오는다.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단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려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근등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으리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저그 사방에서 모아리라. 주님이 성천한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이미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맞죠? 그러면 앞으로 예언한 말씀도 맞다. 아멘. 여러분 믿으라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나는 20몇 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났어. 없어. 성도를 봐도 없어. 목사 봐도 없어. 교회 나가도 없어. 그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계속 없는 거야. 있다 인정해도 있는 분이고 없다 인정해도 없는 거야. 그분은 스스로 자기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그날 환난 아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날 환란 후후후 환란 옵니다. 다시 시작.
1: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0: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난 전 후고 쓰는데 성경은 환난 전 후고 쓰는 단 한마디도 안 했다며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려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권능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 택하신 자 즉 환난이 있는 하늘 이끝에서 즉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속해서
1: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0: 자, 그 말입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가지가 딱딱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연하이시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잎하기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재림 사건에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맞죠? 바로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 아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여름이 오면 가지가 연하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성천함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주님이 연하고 이런 일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맞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아멘. 다시 그 구절만
1: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0: 아멘.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절대로 지상 재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루나라.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냐? 처음에는 고백할 때 막 사랑을 줘서 깨닫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아멘. 돼지 머리 앞에서 그것도 웃는 돼지가 비슷합니다. 그게 저를 천번 만물에 그 돼지가 살아서 이런 게 역사하는가? 나무에 강에서 해봐요. 예? 그 나무가 그 강이 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도 주고 져주는가 한번 해보라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창조주만. 그래, 창조주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건 잘 들어요. 전 세계 어떤 신이 내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 착각에 살면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자면 고통을 준다는 말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다. 세상에 어떤 말세가 올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정한 대로 말씀에

0: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1: 아멘.
0: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1: 아멘.
0: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믿으세요.
1: 아멘.
0: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택한 자라는 거예요.
1: 아멘.
0: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교회 왔기 때문에.
1: 아멘.
0: 그 사람은 좋든 굳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1: 아멘.
0: 안 믿으면 온유가 칼로 믿을 때까지 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복하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예수도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어렵지 않다.
1: 아멘.
0: 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다윗과 같은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축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이때 최고의 복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이 사는 길이며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18절에 시작.
2: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 아멘. 그래서 귀는 나는 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귀도 필요하고 다리 나는 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대요.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온몸이 있지만 다 같이 지체는 많으나
2: 몸은 하나라.
1: 지체가 많이 있어도 몸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 그래서 21절에 시작.
2: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1: 눈이 손을 보고 야 내가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또 사람은 나보고 이쁘다 그래 나보고 총명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손을 눈이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눈으로 아무리 음식을 봐도 손이 집어넣어야 먹는 거야 눈과 손이 같이 가는 거야 눈이 가려울 때 손으로 비벼줘야 돼요. 눈이 가려운데 손이 난 싫어 안 비벼. 그러면 뭐 얼마나 가렵겠어요. 이거 해결도 할 길도 없고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 보고 너 쓸데없어. 머리가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 머리로 피의 20%가 올라가요. 우리 몸에 20%의 피는 머리에서 돌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 결단하는 거, 우리 지식 다 머리에 있는 거. 말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 모든 거는 다 머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똑똑하지요. 근데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게 발이 가야 집에 가고 발이 가야 머리도 누워서 쉬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대요. 몸이 분쟁을 하면 머리가 야, 밥 먹어야 돼, 밥 먹자. 손이 치러, 나안 움직여.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손이 움직이는데 입이 딱 다물고 나는 입안 열어.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이 들어가? 근데 입을 열었는데 또 이빨이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안 씹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씹었더니 목구멍이 딱 막아놓고 너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막 들어가는데 위에서 난 소화 안 시켜. 너 그냥 너 거기 있어봐라. 그러고 그냥 있으면 뭐가 돼? 그 위에서 소화인데 창자가 난 소화 안 시켜. 그럼 뭐가 돼? 또 창자가 소화를 다 시켰는데 제일 뒤에서 나는 안 내보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골 아픈 거야. 여러 가지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보고 쓸데없다 그래도 안 되고 머리가 발보고 쓸데없다 해도 안 되고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몸이 싸워도 안 돼요. 손이 귀 보고 넌왜 바보같이 들었냐? 잘못 들었냐? 라고 막 때리면 나만 아픈 거야. 몸에는 분쟁이 있으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붙여. 붙인다고 뭐 얼마나 시원해지겠어. 그런데 더우면 도와줘. 그러다가 더 더우면 옷돌이 하나 벗어. 추우면 몸을 비벼. 서로 도와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가시가 있으면 다른 몸이 와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지체가 도와주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손이 입에 집어넣으면 입이 씹어주고 목구멍에 넘겨주고 서로 침이 나오고 서로 도와서 소화시키고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피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체는 서로 돌아보게, 서로 도와주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26절 시작.
1: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0: 우리 몸은 진짜 신기한 게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다 불편하고 다 아파요. 만일 체했다. 체했으면 머리가 아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힘들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손가락을 다쳤는데 온몸이 다 지끈지끈 쑤시고 아프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눈이 참 예쁘네요. 그건 눈만 예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예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기가 몸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즐거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1: 그리스도의 몸이요.
0: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몸은 하나지요.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서로 돕고 섬기는 거죠. 같은 지체예요. 지체끼리 서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투지 않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0: 이게
1: 아멘.
0: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해라. 참된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참된 거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우린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범사에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점점 완전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는 완전한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수님,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나도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만일 찾으면 형제님은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에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 각자가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아멘.
1: 아멘.
0: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우리는 왜 사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거냐?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 거냐? 자랄 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연결하고 결합되어 있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은 손가락은 손가락 위에 손목이 있어요. 손목 위에 팔뚝이 있고 팔뚝 위에 여기 조인트가 있고 여기 그리고 어깨가 있고 여기 목으로 올라와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이 몸이 다 망가졌는데 손가락은 튼튼하다. 그런 건 없어요. 팔뚝이 다 망가졌는데 어깨가 다 망가졌는데 손가락은 튼튼해.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연결돼서 손가락이 튼튼하려면은 온 몸이 다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허벅지는 다 망가졌는데 발이 튼튼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망가지면 종아리도 나중에 망가지고 허벅지도 망가지고 점점 몸이 그렇게 연결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냐? 다 같이 사랑 안에서.
1: 사랑 안에서.
0: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서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서 그 몸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 우리 몸이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줄 때 내가 잘하는 거로 널 도와주고 네가 잘하는 걸 날 도와주고 우린 서로 도와주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 인격이 자라고 모든 부분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이 필요하냐?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상대방을 세우다 보면 나도 세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세우다 보면 그 사람도 세워지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 우리는 지체가 서로 붙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냐?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0: 아멘. 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말을 잘해, 진짜 잘해, 그럼 부럽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해,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영어를 너무 잘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페니쉬도 잘해, 그러면 부러워, 안 부러워? 스페니쉬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말도 잘해, 중국말까지 하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텅스, 복수예요. 사람의 말을 너무 잘해, 여러 가지 말을 잘해. 대단한 거예요. 천사의 말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2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고. 대단하지요. 부럽지요. 말을 정말 잘하고 방언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천사의 말로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요. 옆에 있는 분하고 시끄럽답니다. 얘기해봐요. 시끄럽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럽대. 2절 말씀 시작.
1: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0: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엘리사가, 임금님, 내일 모레 아람 군대가 저쪽 길로 쳐들어옵니다. 가서 막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쪽 길로 쳐들어옵니다. 가서 막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서 누가 우리 기밀을 엘리사에게 흘리냐, 우리한테 간첩이 있다. 그때 그들이 말해요. 엘리사는요, 우리가 회의하는 거 다 듣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아는 건 대단한 거죠. 모든 지식은, 우리가 한 가지만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AI 다 안다, 대단한 거죠. 모든 지식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이 어떻게 옮겨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졌어요, 정말로. 그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지식이 있어야 바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아, 말도 안 한 걸 다 알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쪽 교회 얘기를 나는 모르죠. 그쪽 교회만 아는데 가서 내가 그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얘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아나?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 말씀 시작.
1: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0: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는 노숙자가 불쌍해. 호주머니 다 털어서 구제 다 했어. 근데 불쌍해. 집에 가서 컴퓨터도 팔고 테레비도 팔고 소파도 팔고 가구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 거야. 나중에는 자동차도 팔고 통장 다 털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구제하고 내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다 털어 구제하고 자기는 거지가 됐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난 못 봤어. 그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자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을 꺼내올 때 이 사람도 꺼내고 자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꺼내면 이 사람을 꺼내지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 안 가.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는 불탈 걸 알고도 갔다 그 말이야. 대단한 거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 그 말이야. 누가 내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늘의 상급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냐?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0: 아멘.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면 말이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이건 말이 되는데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조금 거시기해.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조금 그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도 될 정도로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짐승이 길들여진 거를 온유라 그래요. 소가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소는 때리면 그냥 맞아요. 어린애가 때려도 맞아요. 소가 받아버리면 애는 날아가요. 애는 죽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침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뒤통수를 때렸어요. 수염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은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부러워하고 앞집을 부러워하고 옆집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옆집 남편을 부러워하고 옆집 애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랑하면 남들이 힘들어하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사람은 가까워지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거는 챙기고 내 거는 챙기고 내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네가 나에게 잘못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거를 기록해 두지 않는 것. 사람은 잘한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못한 거는 마음에 자꾸 담아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1: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0: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의는 부정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얘기해요. 이야 그놈이 말이야 그렇게 했대. 그리고 막 웃으면서 남의 잘못한 거를 얘기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를 기뻐하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대로 살면 그거를 기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대, 봉사한대, 남이 잘하는 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행하면 그걸 기뻐해요. 자기 자신이 진리를 행하는 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밑에 보면은 It always protect,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를, 허물이 있는 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도 좋은 부분이 많아. 실수했겠지. 덮어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무언가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걸려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서 변화가 되고, 사람은 시간이 다 걸려요. 엄마들이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 몸에는 지체가 생긴 게 다 다르다. 눈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몸의 지체는 서로 돕고 돌본다. 하나가 아프면 돌봐주고, 서로 몸의 지체는 서로 돕고 서로 돌본다. 그게 정상이다. 몸이 몸을 때리고, 몸이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들거나 죽는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몸은 추우면 더운 데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려고 그러고, 몸은 다 같이 서로 도와준다. 이게 몸의 지체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다 다르다. 지체가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다. 사람은 경험이 다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다. 재능도 다 다르다. 관심도 다 다르다.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르다. 사람은 다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세션을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역할도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다.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가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해도 안 되고, 서로 다퉈도 안 된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다투면 뭐가 되겠어요? 주먹이 얼굴을 때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우리 몸은 서로 그렇게 우리가 다투거나 그러면 병 생긴다. 그리고 그렇거나 실족하게 되고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 지체도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을 해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새끼손가락 하나, 피부 하나, 손톱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하다. 우리 몸의 지체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같이 그렇게 하려면 너는 나오지 마. 이건 잘못된 얘기.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잘못된 얘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다 보내셨다 그 말이. 우리는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 왜 서로 사랑해야 사느냐? 손가락이 살려고 하면 손목도 살고 팔뚝도 살고 어깨도 살고 다 살아야 사는 것이 다 죽는데 손가락이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이. 눈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붙어서 같이 서로 사랑해야 서로 섬겨야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같이 섬기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너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서로 신앙이 성장되려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를 섬기고 너는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나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네.
0: 몸이 우리 안에서 다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것. 몸이 서로 도와주듯이 예수님의 몸도 서로 도와야 한다. 도와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돕다 보면 나도 생명이 넘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나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웃도 살게 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I don't care. 나는 뭐 상관 안 해. I don't care.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씀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래 참고 서로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 영광 돌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형성된 자아의 처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내가 사는데 이것들을 내가 갖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때까지는 형성된 자아를 벗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질적 자아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싸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 영성훈련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설교는 늘 왜 해야 되는지만 가르쳐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 파고 있죠. 근데 영성훈련에서는 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를 가르쳐줍니다. 길을 가르쳐줍니다. 길을, 영적 실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여정,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 이 역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여행을 우리가 거쳐야 될 영적인 그 패스,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냈어요. 열 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끌어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 끌어낼 때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은 거지. 이 독수리가 새끼를 얼어맞아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가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을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주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생수가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심령 천국. 너희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데 바로 이때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그들을 백성 삼아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시키고 고생 식사기 시켰죠. 그죠? 유리시키다가 가나안을 인도한 이 얘기가,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약속에만 내가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된 지 400년 만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네가 지금 그하는 천막을 치고 사는 장막 가운데 그하는, 지금은 네가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다. 네 후손에게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신 지 600년 후에 이루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멀리서 환영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영적인 이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인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를 거치면서 40년간 여기에서는 하나님 뭘 그들을 훈련했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죠. 그죠?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는 이유,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4페이지 있습니다. 맞나요? 페이지 수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여러분에게 형성된 자, 이 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형성된 자를 광야를 거치면서 파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형성된 자를 파쇄시키는 형성된 자는 본질적 자아보다는 벗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을 벗기기는 그렇게 죄와 편리기까지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벗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 내가 정말 깨닫고 안 하려고 마음은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자랑하는 자 입 꼭 다물고 참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다 떠는 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자가 파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시키시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한가 보죠. 예레미야 18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신 후에 그분의 손 안에 놓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진흙으로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예수 믿고 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춤을 추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게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부부 생활도 잘 되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가, 그런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끌어내시지만, 내서 구원을 하셨지만,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분의 손 안에 놓고 우리를 진흙으로 우리의 형성된 자아를 파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광야의 삶에서 우리 형성된 자아를 파쇄시켜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려면은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이거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견고한 진입니다. 가나안, 내가 가나안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령천국, 그분이 나를 다스린 나라로 만들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이것도 형성된 자예요. 형성된 자. 형성된 자 중에서 가장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무너지면 이제 내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이게 형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견고한 진. 이게 언제 넘어지냐? 무너지냐? 영성훈련한 지 1년 정도 돼야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1년 동안에 다른 형성된 자들이 계속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성 상단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1년 정도 되면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우리 성경, 우리 그 말이 있죠. 노래 중에 가다가 뭐 하면 아니간만 못할 뭐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다가 발병 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심리 뭐 그런 말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뭐 발병 난다. 뭐 하면요? 나를 버리고 가면 그게 있구나. 1년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진짜 못 말리게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영성훈련을 여러 번 정말 오랫동안 다녀봤지만, 거기는 사역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있고. 누가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가냐? 너무 부끄럽게도 사역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목이 뻣뻣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영성훈련 여기 할 때 참 재수한 얘기지만 목회자 반들이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 제가 세 반을 운영을 했으니까 월요반이 있었고 화요반이 월요반, 화요반, 목요반이, 목요일날 반이 목회자 반이었어요. 제가 목회자반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목회자반을 좀 열어달래, 평신도들하고 같이 교육받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 목회자반을 형성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오겠구나. 그것도 어디에 그죠? 많이 와서 훈련 받는다는 게. 그래서 목회자반을 선전을 하고 목회자반이 모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모하고 사모들하고 부부들이 오더라, 부부들이. 근데 결국은 목회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우를 받거든요. 목회자니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 오면은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냐? 평생이 여리고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 제가 왜 무너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로드아일랜드에 사시는 어떤 주사모님, 제가 거기 가서 여성교회 수련회를 제가 4박 5일을 영성 세미나를 가지고 4박 5일 동안 제가 인도하고 왔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통신영성을 하세요. 통신영성하는데 1년이 딱 된 거야. 오늘 딱 상담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비유적으로 아 참 이거는 알맞게 생각나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리고가 뭔지에 대하여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리고를 갖고 있으면 여리고가 안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견고한 진이잖아요. 내 속사람이 그 견고한 진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리고의 그 색깔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여리고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아의 그 어떤 모습의 그 를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받아들이는 판단과 분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리고 때문에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나의 자아에 묻혀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그 자아의 모습 때문에 자아에 묻혀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차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집마다 담이 높아요. 비싼 집일수록 담을 이렇게 올려놨더라, 그죠? 그 명동인가 저기 무슨 동이지? 그 무슨 효자동인가? 그러니까 청와대 가까운데 그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거기 가면 담이 더 높아요. 집도 막 크고, 그러니까 사람의 높이 두 배나 되는 것 같아, 담이. 그러니까 막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들어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리고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담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도둑이 들어올까 봐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담에다가 막 해놨잖아요. 대문 없는 집, 담 없는 집 있나요? 우리 한국에? 저는 그거 못 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담이 없어. 바로 잔디고 바로 현관문이 보이네. 아니 어떻게 집들이 이렇게 담이 없나? 도둑놈이 없나? 야, 이건 어떻게 이런 집들이다. 처음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담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면 담이 없어져요. 어느 누구도 그 집 문 앞에 그냥 가서 똑똑 그리면 돼. 주인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물 주고 배고프면 음식 주고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에 담 있는 집은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아의 모습에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문으로 쳐져 있는 그 집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그 담이 있고서는 아무리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이 무너지고 나면 이 미국에 있는 집들처럼 담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가까이 가서 문을 놓고 할 수 있고 물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물 드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네 삶에 열매를 좀 내놔봐라.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뭔가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뿐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주려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드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성된 자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나안 바로 직진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입니다. 이게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갈 길도 멀어요. 여리고는 형성된 자예요. 그때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1년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 자,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 이걸 싸워서 물리쳐야 됐었어요. 그래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죠. 일곱 족속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르기스, 뭐 기본, 뭐 여러 가지 그 족속들의 희위 다 제가 못 외웁니다. 이 일곱 족속이 있어요. 그 안에 사는 일곱 족속,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여부수 족속, 그걸 몰아내야 돼요. 근데 일곱 족속 이게 뭐냐, 이게 본질적 자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본질적 자. 이것도 싸워야 되는 게 본질적 자. 일곱 족속. 이게 2년 동안, 여러분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1년째 무너지고 2년 동안 본질적 자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그 자아들과 싸우면서 내가 점차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는 형성된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윤리 단계 다음에는 진리 단계로 넘어가죠. 윤리 단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 단계와 진리 단계의 차이점. 윤리 단계는 내 마음 안에 싸움이 심합니다. 내 마음 안에 싸움이 심하다.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 이 싸움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쪽을 택할 것인지. 내가 내 쪽을 택해서 살 것인지. 근데 늘 하는 걸 보면 내 쪽을 택해서 살아요. 내가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면서도 막 싸우는 힘든, 이게 윤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단계는 뭐냐, 차이점이 뭐냐면 싫어도 억지로라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쳐서 복종하니까. 그러니까 진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계 단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쳐서 복종이 되어지는 단계라면 여러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왜?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에 막 끌려가도록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진리 단계. 여러분 하루속히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0: 기분이 좋던가요? 그 뒷맛이 씁쓸하지 않던가요? 그걸 자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이고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싸우기 싫고 이제는 해봤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가자 내 생각 하기도 싫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리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과 영성 윤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싸움이 극심하다. 그리고 이 윤리 단계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개입이 되어 있다. 이걸 알아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옛날에는 문제와 사건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그 문제만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 이 사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다 이거 지나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윤리 단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인지 알게 되냐면 아, 이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와 사건도 해결함 받아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과 동일한 거지.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0: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으셨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삶이 엉클어지고 죄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울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인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인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인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인 사람이 오면은 대접해주고, 돈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진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예?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펼쳐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발상들이 그 안에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앱은 뭐냐면 하루에 다섯 번씩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다섯 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러다가 그 사람들 속담을 들었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요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아침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 먼저 월드컵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I조 조별 예선에서 세네갈이 이라크에 5골 차로 예상밖의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중 7위로 떨어졌습니다. 세네갈은 2연패로 조별 예선 통과가 어려워 보였지만 이라크 수비수가 전반 13분 퇴장을 당하는 변수 속에 무려 5골을 터뜨리며 1승 2패, I조 3위로 예선을 마쳤습니다. 승점 3점을 쌓은 세네갈은 골득실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조 3위 팀 중 5위로 올라섰고 우리는 한 계단 떨어진 7위까지 내려갔습니다. 5개 조의 예선 마지막 경기가 남은 가운데 각 조 3위 팀 중 두 나라만 우리를 뛰어넘으면 홍명보호는 32강 탈락이 확정됩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파악되는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0: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었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의 숫자는 아직까지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급한 마음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 기관 시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페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에너지 시설이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엘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 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확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 탓에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2: 현지 소식 통들은 전력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영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호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이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5: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6: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s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5: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7: Solidaridad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5: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 지휘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5: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0: 3년 전에 강진을 겪은 튀르키예가 최악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팀 38명, 보건부 소속 5명, 튀르키예 적십자사 직원 2명 등 총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구조차량 석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도 군인 22명과 별도 장비를 지원합니다. 튀르키예군 A300M 수송기가 이들 인력과 장비를 싣고 어제 이스탄불을 출발했습니다.
1: 중국 정부와 적십자회가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긴급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권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조 방식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명의 중국 국적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서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0: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의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3: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4: 아니 그냥.
2: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5: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2: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6: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2: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검은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1: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7: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8: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7: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 등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위반을 비판하자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응한 공습에 나섰죠.
1: 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보관 장소, 또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부당한 공격은 휴전 위반일 뿐 아니라 상업 물동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항행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게 안전한 통항 조정과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란과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현재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이란에 대응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넉 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But you can't do that stuff.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 9일 만에 미국이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란도 대응 타격에 나섰죠?
1: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권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혁명 수비대 해군이 영내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도 미국이 또 협상 도중에 이란을 공격했다며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나 휴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단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차관은 성명을 내고 이런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3: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f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the authorities in Oman in order to transit following the evacuation framework.
1: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선박 피격 이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합의안에 서명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오늘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And there is a lot of work ahead. We don't in any way underestimate the difficulty of the task ahead, but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how vital it is.
1: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의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무장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구역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군의 무기고가 바닥나고 인도태평양의 항공모함 전력도 공백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를 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며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6: An enhanced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5: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엇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엔 5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3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7: 解放军始终保持高度戒备，坚决所败任何台独妄动。
5: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발표되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부금과 논리가 다른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총수를 줄줄이 불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한다면서 이에 호응하면 개정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당권이 급한 권력자가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명청대전 총알로 쓰지 못하게 이사들이 정권의 강압에 단호하게 반대해

0: 드리고 있다며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다고 말해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를 준 거냐고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미용실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 건지 박홍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3: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2: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5: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0: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중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연어 술자리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서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6: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산림복구 묘묵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인데 배심원단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이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 두고

0: 자신의 재판이 아닌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며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오인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같은 1심 판례가 그대로 확정되면 검찰이 앞으로 공범 분리기소 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전 부지사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2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서막이 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퇴원 후에 버티기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는 예고만으로도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 방송이 어젯밤에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지금 상황은 자가 면역 질환 있죠. 인사에서요.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1: 일단 이 그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청객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제작진에서도 사전 유출에 대한 당부를 했었고요. 방청객들에게. 그리고 김어준 씨도 이 발언이 좀 수위가 높으니까 좀 통편집회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먼저 얘기할 정도의 발언 수위였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4: 대단히 교만하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증출하라고 했더니 재건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예.
4: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른바 친노 친문의 대리인에 불과했는데 대리를 하라고 했더니 왜 니들은 너는 왜 네 멋대로 하냐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도 말을 좀 거칠게 표현한 말이죠. 단순하게 이건 왜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냐면 이건 단순히 정파 대 정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에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주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 주권자, 우리 네 명이 다 주권자들이에요.
1: 예.
4: 주권자들인데 우리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선출을 함으로써 그게 대의민주주의예요. 레프리젠터티브 디모크라시라는 게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기본 정신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내각제와 달리 일정한 임기를 주어주고 거기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이제 증축을 하라고 했더니 재건축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당신에게 요 정도의 권력을 위임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권력을 너무 많이 쓰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야 이거는. 단순히 공격 이 정파적으로 대통령을 너무 과도하게 공격한다 라서 위험한 게 아니고 국민주권주의라는 큰 틀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에 볼 때 대단히 유배된 발언이에요, 저건. 물론 저렇게 발언해서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이런 정치 효과를 노렸겠죠.
1: 예.
4: 유시민 작가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는 단순히 그 당파 간의 싸움이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의 언어로만 보기에는 디모크라시를 위협하는 용어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2: 네. 물론 이재명 정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충원을 한 것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발언이 워낙 또 파격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여론의 지표가 상당히 지금 냉정합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유지민 작가가 중도층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단순한 지지율이 일시적인 정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어제 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네. 30분 정도 되는 분량이던데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30분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바로 그 민생에 관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지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 인구가 지난달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5월 대비해서 25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코로나 이후로 5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7.2%라고 합니다만 체감 실업을 반영한 확장 실업률은 16.6%입니다. 6명 중에 1명꼴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0대 청년 중에 휘어스 인구를 집계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난달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전세는 어떻습니까? 주간 기준으로는 12년 8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는 12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72주 연속 상승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의 85주 연속 상승 신기록을 깨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이념적인 것, 정파적인 것을 갖고 100번 논쟁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 다툼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을 챙기고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로 국정과 정치의 코어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민생은 없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요. 지금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문가산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가산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반발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4: 이게 지금 이제 여당의 당권 투쟁의 서막이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너무 치열해졌어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이탈하면서 대체로 그때 이제 분석이 이른바 이제 당청 갈등, 그리고 명청 대전이라고 말도 합니다만, 예. 명청 대전이란 말이 정말 이제는 이게 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만 주장하기 어렵게 됐어요. 정말로 이제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지금 이 가열되는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는 아마 이제 작심하고 도발을 한 거라고 좀 봐요. 대단히 논쟁적인 얘기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대단히 논쟁적인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 예. 국민주권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유발함으로써 이 이슈를 끌어모은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청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권의 이 당권투쟁이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야당, 야당대로 뭐 장동 대표 사퇴가 이슈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것과는, 예. 차원이 달라요. 여권이라는 건 지금 모든 국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정치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여권이 당정, 당청이 물론 완전히 수직적으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체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의 말에 의하면은 왜 과도하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냐라고 들릴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왜 증축과 재건축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재건축은 완전히 부수는 거 아닙니까? 네. 증축 있는 거에다가 리모델링하고 더 이렇게 증축시키는 거, 거죠. 투자 이런 건데 증축과 재건축이 비유할 정도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은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것을 넘어가서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과도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그걸 아마 알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이렇게 이제 논쟁을 유발하면서 그 여권 내에 친문 친노와 이른바 친명, 좀 실용이라든지 중도 보수 쪽을 지향하는, 아니니까 인사도 중도 보수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이 친노나 친문 쪽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좀 불만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것도 바로는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은 뭡니까? 그거잖아요. 이 몸에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거 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를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같은 진영에서 왜 진영을 공격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 예. 얘기는 뭐 저의 어떤 그 해석이긴 합니다만 왜 보수 진영 사람을 끌어다 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쪽 사람 쓰지 않고 이렇게 빨리 바꾸밖에 안 들려요. 아, 보수도 쓰고 또 진보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극우적인 인사나 이렇게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포용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했다고 해서 아예 배제합니까? 때에 따라서 특정인이 옳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비판할 수 있는, 비판하고 옳은 말은 또 칭찬하는 거예요. 상대방 진영이라도. 예. 그게 안 되니까 이 정책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그걸 잘 아니까 야당 대표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여당과 야당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군데군데 비판할 점이 없겠어 요 있겠죠. 신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유시민 작가나 이쪽의 그룹은 완전히 이제 편을 갈라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발언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아까 뭐라고 했죠? 문과 뭐라고 했죠? 문과 산점. 문재인을 까면 뭐 이제 점수를 얻는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이슈가 될 만을 다 쏟아냈어요 지금. 아마 이게 또 며칠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 강성 당원들이나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그런 정치 공학 같은데 이런 식의 과거엔 통했는지 모르지만 뭐 아까 우리 저기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말이죠. 지금 이게 중도층이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민생 문제라든지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이걸 정치적 이유로 코어층이 빠진다? 과도하게 전 정치적 해석이다. 이념적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과거의 윤석열 정부 시절 나경원 의원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연판장 돌렸던 그 사건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5: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개입성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무개입성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이 여당 내부의 질서에 깊숙이 개입해서 질서를 바꿔놓거나 세팅하는 걸 우리가 당무개입성 행위라고 합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나경원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해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2023년 38 전당대회를 두 달가량 앞두고 발생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전당대회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신호로 보였던 것이고 많이들 당무개입성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사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말을 왜 했는지는 자가면역 질환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맞서 싸워야 될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말을 한 것은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그 면역계를 억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인즉슨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는 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그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여권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혈투에 가까운 내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내전으로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청와대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내 개파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청와대에서 오찬회 동을 이 대통령이 할 예정인데 자,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4: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에게 아마 자제를 당부할 거예요. 근데 그건 말로는 안 하겠죠. 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인데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만날 때 그냥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2024년도 총선 때도 그때 뭐 이른바 비명 행사 얘기가 나올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었어요. 그때 뭐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죠. 야당 대표 시절에 예.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2025년도에도 일극 체제 얘기가 나올 때도 이제 두 분이 만났고 그래도 문명 대전인데 명문 정당이 됐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좋은 결과 나왔다 이런 얘기 한참 전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중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전 그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1: 이건 안 될 것이다. 예,
4: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전형적인 권력 투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과거에 친이 친박은 좀 치열했어요. 그 같은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말이죠. 근데 전 그 정도의 너무 적지 않다. 그 정도의 수위에 못 미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게 여권 내 갈등이 대단히 치열하긴 해요. 근데 지금 친이 친박과 그리고 친박 비박과는 더 양상이 좀 복잡 다기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운동권 대 실용파의 어떤 대결 구도를 볼 수도 있고요. 프레임에 따라 달라요. 예. 어떤 시각,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건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서 인물이 별로 없어서 내세운 게 노무현이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재명인데 왜 당신들은 네 맘대로 해? 이게 깔려있다고 저는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말이죠. 과거 얘기입니다만 정청래 지금 현재 대표와 지금 전 대표가 됐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걸 뭐 기억하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만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자신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이 아성, 아성에 의해서 누구를 내세워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보수 진영이 사람을 차용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완전 실패가 된 건데 그랬는데 왜 당신 너무 과도하게 마음대로 해? 라는 거로 보여요. 그게 이제 어제 발언에 그대로 집약적으로 나타냈어요.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왜 증축하려는데 왜 재건축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딱 정파적으로 선을 걷죠. 문재인을 까면 점수를 얻는다, 문과산 이런 말까지 이제 생산해냈는데 말도 잘도 만들어내요 진짜. 뭐 네. 탁월하긴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여권 내에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명청대전이라는 게. 난 정말로 이런 나름의 권력투쟁이라는 게 뭐 정치의 어떤 그 불가피하니까 이해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죠. 이렇게까지 대통령 공격하고 과연 이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높았다가 이제 갑자기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예.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전 자가 면역지라는 전 유시민 작가가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네. 저의 네. 판단입니다. 저의 네. 생각이고요. 네.
2: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납니다.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평행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퇴원하고 나서 버티기에 돌입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어제는 두 번 연속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 목소리를 오일장 약장수에 비유했습니다. 징계 카드도 다시 꺼내둘 것을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5일 장마다 오는 그냥 약장수처럼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의 생각이 우리 몇몇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해당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7: 당 밖에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6: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뭐 김재섭, 뭐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8: 예, 나 나가라고 하죠. 저도 저 그 징계 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
2: 약장수에 비유했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거센 표현처럼 들리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기강이 해이해졌으니까 이거 좀 바로잡기 위해서이다라고 하겠지만 실상은 숙청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9: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정치적 숙청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다만 실제로 징계는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에 나섰다가는 정치적 법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가령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 여부를 묻는 옵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헌 당규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무기명 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장동혁 대표를 정치적 불신임한다, 즉 내려와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면은 장동혁 대표 입지는 거의 0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방안을 현재 실행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 한두 명 또는 여럿을 징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조치가 실행되는 격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실행하지 못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고, 즉 제명이 결국 됐었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에 의해서 가처분을 효력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1년 했지만 효력 정지됐어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올봄에 있었던 재판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엄포는 놓지만 실상 그런 것을 실행할 수는 없는 이른바 나토 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노 액션 토킹 오니의 줄임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런 나토 정부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얻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제가 장동혁 대표 얘기에 대해 짧게만 좀 덧붙이면, 일단 4년마다 한 번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5일장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장수에 비유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는 약장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장수는 뭘 팝니까? 만병통치약을 팔죠. 그런데 어느 한두 가지 증상에 잘 듣는 약은 있을 수 있어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가짜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전국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국민들께 약장수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1: 네, 징계와 관련한 엄포를 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해서 들어본 것처럼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이 의원들을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당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4: 야당 얘기 정말 민망해서 못 하겠어요. 정말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글쎄요. 이렇게 지금 한국 정당사 다 보지는 않았는데, 민주화 이전은 뭐 거론할 계제가 전혀 아닌 것이고, 87년도 이전에 이후에 87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당 대표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쭉 봐왔던 게 87년도 이후였으니까. 정말 장동혁 대표 대단하다. 더 이상 비판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좀 봐요. 아무튼 지금 그 알량한 당원 당규에 의하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당대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예, 예. 또 지금 뭐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다 알아요,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됐는데, 뭐 신동욱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처음에 조금 입장이 바뀔 것 같기도 했는데, 예, 그렇지 않아 보여요. 다시 또 바뀌는 것 같고, 예. 양양자 우재준 최고는 자신들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이제 거기에 또 더 이제 강성 최고가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사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건데, 김재섭이나 그 우재준 의원들 말이 맞죠. 김영태 의원 말이 100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바뀌어서 하는 얘기도 맞고, 맞으면 뭐 하냐고요. 난공부락으로 버티는데
1: 소용이 없다.
4: 아, 전 근데 그래서 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얼마나 가겠냐 말이에요. 당내 여론도 지금 점점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 당내 TK 의원들도 그렇고 조금 글쎄요, 양쪽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장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했을 때 당권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자신들의 향후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2차대 총선이. 그럼 이제 그 공천 더 이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너무 지금 고려하는 것 같은데, 장동 대표 비판은 더 이상 이제 안 할게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그걸 가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받아 마땅해요.
2: 네.
4: 말로만 적당히 이렇게 저와 평론이라는 사람들 말 수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이 옮겨요. 우리 행동이 옮길 힘이 없잖아요. 말로 하고 마는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힘이 세니까 말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도 보도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의원들 행동에 나서지. 그 의원 빠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의원 빠지다고 저희 같은 사람 비슷하게 합니까? 장동혁 의원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장동혁 대표보다. 김용태, 김재준, 누굽니까? 저기.
1: 김재섭.
4: 김재섭 의원들. 예. 아, 나 오랜만에 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그 좀 행동이 옮겨야죠. 수도권 의원들 아니에요? 특히 이제 김재섭 의원이나 도봉구.
1: 예.
4: 김용태 의원도 저기 경기도 수도권이고, 부천 지역이고. 근데 저를 말로만 하냐고요, 도대체. 물론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더 이제 수위를 높이고 행동이 옮기게 되겠지만, 정치하는 건 아니에요, 저기. 전 그래서 얘기 좀 다른 얘기. 당대표직 폐지해야 돼요. 저런 당대표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 국민들에게.
2: 네.
4: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당대표가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고요, 지금.
2: 네.
4: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2: 실명이 거론되자마자 당사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재섭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때 전면에서도 나서 있었던 의원이라서 만약에 앞서서 그 실제 징계는 현실화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압박을 계속한다면 김재섭 의원 뒤편에 서 있는 오세훈계 그리고 한동훈계 친한동훈계 의원 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계속된다면 실제 이 거물급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9: 당연히 의견을 내고 입장을 밝히게 되겠죠.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실명을 거론한 대상들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말이 상당히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우재준 의원 공통점이 뭐냐면 30대 초선 의원들입니다. 김용태 의원 1990년생, 예. 김재섭 의원 1987년생, 우재준 의원 1988년생.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이런 분들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거론조차 못합니다. 그다음에 대한과밀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재선이지만은 2004년에 17대 국회 때 국회에 처음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더 선배니까 대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안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고 서울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어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면서 젊은 초선 의원들만 겨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김용태 의원은 작년 5월 10일 그 전대미문의 후보교체 사태 때 누구도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비대위에서 그 후보교체에 반대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대를 메고 그 어려운 대선을 치렀습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후보에 대한 공격의 선봉장에 서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요. 대구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본인의 지역에서 선거 다 이겼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대구 북구청장 그리고 대구시의원까지 다 이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단위 선거를 졌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물러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의원들이 뭘 잘못했죠? 이들에게 만약에 정말로 징계가 가시화된다면 김재섭 의원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시장 또 우재준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입장을 밝히게 되고 나아가서 당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반장동혁계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다음 주에 그 의원총회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 의원총회를 어떻게 이끌지 또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9: 저는 일관되게 지금 논평을 해오기를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원내의 총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정점식 원내대표 의중은 다소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대로 계속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2월까지 가기야 하겠느냐 뭐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점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1대1로 독대를 해서 내가 파악해보니 의원들의 여론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축구 감독이 성적이 부진해서 경질을 할 때도 그 클럽팀이 공지문은 보통 이렇게 내죠. 아무개 감독이 그동안 우리 구단에 보여준 노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장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면을 세워주는데 예. 아마 예. 그런 형식의 퇴진을 의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해 보는데 문제는 현재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보시다시피 요지부동입니다. 예. 그러면은 최고위원들을 움직이거나 해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 네.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한 민심, 당심은 어떻게 향하고 있을까요? 그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장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또 유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민심의 향배 어떻게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민심과 당심에서 이제 코아, 이른바 코아, 아까 얘기 나왔던 코아 그 지지층들 생각이 많이 달라요, 보니까. 네. 보수 쪽도 그렇고 이 진보 쪽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장동혁 전 지지층들이라고 봐요. 모든 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강성 당원들이 버텨준다. 게다가 극우 유튜버가 또 떡하니 버텨주잖아요. 그런 걸 믿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진들도 점점 의견이 바뀌고 있고 지금 그런 여론조사 나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당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고마운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들, 이른바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탑2 플러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천장 뚫은 계란값, 물가 비상. 본부장님 라면과 빵을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달걀도 많이 드십니까?
5: 예, 많이 먹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예. 말이 사실은 그게 이제 계란이 에그가 아니고 원래는 예.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농산물.
3: 아, 농산물 전반을 얘기하는 거였네요.
5: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진짜 에그플레이션. 예,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예, 그런데 계란이라는 건 사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빵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3: 그럼요.
5: 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갖고
3: 달걀 껍질까지 쓰잖아요.
5: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3: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저는 장 보는 게 사실 약간 취미라서 네. 장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요. 볼 때마다 가격에 뭐 달걀 한 판에 앞자릿수가 바뀌어 있어요.
4: 계속 바뀌죠.
3: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4: 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달걀 한 판 특란 39 기준으로 전국 평균 7,468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예. 이게 현재 7,500원을 이제 소매 가격으로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7%, 평년보다 9% 높은 수준인데 통계는 이렇습니다만은 판매처 실제로 가시면은 만 원, 만 원 중반대도 있습니다.
3: 그렇게 쉽게 수도권 소매점에서는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4: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트 계란 매대를 보면은 1인 두 판 한정이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오르니까 여러 판을 이번 주에 사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와 생산비 부담 등으로 이렇게 계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유통업계가 수입 계란 공급을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미 미국산과 태국산 계란이 1,000만 개 정도 들어와 있고 다음 달까지 2,100만 개 정도를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3: 네,
4: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이제 동네 슈퍼와 제과점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 계란 들어오자마자 족족 완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국산에도 사실상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이 되면서 좀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은
3: 그러니까요. 네,
4: 달걀을 잘 못 낳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당분간 수입 계란에 좀 의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3: 자, 지금 유럽은 뭐 40도까지 올랐다 난리인데 이런 기후 위기 속에 고물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건 올라도 저희가 반도체를 벌크로 사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달걀 오르면 이게 체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5: 아무래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옛날에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MB 물가라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3: 맞아요. 네네네.
5: 좀 뽑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최근에 보면은 3% 약간 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장 보러 가면은 뭐 1년 전에 100만 원을 만약 장을 봤다 그러면은 103만 원을 요번에 쓰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3: 그렇죠.
5: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란 같은 경우 이제 뭐 우유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좀 피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름으로 주유소에 가면은 여기 전광판에 써 있잖아요.
3: 네.
5: 갑자기 뭐 1,700원 하던 게 뭐 2,000원 하고 이러면 근데 그런 물가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도가 사실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런 어떤 생활 물가에 대한 뭐 계속적인 대책을 내놓고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번에 계란 물가, 계란 가격도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아, 그러니까 정부는 심리부터 잡겠다. 자,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습니까?
4: 네, 그만큼 시급한 민생 과제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금 전에 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는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곧 예정인데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는 인하하지만 이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물가를 잡는 그런 방지책이죠.
3: 네.
4: 그리고 오늘 이거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란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 개를 추가로 수입하겠다. 공급을 늘려서 좀 가격을 잡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생선 가격, 고등어 가격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 특사단 파견을 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2,000톤을 직수입해서 저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산 수출 물량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직접 수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물가 자체가 이렇게 정부 정책만으로 다 잡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3: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없죠.
4: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유가, 환율, 그리고 날씨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변수들이 사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단기 충격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 뭐 유가, 환율, 뭐 날씨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좀 바뀌어야 좀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 자, 노르웨이산에서도 고등어 요즘 좀 잘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 오르면은 이런 공공요금 동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그런데 동결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더란 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5: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공공요금이라는 게 우리 공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손실 보존은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초과세수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살아야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죽으면 나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연금 동결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한국은행 이런 데도 이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물가 지표 어떤 상황입니까?
5: 지금 5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 건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1%거든요. 한국은행의 뭐 물가 안정 목표치가 2%니까 그거보다 1.1 정도 더 위에 있고 보면은 이제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3: 네네.
5: 이게 한 0.9% 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만약에 석유류 물가가 안 올랐다면은 한 2.2 정도. 예, 상당히 안정적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게 아직은 유가가 올라가면 공업 제품을 거쳐서 서비스 물가로 파급되는 그 경로인데 아직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요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시차는 짧게는 한 2,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까지 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마 피크는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에 한번 상승률 기준 피크를 찍고 유가가 지금 수준처럼 뭐 배럴당 $70대, $60대로 안정되면 여름이 좀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텐데 단 하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여름이 지나면서 물가가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황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겹치면 그런 고물가 압력은 하반기에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4: 네.
3: 최근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더 오르고 있어요. 1,547.9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너무 오르는 거 아니에요?
4: 네, 환율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어제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오늘 또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를 하면은 해외에서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식품 가격 오르게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료 수입하는 양계 업계의 비용 부담 커질 수 있고.
3: 아, 우리 사료 대부분 수입했으니까.
4: 맞습니다. 예. 결국 계란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먹거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애기 옷이라든지 외국산 옷이 예쁘다 하는데 달러가 이제 너무 비싸지고 원화 가치가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도 물가 전반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출 기업에는 사실 실적 개선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생활 물가 부담 계속 커지니까 굉장히 좀 환율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3: 확실히 요즘에는 산업 구조상을 봤을 때 환율이 올랐을 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1548원까지 올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5: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게 1500원대 환율은 좀 너무 나갔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1400원까지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해보겠는데 1500원대 환율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환율이 올랐을 때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예.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는데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좋죠. 뭐 가격 경쟁력을 떠나서 옛날에는 뭐 같은 달러를 벌어들이다 지금은 국내 회계 기준으로 이제 회계 정리하다 보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수 회복은 끝입니다.
3: 아.
5: 특히 1500원대 환율은. 네, 네, 네. 지금 보면 엔화가 상당히 약세인데 일본 내수는 안 좋거든요. 근데 네.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3: 네.
5: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 아.
5: 그래서 환율을 방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K양극화.
3: 예.
5: 수출은 좋지만 내수가 안 좋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 환율 방치하면 이거는 뭐 영영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악화되잖아요.
3: 예.
5: 그래서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가 방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효과는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5: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예.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1월에서 4월 보면 경상수 지역자가 1000억 달러거든요.
3: 네.
5: 무게가.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간으로 1000억 달러 살짝 넘었어요. 그럼 올해나 2000억에서 3000억 달러 된다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3: 네. 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5: 예.
3: 네.
5: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니 바깥에 네. 거기 현지 투자를 위해서 왔다 가면은 뭔가 또 빠져나가잖아요. 수수료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만약 기업들이 생각하면은 그 돈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그것도 일종의 투기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도 안 되고
3: 네.
5: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좀 극약 처방인데요. 미국과 통화 사업을 하거나 이번 금통위에서 네. 빅스텝을 하거나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3: 둘 다 솔직히 첫 번째는 안 들어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고유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고유가가 지금 일단은 한 70달러대까지 국제유가가 내려서긴 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올해 연말에는 물가 안정이 되긴 될 텐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U자형으로 연말이 되면 다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5: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반 호르무즈의 예. 안쪽에 이제 뭐 정유시설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풀리면서 이제 유조선들이 묶여 풀려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유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이 좀 오버 언더슈팅이라 그러죠. 너무 네.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정유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3: 예.
5: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풀린다면 유가는 다시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발발 이전에 보면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전망이 유효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나 내년 경제에도 보면 미국 경제만 빼놓고는 모든 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 네.
5: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뭐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낮추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3: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4: 네, 금통위에서는 이번에는 사실 동결을 했잖아요. 네. 이제 신원성 총재가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시장에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3: 7월 금통위 때
4: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통위를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빅스텝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건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이제 예. 말씀하신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베비스텝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금통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 빅스텝 가능성은 일단은 없죠?
5: 조금 소수 의견이긴 한데요.
3: 예.
5: 빅스텝 가능성은 없고
3: 네.
5: 그 말씀드린 거가 저는 이번에 동결할 거라 생각해요.
3: 7월에도요?
5: 예.
3: 아.
5: 우리가 이제 그 한은 총재가 하는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고
3: 예.
5: 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뭐라 그러죠?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죠?
3: 네. 네.
5: 거기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특히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자랑거리가 뭐죠?
3: 증시?
5: 예. 주가 만 포인트.
3: 네.
5: 거의 금리 올려버리면 찬물 끼얹습니다. 과연 그게 뭐 꼭 정부 쪽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겠죠. 한은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행정부의 어떤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론과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총재 포함해서 7명이 그거 감안하고 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경제 밀어 금리를 올겠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금통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 네.
5: 저는 동결할 거라고 확실합니다.
3: 저는 몇 가지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적용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코스피는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부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른 경제 이슈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도 아니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이거.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인데 이거를 추진한다고 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 네, 서울시의회가 지난 24일에 본회의 열어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보면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시행되냐? 그건 아직 아니라고 하고요. 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이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와 이제 서울시 연합회와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한 뒤에 내부 검토, 예산 편성 등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 시행해보겠다. 좀 이런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의 공약이니까 지하철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거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이제 혜택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복지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3: 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도 70세 이상 대신에 지하철도 70세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에 절감된 재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추산으로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572억 원의 운임 수입이 추가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버스 교통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3: 자, 노인 연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선거 때 되면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 모습이에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특정 연령대에 돈을 주냐 마냐도 쟁점이지만 사실 큰 쟁점은 노인을 몇 살 때부터로 노인으로 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드라마나 예능 소재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이제 대중교통 타면은 이 노약자 좌석 네네. 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60세 분들도 너무 이제 많아졌고 다들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혼나는 경우도 있대요.
6: 어린 놈이.
4: 나 62살인데 막 이러면서 너 몇 살이야? 어르신들끼리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70이고 나 80이다. 뭐 이런 게 또 에피소드로 활용되기도
3: 네.
4: 하는데요.
3: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예.
4: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6세였다고 합니다. 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에는 29.6%였는데 지난해는 40.7%로 약 1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60대랑 지금의 60대 너무 다르다라고 볼 예. 수가 있고 건강 상태, 경제 활동 수준이 향상된 만큼 65세를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보는 게 맞냐,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우리가 복지비도 그래.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3: 맞아요. 옛날에 그 정조 임금 몇 살에 돌아갔는지 혹시 아세요?
5: 잘 모릅니다.
3: 49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빨리 사망했다고, 요절했다고 예. 그래서 독살설이 돌고 그랬었는데 당시 기준 조선 왕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 65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젊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약간 무례한 질문을 줬는데요. 이광수 기자보다는 주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일찍 노인이 되신다고 이런 노인 연령 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데요.
5: 아, 이런 식으로 저를 기준으로는요.
3: 예, 제 뜻이 예.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5: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기준 근거가 뭐냐면 이제 노인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이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2000년 65세 이상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00년 29.6%에서 작년에 40%까지 올랐다니까요.
3: 네.
5: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 이제 부평에 제가 사는데, 그 88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오는 경인로 타고. 그게 새벽에도 다니거든요. 네. 제가 여의도에 새벽에 볼기에서 그 버스를 탔는데, 아마 3, 4시쯤 됐나? 그 버스가 유명합니다. 뭐 새벽에 람보르기니를 88버스가 추월했다는 걸 본,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다 여의도에서 내리더라고요. 왜? 건물에 단순 경비나 청소.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예, 예. 사실은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노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어쩔 예.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65에서 69세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그걸 제외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단순하게 70세라고 끄는 거를 그 연령층 65세에서 70세 넘어가시는 분들의 소득 구조나 예. 일을 하고 있는지 자산 구조나 예를 들어 뭐 70세 이상 노인이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그럼 줄 필요가 없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예,
5: 그러니까
3: 예,
5: 그런
3: 예.
5: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좀 졸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현실을 좀 파악하고 정말 그렇다면 70세 이상 오케이.
3: 예.
5: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단순하게 연령만 기준으로 할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부장님 제 눈에 30대로 보이십니다.
5: 아, 감사합니다.
3: 이 무례한 질문은 다 제작진의 탓인 것으로 하고요. 자, 이런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지하철 무료로 타셨던 분들은 이렇게 연령이 오르면 반발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예요.
4: 네, 맞습니다. 이 65세, 69세 사이의 고령층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인구가 이제 서울시에서 64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70세로 이게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이 되면은 네. 기존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형평성 논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인데요. 한 아이디어는 이제 무임승차 상향 연령을 단순 한순간에 5년을 늘리지 않고 매년 한 세씩
3: 차근차근
4: 네, 55, 네. 65, 66, 67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정년 연장이라든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5: 근데 서울시 안에서의 지금 네.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노인층 보면은 사실 지방이 더 심하거든요.
3: 그렇죠. 네네.
5: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확대되기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서울시가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하면 분명히 또 이제 문제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는 지켜보겠죠.
3: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령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젊은 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너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플러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K자형 양극화 경고. 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요. 지금 초과 세수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완전히 양극화예요, 이거 진짜.
5: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업 쪽에서도 업종은 있지만 대기업들은 있지만 대부분이 수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수출 제조업 지금 잘 나가는 보면 반도체 산업인데 네. 반도체 산업은 진짜 그 취업 유발 효과가 되게 작은 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고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3: 지들만 좋다.
5: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5월 고용 통계 보면은 제조업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3: 아,
5: 예. 건설업도 마이너스고요. 아시겠지만. 예. 제조업 건설업 마이너스 나는 걸 어디서 받아주느냐. 서비스업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받아주는 그 폭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3: 내수가 안 좋아하니까.
5: 서비스업도 이제 예. 포화한 거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조업에서 잘렸어요.
3: 예.
5: 그럼 자영업을 하잖아요.
3: 네.
5: 계속 자영업으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계속 가게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에서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0: 지능 때문에 초임 직원을 잘안 뽑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회계법인이나 로펌처럼 신입이 단순 자료 조사나 문서 작성부터 배우던 업무를 이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대신하면서 예전만큼 초급 인력을 많이 뽑지 않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줄어든 일자리 21만 1000개 가운데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법무회계,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이제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다만 이렇게 감소된 것을 모두 다 AI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도 함께 영향을 미쳤지만 AI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냐? 여기 물음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2: 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AI가 생산성이 나타난 게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게 이제 AI 때문에 해보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젠슨 황을 되게 싫어하네요. 네. 워낙 나대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뭔가 이제 투자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뭐좀 고용시장이 해고가 됐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 나만 나간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0: 전반적으로 지표에서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멀었다. 말도 안
1: 아직
0: 되는 소리다.
1: 멀었다.
0: 이가 대체하는 무슨 대체는 무슨 대체냐. 통계 정리 정도 외에는 저는 못한다라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상황. 이게 어떤 전반적인 온기가 퍼지지 않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괜찮은 겁니까?
2: 안 좋은 거죠.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경제 성장 구조고요. 왜 위험하냐면은 반도체가 꺾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좀 작은 제조업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업이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산업이 오히려 떴다면 지금 내수 상황은 지금보다 좋아졌을 거거든요.
0: 아, 고용을 많이 하고
2: 그렇죠. 이게
0: 이렇게.
2: 파급이 되니까. 근데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금 좋은 산업이 없어요. 멀쩡한 산업이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대만 경제를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게 TSMC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가 좋을 때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내수를 어떤 식으로든 좀 띄워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뭐
0: 어떻게든
2: 예 반도체가 언젠가는 망가질 거거든요. 망가진 때를 대비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제가 한 15년 전쯤에 타이완 출장 이렇게 몇번간 적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반도체 기업 그리고 IT 기업 이런 데 취직한 친구들 빼고는 초봉이 너무 낮아가지고 국가 경제가 안 들어가는 게딱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체감 경기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표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97.71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이후에 석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거고 7월 전망치 95.2보다 더 낮은 건데요. 이게 이 수치가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97.7이면은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지만 사실 전체 기업이 느끼는 그 체감은 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환율 고환율 환경 때문에 뭐 철강이나 석유화 그리고 건설도 좋지 않죠.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업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경기 부진 원가 부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AI의 그런 성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체감 경기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 지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을 줘서라도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반짝 효과로만 끝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2: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짝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산업 쪽에서 아직 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좀 헤매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예를 들어 울산이라든가 여천, 석유학단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0: 좀 어떻게 고부가 고기술 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런 쪽에 대한 좀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초과세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가 돈 많아서 지금 회피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아, 이런 데다 써라.
0: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일회성 비용, 일회성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어떤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저 식당 하는데요. 지금 경기 정말 어려워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주식만 좋아요 해주셨는데 이건 요즘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많이 합니까?
2: 아, 종종 하는데 예전만큼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1: 회사 여의도에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여의도가 사실 예전에 퇴근하면은 정말 전단지부터 바닥에 쫙쫙 깔려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식당도 이제 장사가 잘안 되시니까 8시, 7시에 닫는 경우도
1: 아,
2: 있습니다.
1: 이렇게 내수의 어떤 반도체 호황의 흐름이 퍼지지 않는 그런 상황. 5780번 쓰시는 분, 돈 주는 공약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비가 해마다 적절하는데 또 버스비만 공짜면 그 세금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잖아요. 항상 이런 복지 얘기 나올 때마다 젊은 층에게 부담이 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요.
0: 이제 사실 이런 말씀 드린 건데 여기 뭐 기자님 빼놓고 앵커님하고 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갈 사람들이고 사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뭐 부담이 됐든 뭐 지원이 됐든 저는 젊은 층, 지금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제작진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보답은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한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를 589명으로 발표한 지 수시간 만에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7: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6: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4: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5: 특히 진원이 얕아서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8: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Estos son el terremoto muy importante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ilómetros de la superficie hasta 20 kilómetros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8: 실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2010년 하이티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현건입니다.
4: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5: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0: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 생고파 나오라. 생고파 나오라.
10: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2: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10: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4: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5: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의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3: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4: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의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4: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 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4: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5: 공적 의사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16: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5: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14: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15: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4: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5: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 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18: 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19: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17: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14: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7: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5: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김 씨 측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개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0: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1: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20: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22: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3: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4: 어떤 개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20: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제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25: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6: 그렇죠.
25: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15: 당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5: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15: 장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7: 중앙당도 좀 정비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15: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28: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4: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선임안을 국민의힘에 보내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공문 발송이었다면서 조 의장은 이달 안에 원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긴급회견을 열어 소수당을 무시 압박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독재 선언이라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던 이재명 대통령 말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7: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1: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17: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23: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17: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1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오늘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인하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8: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를 아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저 위크엔드 수다의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요즘 월드컵 때문에 하루하루 그래도 좀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아, 그래도 지난 수요일은 좀 화가 나대요. 아, 우리 감독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감독님 참 신기한 게 월드컵이 시작되면요, 평소에 축구 안 보던 사람도 갑자기 감독이 되고 해설위원이 됩니다. 아, 왜 거기서 패스를 해? 아, 슛 하라고! 잘 막았다! 아, 감독 전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들 축구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게 참 또 묘해요. 매력 있어요. 기분이 좋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엄청 나다가도 아, 그래, 다음번 경기 한번 또 기대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주잖아요. 경기 시간을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보고 그렇게 살짝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게 다시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축구 자체만이 아닐 수도 있죠. 무언가를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쉬워하는 그 과정이 좋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평소에는 서로 뭐 대면대면 하다는 사이더라도 아, 오늘 경기 꼭 보자,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어제 경기 봤어요, 너무 아쉽죠,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렇게 서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응원하는 순간만큼은 다 한마음이 되죠.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월드컵은 아직도 그런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웃고 울고 다음 경기 또 기다려보고 하이라이트 막 찾아보고 이런 작은 설렘들이 어쨌든 일상의 활력을 주기는 하잖아요. 월드컵도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죠. 마음껏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시고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시고요,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스포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더욱 좋겠죠. 자, 오늘도 재밌게 저 로빈과 함께하는 수다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라도 한 잔 가져오세요. 우리 수다 떨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크엔드 수다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생기셨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감사합니다.

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요, 제가 크게 배운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나누려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막 축구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아닌데, 월드컵은 정말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꼭 비단 한국과의 경기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봐야죠. 근데 다른 나라 경기도 쏠쏠치 않게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플랫폼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어디서 그 중계하는지 찾는 거 그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늘 보던 그런 스포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헤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견한 거죠. 가격도 599.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죠. 그래서 결제를 정말 너무 급한 마음에 했어요. 왜냐면 경기가 이제 막 이것저것 찾고 있었으니까, 경기가 반 정도 지나고 있었고 이거라도 빨리 결제를 해서 제가 경기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항상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로그인은 했는데 경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경기는 벌써 너무 많이 시작이 됐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와, 요즘 세상에 정말 돈 결제하는 거는 1, 2초잖아요. 정말 클릭 한번 딸깍 이건데,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인증이 많이 필요하답니까?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수 있겠지만요,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인증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결제 정보 놓고 또다시 문자 인증하고 약관 동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정작 경기는 후반 한 10분 남기고 겨우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예요. 5달러 99센트는 큰 돈은 아니지만 문제는 구독이라는 거죠. 한 번 가입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아, 저 조금 쫄보거든요. 그래서 또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거 나 진짜 요번 한 번만 보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동적으로 결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아, 내가 뭐 잘못 누른 건가? 아니면 잘 누른 건가? 아, 취소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멘붕이 옵니다. 사실 요즘 야금야금 구독료들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처음에는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넷플릭스 보고 있죠? 유튜브 서비스 봐야죠? 클라우드 저장 공간 봐야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 봐야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얘네들이 하나로 확 뭉쳐버리면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월 결제가 되잖아요. 진짜 온라인 결제할 때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처럼 스포츠 경기나 뭐 콘서트 티켓처럼 급하게 결제할 때 이거 삐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급하고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경기는 곧 시작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약관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앱만 지우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서비스마다 해지 방법이 다르고
웹사이트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곳도 있고 어떤 메뉴 안에 숨어있는 히든 컨트랙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보다 오히려 해지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결제한 그곳과 통화는 안 돼요. 뭐 이메일하고 거기 컨택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로봇이 나오는 곳. 거기다가 막 상황 설명 막 하고 은행에 또 뭐 연락도 취해보고 정말 많이 썼어요. 599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급하게 가입하지 말자. 두 번째, 결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세 번째,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매일매일 은행 구좌를 확인해 보자. 아무튼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 예상치 못한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배우고요. 구독 서비스도 배우고 결제 내역 확인의 중요성도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은행 구좌 잘 보시고요. 혹시 본인도 잘 모르는 구독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히든 코스트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꼭 확인해 보시기에요.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주말을 깨워드립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아껴주시고 도움 주시는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위크엔드 수다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수다 떨어야죠. 제가 어제 카와시를 하러 갔는데요. 카와시를 오랜만에 가기도 했지만 영수증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카와시 잘 안 가요. 웬만하면 그냥 버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익스프레스 카와시 있죠. 깨싸내면서 물만 이렇게 쏘아대는 카와시. 그리고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카와시 있잖아요. 그것만 다니다가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카와시를 갔는데 어머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레귤러 카와시 했거든요. 30불인 거예요. 요새 다 그 정도 하나요? 제가 너무 오래 안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갔으니까 차는 닦고 왔는데 회사 와서 얘기하니까 다들 그 정도 가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오랜만에 차 닦으러 갔다가 세상에 엄마야 너무 놀랐어요.

당분간 카와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머,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카와시 사장님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조금은 더 자주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도 진짜 너무 비싸요. 카와시만 비싸진 게 아니잖아요. 마트 가도 손이 덜덜 떨리고 정말 딱 살 것만 사게 되고 진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100달러 들고 마켓 가면 카트가 그래도 꽤 찼거든요. 그리고 잔돈 쥐고 나왔단 말이에요. 100불 진짜 큰 돈이에요. 아직도 큰 돈이기는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 100불의 큰 돈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요즘 뭐 계란 사고 우유 사고 일반적으로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거의 매일 과일 요새 또 제철 과일 많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앞에서 조금 이렇게 쭈삣쭈삣 되면서 고기 좀 담으면 어느새 뭐 100불이 뭐예요. 150불 200불 훌딱 넘어가죠. 코스코 한번 가면 아시죠. 뭐 산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기본적인 거 사고 나서 보면 500불 기본이고요. 여러분 또 그런 거 아시죠? 이거 국룰이에요, 사실. 마켓 보고 코스코 다녀오고 그런 날은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뭐 많이 샀는데 저녁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쵸? 특히 또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마켓비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간식, 과일, 또 런치 싸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데 온 식구 건강하게 먹이려고 장 보다 보면 지갑이 건강을 잃는다는 그런 농담까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죠. 가스값? 와 세상에 갤런당 99센트 하다가 1불 넘어간다 그러고 2불대로 넘어갈 때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어때요? 6불대잖아요. 미국 전국 평균 가스값이 최근 갤런당 4달러 이상 수준까지 올라갔고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스값 너무 만만치 않으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가 올랐고 올해 4% 올랐다면 경제학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른 가격 위에 또 4%가 오른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스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당연히 마트의 물건값이 오르고 식당의 재료값이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죠. 외식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월급이 올랐냐? 이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말이죠. 참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 인상이 속도를 못 맞춥니다. 이번 주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였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 그래도 얼마라도 좀 싸져서 사니까 또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역시 소비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물가 시대가

되시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숫자가 바뀌어 있으면 막 바로 들어가서 주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벌써 가스는 풀로 차 있고 그러면 조금 아쉽죠. 아, 정말 너무 비싸요. 카워시 하러 간 얘기하면서 흘러흘러 물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모든 게 고물가 시대지만요. 또 그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수다였습니다.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다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할인, 또한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 빈대떡 무료 서비스,
1: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 등 온달의 대표 메뉴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약은 213-382-8844,
2: 21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감사 이벤트.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0: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0: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0: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천천히 나이를 들어가다가요, 어느 순간 확 늙어버린다는데요. 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순간이래요. 늙는다는 거는요,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 바뀔 때라는군요. 첫 번째,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원래 하던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우, 내일 할래. 아우,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공감되신다고요? 평소에 자주 하던 건데 귀찮아지는 거. 제가요, 요새 이거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일일 팩을 했어요. 이거 마스크 시트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뻐지려는 목적보다는 세수하고 이것저것 너무 바르는 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이. 근데 이 마스크팩 하나만 붙이면 그냥 뭐 영양분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얼굴도 좀 뺀질뺀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매일 일일 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조차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팩을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정말 귀찮을 수가 없어요. 아, 내일 하지 뭐. 아예 뭐 오늘 안 하면 어때. 매일 회사 가서 보는 얼굴들 내가 뭐 오늘 이거 팩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자꾸 꾀가 생기고요. 그런 변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쁘지 않은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막 빠릿빠릿한 거죠. 뭐 하나 시켜도 빠릿빠릿하고요. 얼마나 엉덩이가 잽싼지 몰라요.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이런 게 반복되는 순간이 우리가 늙어가는 순간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 듣기가 싫어지는 순간. 뭐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거나 일단 싫어요. 익숙한 게 좋고요. 새로운 거 배우기 귀찮아요. 짜증나고 익숙한 게 너무 편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요. 그게 나이가 쌓여가는 거래요. 우선 싫다고 거부부터 할 때 세상과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운함을 쌓아두는 순간.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계속 곱씹히는 거죠. 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아, 왜 나한테 표정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서운한 게 많아요. 그리고 괘씸한 게 많아지는 거죠. 연락은 줄고 마음은 다치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감정이 커지는 순간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다음은요. 대충 사는 시간들. 예전에는 혼자 지내도 뭐 호화롭진 않아도 그래도 예쁜 그릇에 식사하고 잠옷과 평상복 구분하고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 정리하고 주말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수는 좀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했던 일들이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렇게 의심이 들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점점 귀차니즘이 됩니다. 아, 뭐 어때? 좀 이따가 하지 뭐. 아, 이거 잠깐. 아, 혼잔데 뭐 어때? 아, 나중에. 이런 순간 끝. The end.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해요. 기대가 없다면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젊음이라는 게요. 대단하죠. 젊음이 대단하죠. 근데 이런 순간들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하고 듣기 싫은 설명이라도 한 번 더 듣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아둥바둥 악착같이 따라가고요. 서운하고 괘씸한 감정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요. 이게 본인의 건강에도 좋죠. 제 주위에 뭐만 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유, 이거 옛날 같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나이 들어 그래.
뭐 조금만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면요 바로 버릇처럼 그래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 정말 뭐 어쩌라고요 나이 들은 걸 자꾸 그렇게 나이 들어 그래 나이 들어 그래 그러면 자꾸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쵸 그쵸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늙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늙어갈 텐데 그때요 막 서둘러서 한 발 앞서서 그렇게 늙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저녁 7시 서른도 콘서트 다 오실 거죠? 우리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요. 뭐 흥이 나면 춤도 추고요. 재미난 얘기 나오면 막 웃기도 하고요. 그렇게 엔돌핀 막 팍팍 돌려야죠. 최고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한바탕 신나게 웃고 노래도 크게 따라 불러보고 말이죠.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오시면요. 저 로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 꼭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도 신나게 함께 수다 떨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더 수다 떨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본 것 중에서 정말 제일 웃겼던 내용입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 백내장.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러면 부정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이러면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인지장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러면 당뇨.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이러면 골다공증.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이러면 고도비만.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일 유머러스하고요. 제일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커 보이잖아요. 덩치가 커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보다 한 레벨 업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그 감정이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이 두근거림이었다면요. 지금의 사랑은 편안함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밤새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밥 먹었어? 안 피곤해?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이런 한마디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 사랑이 손을 잡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혈압약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는 거고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면요. 당뇨가 아니라 남편하고 도란도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죠. 한 시간 동안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요 건강하게 또 우리 다음 주 더욱 기분 좋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판타지 스프링스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따가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서른도 콘서트에서 다시 꼭 만나는 거예요.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위크엔드 수다.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네,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 우리 아이들 선천적으로 기운을 약하게 갖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체질을 알아보고 싶다 하면 굳이 사체질, 즉 태음이냐, 태양인이냐, 소음인이냐, 소양인이냐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이 있는 반면도 있지만 오장육부, 특히 심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지 폐기운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비위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심기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신장의 기운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지 이러한 오장의 기운이 약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비위가 약한 아이들 소화를 못 시키는 이런 아이들한테 한번 무를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는요 우리 침뜸의학에서 나복자 내복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역시 무는 정질이 따뜻하고 기가 위로 치솟는 걸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침뜸의약에서 무씨로 약으로 많이 씁니다. 즉 나복자라는 약재인데요. 주로 소화를 돕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약으로 쓰입니다. 무는 맛이 달짝지근해서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간식거리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설탕 덩어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간식에 비해서 비만이나 당뇨병을 유발하는 요즘의 간식에 비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무는 천연 비타민C까지 들어있는 아주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최고의 간식거리였습니다. 저 역시 우리 어렸을 때 이 이른 저녁에 무를 꺼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무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간식을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여긴 LA 코리아타운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 벌써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집에서 늦은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벌써 주말 출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라디오를 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토요일 오전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젊을 때는 늘 앞만 보고 살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가끔은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아, 그땐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시절에 나는 참 순수했는데 이런 생각들 말이죠. 특히 6월은 부쩍 그런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은 지나갔고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말이죠. 오늘은 한켠이 살짝 비어있는 계절, 오늘은 그 자리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해서 좋은 노래들로 채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오빠죠? 이문세가 불러드립니다. 광화문 연가.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견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노래 한 곡 들었는데요.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이문세님의 노래를 들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까지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아, 대학교 때 막 별거 아닌 일로 친구들과 밤새 술 마시고요. 막 쓸데없는 얘기로 막 진짜 여러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든 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돈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 집도 없었지만 참 많이 웃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왜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운 걸까요? 아마 우리는 그때 시간이 아니라 그때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명곡들을 많이 불러주신 가수죠. 김광석님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그날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금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1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김광석의 그날들이었습니다. LA나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미국에 와서는 참 소중해지더라고요. 동네 골목의 소음, 어렸을 때 그 소독차 냄새, 버스 정류장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막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그 마을 사람들, 또 김밥 한 줄에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6월, 한국 장마철에 있는 그 습기 가득한 냄새까지 말이죠. 한국에서 있을 땐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같은 이민자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고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노래들은요, 그 두 개의 고향을 같이 연결해드리고 싶어서 선곡들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전의 과거를 소환해 볼 노래는 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김광석님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서른 즈음에.

0: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오래간만에 우리 TKR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비비안님도 들어와 계시고 아, 응원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멘트 끝나고 우리 TKR님께서 신청하신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얀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7시에 그 서른도 콘서트 진행을 하는데 좀 밝은 옷을 입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좀 흰색 옷을 입었고요. 뭐 위에 자켓 하나 입을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맬까 아니면 좀 캐주얼하게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르신들이 오시는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정장을 그대로 제대로 입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정장 반 좀 캐주얼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입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흰색 티셔츠에 자켓을 좀 입을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1부만 진행을 합니다. 2부는 우리 오수연님의 건강 칼럼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또 바로 리허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11시에 끝나자마자 판타지 카지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6월 되면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못다 이룬 첫사랑 그리고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부모님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늘 거기에 굳건히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진을 보니 우리보다 많이 나이를 드셔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문득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마 부모님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큰 선물보다는 이렇게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면 꼭 한번 부모님께 전화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자 말고 전화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TKR님께서 신청하신 서른도님의 노래 제목은 뭘까요? 같이 가보시죠.
1: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0: 제가 잠시 다시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서른도가 부릅니다. 나만의 여인.

가끔은 정말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볼수 없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좀 조금 생각이 나신다면 꼭 오늘 전화 한 통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지금 나한테 있네. 우리 엄마 웃는 모습이 나한테 보이네. 라고 말이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심지어는 생각도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드는 순간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순간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어렸을 때좀속 많이 썩었을 때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효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명곡을 소환해 볼까 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선곡을 하는데요. 계속 김광석님이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 벌써 김광석님의 노래를 세 곡째 들려드리게 되네요.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TKR님, 비비안님, 또 코나님까지. 와, 아주 댓글 풍년입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이 한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을 좀 멍청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아, 멍청하게보다는 멍하니라고 바꾸겠습니다. 멍하니 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되고 또 원활하게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요. 신청곡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을 들려드리기 전에 그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아, 우리 TKR님 선곡이 탁월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검색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온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미국에 와서 결혼한 게 잘한 것이다 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나는 미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 라고 하는 게 잘한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데 저는요, 미국에 오셔서 포기하지 않은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민 생활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처음에 영어도 잘 안 되죠. 돈은 턱없이 부족하죠. 타국이라 더 외롭고 진짜 좀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미국 생활에 적응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교민분들, 우리 진짜 이민자분들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추억의 가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제가 늘 노래 끝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아, 이 노래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노래는 알고 가사를 다 알아요. 근데 제목과 가수 이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노래 끝나고 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비아님께서 선곡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진짜 선곡이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곡이 정말 어렵거든요. 선곡이 잘 되면 그때 어떠한 멘트를 할지가 결정이 나는데 이 노래 선곡이 잘안 되면 어떤 멘트를 해도 이게 노래하고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노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DJ를 안할 때는요. 부르기 좋은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듣기 좋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DJ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은 같이 들으면 행복한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의 기준도 바뀐다 그래요. 20대는 성공이 행복이었고, 30대는 돈이 행복이었고, 40대는 가족이 행복이었고, 50대에는 아무 탈 없는 하루가 행복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프지 않고 가족이 건강하고 좋은 음악 한곡 들을 수 있는 하루라면 사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늘 즐겁고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또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주말이 제일 가장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말 명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양희은이 들려드립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TK알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참 고마운 것이라고요. 만약 그리운 사람이 있었다는 건 한때 정말 사랑했다는 뜻이고요.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그리움을 슬픔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그 시간을 살았던 것, 그런 추억을 가졌던 것.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추억을 가진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의 진짜 추억의 노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스럽게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봤더니 진짜 명곡이더라고요. 한명은 이봄용이 부릅니다. 꿈의 대화.

저희 토요일이 좋아 가족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4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한명훈 이범용 1980년 대학가요제 수상곡입니다. 제목은 꿈의 대화였습니다. 아 너무들 즐거워해 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벌써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요 옛 친구도 만나고 첫사랑도 만나고 젊은 시절에 나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추억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만 결국은 오늘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 가족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고 싶은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연락을 기다릴지 모르니까요. 문자나 전화로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꼭 한번 오늘 오후에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았다고요. LA의 눈부신 6월 하늘 아래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이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 5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주 10시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이었습니다.사실 제가 원래 2부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콘서트 관계로 저는 1부만 마치고 저는 빨리 판타지 카지노로 가겠습니다. 2부는 우리 다른 멋진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마지막 곡 도시의 그림자가 부릅니다. 제목은 이 어둠의 슬픔.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주말 행복하십시오.

0: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그 호탕한 특유의 웃음으로 주변 사람까지 웃게 만드는 배우 전원주 씨 다들 아시죠? 87세인 전원주 씨 안타깝지만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본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이 보약이라는데 웃음마저도 치매 앞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먹는 달걀, 달걀만 잘 챙겨 먹어도 치매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로마린다대 연구진이 약 4만 명의 성인을 15년에 걸쳐서 관찰했습니다. 꽤 꾸준히 추적 관찰했는데 달걀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먹는 사람일지라도 치매 위험이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취 빈도를 주 2회, 4회 정도로 늘리면 위험 감소 폭은 더 높아졌고요. 주 5회 이상 먹는 경우, 보통 우리겠죠? 하루에 하나 이상 정도는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7%까지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네, 비슷한 결과는 핀란드의 한 대학 연구진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40대부터 60대 사이 남성 2,500여 명을 평균 22년 동안 역시 장기 추적 조사했습니다. 달걀과 인지 질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고요. 달걀을 꾸준히 먹으면 39%나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바로 달걀에는 콜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많은데 이게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아세틸콜린 생성에 기여하고 있고요. 비타민 B12 역시 인지 능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달걀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비교적 호불호도 적고 구하기도 쉽고 네,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달걀 많이 먹으면 좋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만병통치는 없습니다. 달걀이 치매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절대 아니겠죠. 자, 이 시간 통해서는요. 콜린과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우리 뇌 기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품을 또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면서 체중 부담이 적어서 무릎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이 자전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이 자전거만큼은 권장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관절에 실리는 체중이 아무리 적어도 이 무릎이 잘못된 궤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호소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는 단순한 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곧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경우 무릎을 양옆으로 쩍 벌린 채 그렇게 페달을 밟는 이른바 팔자 페달링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을 금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 페달은 360도 수직 원 운동을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네, 무릎이 선로를 벗어나서 즉 바깥으로 벌어진 채 페달을 계속 밟는다면 무릎 주변 관절과 인대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뻐근해지는 겁니다.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전근이 중요합니다. 바로 무릎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궤적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근육, 허벅지 안쪽에 붙어있는 내전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내전근을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두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아니면 작은 공도 괜찮습니다. 끼운 다음에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5에서 10초 동안 조입니다. 이렇게 10번씩 2, 3세트 반복해줍니다. 자, 이번엔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뒤에 무릎 사이에 역시 가벼운 수건을 돌돌 말아 끼웁니다. 이 무릎 사이 수건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네, 허벅지 안쪽을 어느 정도 긴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10회 정도씩 2, 3세트 반복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긴장되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내전근을 키워주면 무릎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이렇게라도 채소를 좀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아침에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래서 편해졌는지 몰라도 한 점심 때까지는 부글부글 장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콜드 샐러드를 드시는 게 별로 적합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배추, 청경채 이런 걸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 먹는 것이 두루두루 좋다고 합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건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소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친 질감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생으로 먹으면 위벽이 좀 긁히는 느낌, 또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나 황화물 등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평소에 좀 있으신 분들은 생채소 섭취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마 이 샐러드 기분 좋게 먹었는데 속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장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태도 종종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티켓 좀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조리 방법을 살짝만 바꾸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되는데요. 바로 십자화과 채소 끓는 물에 10초 정도만 잠깐만 데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이트로겐이 상당량 감소하고요. 섬유질도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오일을 소량 추가하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꼭 익혀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채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침마다 콜드 샐러드 한 접시 먹어줘야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것 같다는 분들,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섭취하셔도 되고요. 그러다 살짝 지겹다 싶으면 뭐 양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이런 거 살짝 데쳐서요. 여러분 좋아하는 오일과 함께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웜 샐러드,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숙면을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 약까지는 좀 그래.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은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 과일을 드셔보세요. 바로 체리입니다. 네, 체리가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보조 식품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멜라토닌 외에도 트립토판, 세로토닌 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 생성을 종합적으로 돕는답니다. 최근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도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이 제철인 체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염증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체리는 특히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많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참 한정적인데 체리는 예외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관리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데요. 혈당지수 GI라고 하죠.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당 식품은 70 이상이니까 20이면 상당히 저당이라고 볼 수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들의 당 지표도 한 40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적정 섭취량은 10알, 15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많이 사게 되잖아요. 남은 체리는 씻어서 물기를 닦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보세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 체리? 통조림 체리? 이것도 다 같은 체리? 아니죠? 자, 오늘은 천연 수면 보조 식품, 그리고 통풍, 당뇨 환자도 조금은 부담 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제철입니다. 많이 드세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최고 호텔 삼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0: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0: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네,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 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 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 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 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씻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만나보세요. 예약은 213-382-8844
1: 21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감사 이벤트.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작은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어수

0: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더 안전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 얘기는요, 내일 이어집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입자헛이 매각된다는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결국 매출 부진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더 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고비, 마온자루 같은 다이어트 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열풍이 불 수 있었을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됩니다. 자,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약을 만들었고 임상실험을 돌입했는데 이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게서 식욕감퇴, 체중감소라는 부작용이 공통으로 관찰됐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었죠. 바로 이 호르몬들의 숨겨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LP-1,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IP,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 호르몬들은요, 인슐린 분비뿐이 아니라 뇌의 식욕조절 중추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보여준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위장 활동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또 인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호르몬 다이어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급격한 방향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GLP-1 기능을 모방한 위고비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GLP-1과 GIP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 바로 마운자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뇨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제로 임상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네, 역시 놀라웠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20%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물론 메스꺼미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식사를 줄이게 되면 경험하는 증상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경구용이 아니었습니다. 번거롭지만 피하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됐습니다.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USA.com.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 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근력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생존하고 맞닿아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늘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이 뻐근한데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일주일에 몇 번이 꼭 필요한 근력 운동일까? 단백질 음식은 어떤 걸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하버드대 연구팀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운동 시간을 2년마다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근력 운동 무작정 많이 한다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의 근력 운동 시간은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30분 정도, 이게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또 한국인,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강도, 빈도, 세트와 반복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잘 구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요소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력, 휴식, 그리고 영양입니다. 네,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 킬로그램당 1g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단백질 양을 3끼 정도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공장에서 만든 보충제보다는 자연 음식이 안전하고 좋을 겁니다. 바디빌딩 대회 나갈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근육이 망가질 정도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파워볼, 메가미니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어제 자전거 올바로 타기 위한 정보 드렸었는데 마침 오늘이 세계 자전거의 날입니다. 네, 무릎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타기 위해서는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른 간단한 운동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은 공이나 수건이 꼭 필요한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지만 우리 몸엔 꼭 필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이 팔굽혀펴기 능력으로 남성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진이 수행한 관련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팔굽혀펴기 수행 능력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는 아주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1회 이상 수행이 가능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10회 이하 그룹 대비 위험도가 약 64%나 낮았고요. 21회 이상 수행 가능한 경우에는 약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팔굽혀펴기 뭐 40회, 50회 거뜬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이 최대 96%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팔굽혀펴기 횟수가 단순한 근력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심폐 기능과 또 신체 컨디션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복 수행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비교적 낮았고요. 혈압 수치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심장 건강 측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연구는요, 다만 제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중년 남성이었는데 소방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점. 아, 그리고 여성에게도 그럼 이 같은 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아직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중년 남성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상태를 아주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팔굽혀펴기. 어떤 특정 근육 키우기가 아니고요, 전신 운동이 되는 팔굽혀펴기는 특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시간 많이 안 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안 하면 손해겠죠?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키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9919, 65788-9919.
2: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3: 3100 윌셔 이태리.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토요일 오후를 함께하는 훈이훈이 한훈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분도 있으실 거고요. 오랜만에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토요일 오후는 어찌 보면 참 특별한 시간 같습니다. 아직 주말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벌써 한 템포 느려지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운전하시면서 또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는 어떤 분들은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혹은 그냥 소파에 기대서 최고죠. 쉬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요일이 조금은 더 즐겁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좋은 음악과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훈훈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훈훈한 카페의 대표적인 시간이죠. 하루에 듣는 문학.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볼 작품은요, 제목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줄거리를 끝까지 또렷하게 아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소설. 뭘까요? 바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파티는 화려했지만 사랑은 끝내 과거에 머물렀다. 자, 이 작가인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5년에 쓴 소설입니다. 와, 이 소설은요, 모비딕과 함께 더불어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미국 소설이라고 해서 Great American Novel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금주법이 시행되고 이 재즈가 유행하던 이른바 광란의 20년, 192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는 어두웠던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부흥과 그의 뒷면을 동시에 담은 시대를 다룬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자, 당시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쓰인 소설들 중에서도 미국의 현재 고등학생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몇 안 되는 소설이죠. 미국 랜덤하우스 출판사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문 소설에서 율리시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미국의 엄청난 풍요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소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과 인물이 너무나 유명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는 부자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목부터 굉장히 묘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인물 같고요. 누가 봐도 뭔가 빛과 번쩍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요, 위대하다는 말이 그냥 찬사로, 칭찬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긴 하지만 그 안쪽에 아주 깊은 외로움과 집착이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의 개츠비입니다. 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함께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닉 캐러웨이라는 젊은 남자의 시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이 닉 캐러웨이입니다. 닉은요, 미국 중서부 출신이고요, 채권 일을 배우기 위해서 1922년 뉴욕 근처 롱아일랜드로 옵니다.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칵테일 마시는데, 그죠? 롱아일랜드. 자, 그가 살게 된 곳은 웨스트 에그. 신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오래된 가문과 정통을 가진 전통 부자들이 아니라 최근에, 근래에 돈을 벌어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죠. 반대편 이스트 에그에는요, 닉의 사촌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톤 뷰캐넌이 삽니다. 둘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상류층 부부 같아요. 집도 크고요, 돈도 많고요, 세련된 생활, 사교계 분위기,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사교. 그런데 닉이 그 집에 가보면 뭔가 묘합니다. 데이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텅 비어있고요, 톰은 돈도 많고 자신감이 뿜뿜 넘치지만 너무 대놓고 거칠기도 하고 오만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이스트 에그가 있었고 웨스트 에그가 있잖아요. 이 동네가, 이스트 에그는요, 재산을 세습한 부유한 상류계층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쭉 부자 동네인 그런 게 이스트 에그고요, 우리 닉, 주인공 닉이 살게 되는 웨스트 에그는요, 서쪽 계란인가요? 서쪽 달걀은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된 신흥 부자들의 구역입니다. 자, 요거를 잘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공간이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동네예요. 자, 특히 우리 그 이스트 에그에 살고 있는 톰은 처음부터 좀 불쾌한 인물입니다. 부자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들보다 자기가 위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 자기 안에 데이지가 있지만
바깥에 또 다른 애인이 있다는 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거의 당당해요. 이 닉은 그 집에서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리는 상류층의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돌아올 때면 늘 자기 집 근처 바다 건너편에 커다란 저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개츠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개츠비도 이 닉처럼 웨스트 에그, 즉 갑자기 떼돈을 버는 신흥 부자들의 구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개츠비는 처음에는 거의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가는 전설이요, 전설. 닉은 그를 직접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아는 거는 그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어마어마한 파티가 벌어집니다. 술이 넘치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해도 정작 집주인인 개츠비를 제대로 본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멋대로 소문이 퍼다하게 나들입니다. 개츠비가, 야 들었어? 저 개츠비가 독일 황제 친척이래. 야 개츠비가 사람 죽인 거래. 사람을 죽였대. 야 개츠비가 알고 보니까 전쟁 영웅이래. 다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죠. 그러니까 개츠비는 실제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소문으로만 무성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 이미 분위기가 딱 느낌이 오죠.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만 점점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닉도 어느 날 그 파티에 초대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한테 용 같고 그 뭡니까? 그 전설 속에 들어오는 그런 전설의 개츠비, 그분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만남이 의외예요. 개츠비가 생각과 달리 무섭거나 또는 거만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놀랄 만큼 예의가 바르고 부드럽습니다. 개츠비가 미국 1920년대의 훈인가요? 예의 바르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공손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개츠비의 미소가 나오죠. 미소가 나옵니다. 사람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그 따스한 미소. 이 순간부터 닉은 개츠비에게 조금씩 끌립니다. 이 사람 소문처럼 그렇게 이상한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소문처럼 허풍쟁이는 아닌 것 같아. 어설픈 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개츠비의 진짜 목적은 이런 무분별한 파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속설의 핵심이 시작이 되죠. 개츠비가 그 화려한 저택을 굳이 그 데이지 여성 집 건너편에 마련한 이유, 그리고 매번 그렇게 엄청난 파티를 여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데이지. 그 여성 데이지. 그는 오래전부터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또는 혹시라도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파티에 올 수도 있을까봐 그렇게 모든 걸 꾸며놓고 기다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츠비와 데이지는요 원래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예전에 개츠비가 젊고 가난했을 때,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 그는 아름답고 부유한 집안의 데이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데이지도 그때는 개츠비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은, 차가운 현실은 둘을 갈라놓습니다. 개츠비는 가난했죠. 그럼 부유한 집안의 데이지는 어땠을까요? 결국 데이지는 자기와 같은 계급의 남자, 자기와 비슷한 그런 상류층, 요새 말하는 금수저, 그런 집안의 남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톰 뷰캐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개츠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아 그래 끝났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네, 난 안 됐네, 이번 생에는 끝났네 라고 지나가겠지만, 개츠비는요 그 사랑이 아직도 끝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인정하고 놔두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이쯤에서 개츠비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의 진짜 이름은 제이 개츠비가 아니라 제임스 개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요. 본인의 이력도 다시 쓰고요. 부자가 되고 세련된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어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츠비는 단순히 돈 많은 남자가 아니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 라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 데이지에게 어울리고 싶은 어울릴만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꿈은 사업적인 성공,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여자, 여성, 데이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닉은요 나중에 개츠비 부탁을 받고 데이지와의 재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요 장면이 좀 재밌어요. 개츠비는 거대한 저택을 가진 남자고 매번 엄청난 파티를 열고 수많은 사람 앞에선 태연하고 아주 멋진 점잖은 남성인데 정작 데이지를 다시 만나는 날에는 너무너무 긴장해서 허둥댑니다. 꽃을 잔뜩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비오는 날 시계 하나를 떨어뜨릴 만큼 막 떨고 있고요. 긴장하고 있고요. 이 장면을 보면 개츠비가 허세 가득한 사기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첫사랑 앞에서 자기가 서툴어지고 작아지는 그런 어설픈 한 남자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츠비 얘기가 점점 흥미롭게 이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추천곡 하나 틀어드릴게요. 정말 이 위대한 개츠비 영화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 영화를 보실 때 영화만큼이나 화려한 그 자체로 어울리는 라나 델 레이가 부른 그 영화의 OST입니다. Young and Beautiful. 노래를 잠깐 들으시면서 이 위대한 개츠비를 살짝 생각해보면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0: 영화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었죠. 라나 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노래가 뭔가 들으시면 이런 개츠비의 그런 첫사랑, 잊지 못하는 첫사랑,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밤 열었던 그런 황혼의 파티, 막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저는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우리 위대한 개츠비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위대한 개츠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츠비가 우리 닉에게 부탁을 해서 데이즈를 만나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가볼게요. 드디어 개츠비와 데이즈가 다시 만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하고 둘 다 막 긴장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개츠비는 마치 시간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데이즈 역시 완벽하게 냉정하진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개츠비는 데이즈가 톰과 결혼한 뒤 살아온 지난 시간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때 우리 사랑이 진짜였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믿어요. 약간 저 드라마에 나오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겠어. 그게 우선 진짜였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내 자니까. 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는 진심으로 과거를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위대한 개츠비의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지점이에요. 개츠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데이즈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완벽하게 되돌리고 싶은 거거든요. 데이즈가 나는 한 번도 톰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길 바라고 그 사이에 흘러간 세월, 결혼, 딸, 현실 이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뭐 지워지나요? 그렇게 안 되죠. 데이지도 개츠비에게 흔들리기는 해요.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 어렸을 때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작품 중간에 유명한 상징 하나가 있죠. 바로 개츠비가 밤마다 바라보던 데이지 집 부두 끝의 초록 불빛입니다. 닉은 처음에 그걸 바다 건너 손을 뻗고 서 있는 개츠비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이 장면이 강렬한 이유는요, 개츠비가 사실 그 불빛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불빛 너머의 세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계급, 과거, 성공, 자기의 꿈, 이 모든 전체가 다 그 초록 불빛 쪽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점점 비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톰은 그 남편이죠, 데이즈 남편 톰은 데이즈와 개츠비 사이를 눈치를 채고요 뉴욕의 한 호텔에서 다같이 맞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설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 중 하나겠죠. 톰은 개츠비를 깔봅니다. 깔보죠. 왜? 톰은 쭉 잘 살아온 그런 뭐라죠? 대대손손 잘 살아온 그런 부유한 집안에 금수, 타고난 금수저고 워낙에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톰이. 그러니까 그런 개츠비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개츠비를 깔봅니다. 개츠비는요 드디어 처음으로 데이지, 자기가 사랑하는 데이지 여성을 두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을 사랑한 적 없다고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죠? 아까 말했듯이 데이지는 거기서 완전하게 개츠비

톰의 애인이었던 머틀이 치어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톰이라는 이 남자는 본인이 워낙 자기 잘난 맛을 사는 나쁜 아이 남자인데 본인이 그냥 바람피는 그런 애인이 있다는 것도 서슴치 않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분이 애인 머틀이 데이지가 몰던 차에 치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개츠비는 그 사실을 감싸려고 합니다. 차를 몬 사람이 분명히 데이지였지만 개츠비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개츠비의 사랑은 거의 뭐 순애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리상자가 부른 순애보.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위험할 정도로 이 개츠비라는 그 인물이 현실 감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 과거의 여인,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겠다. 비현실적이죠. 그는 여전히 데이지를 지키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 머틀의, 그러니까 바람피웠던 그 상대 여성이죠, 머틀의 남편 조지 윌슨은요 자기의 와이프를 죽인 범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개츠비를 찾아갑니다. 톰이 은근히 방향을 싹 틀어준 탓도 있죠. 그러니까 톰이 자기 와이프인 데이지가 사실은 이 조지 윌슨의 와이프를 죽였는데 방향을 싹 틀었죠. 그럼 어떡합니까? 조지는 개츠비를 했던 마이어 울프심조차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를 함께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개츠비가 평생 기다리고 원하고 기다렸, 결국 기다리며 죽으면서까지 기다렸던 데이지는요 남편 톰과 유럽으로 가서 장례식에 오질 않습니다. 한편 개츠비의 아버지였던 헨리 게츠 이분만 개츠비의 장례식에 왔고요. 근데 그는 또 여전히 과거를 추억하고 있죠. 개츠비의 그 넓은 인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우리의 주인공 닉, 그리고 아버지 헨리 게츠, 그 다음에 부엉이 눈이라고 하죠, 아웃 아이드맨, 그리고 몇몇 때는 개츠비의 집사들, 그게 전부입니다. 닉은 여기서 완전히 환멸을 느낍니다. 파티할 때는 그렇게 들락날락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 개츠비의 그 부 앞에서 항상 앞에서 인사하고 어울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개츠비 장례식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데이지와 톰도 없죠. 닉은 그제서야 이 부유하다고 믿는 이 상류층이라는 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의 본질을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고 그렇게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책임은 전혀 없고 사람을 쓰고 버려버리는 그런 세계. 개츠비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끝내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늑은 실망과 환멸에 빠져서 미네소타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작품이 오래 남는 거는요 개츠비가 단순한 비극적인 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끝까지 한 가지 꿈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너무 오래된 과거를 향해 있다는 거죠. 꿈이라는 게 사실 미래를 보고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꿈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연인과 함께하는, 그게 너무 문제인 거죠. 데이지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환상 자체를 믿고 그 환상을 향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부시지만 좀 안쓰럽죠. 자, 정리하면 이 위대한 개츠비는요 화려한 파티와 부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했던 한 남자의 아름답고도 허망한 집착의 이야기입니다. 명대사 몇 가지를 좀 보고 갈까요? 어떤 명대사들이 있냐면요, 뭐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좋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게 있네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소설의 시작을 여는 문장이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이런 게 있네요. 사람들은 개츠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아보려 애썼지만 그는 부패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의 정말 미소, 우리 개츠비의 미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4번 정도 마실 수 있는, 너댓 번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안도감을 주는 미소를 지었다. 개츠비의 그 신비롭고 매력적인 미소를 묘사한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개츠비는 초록빛을 믿었다. 그것은 매년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이상적인 미래였다. 여기 말한 초록빛 아까도 나왔지만 개츠비가 꿈꾸던 그런 데이지와의 사랑 그리고 성취할 수 없는 이상을 나타내죠. 요또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쫓는 자, 쫓기는 자, 바쁜 자, 그리고 지친 자만 있을 뿐이다.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약간 사랑과 욕망이 얽히고 설키는 모습을 강렬하게 묘사했죠. 이 세상에는 쫓는 자, 쫓기는 자, 바쁜 자, 그리고 지친 자만 있을 뿐이다. 이런 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소설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가 있죠. 제가 중간에도 영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2013년 작입니다. 그 제이 게츠비가 게츠비 역할이 너무나 유명한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열연을 했죠. 그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 짤이라고 그러죠. 이미지 중에 왜 디카프리오가 칵테일 잔을 들고 뒤에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서 웃으면서 탁 그 턱시도 있고 쫙 웃으면서 잔을 건배하는 그런 이미지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짤이고 뭐 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영화에 나온 장면이죠. 그 3D로 나왔던 장면인데 그 개츠비의 역할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기가 막혔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닉 캐러웨이는 토비 맥과이어가 열연을 했고요. 여성이었던 데이지 뷰캐너는 캐리 멀리건, 그 다음에 남자죠, 남편 톰 뷰캐너는 조엘 에즈튼, 그 다음에 그 머틀 바람이라는 맞나? 그 연인 관계였던 머틀 윌슨은 아일라 피셔, 남편은 조지 윌슨이었던 제이슨 클라크, 그 다음에 장례식에 왔던 마이어 오프샘, 아니죠, 장례식 안 왔죠, 안 온 그 동업자인 그 아미타브 바찬이 있고요. 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그 베스 로먼 감독의 2013년작 영화, 똑같은 원작과 제목이 같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라는 영화가 혹시 안 보셨으면 한 번쯤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주말에 굉장히 영화가 시각적으로 듣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실만 하고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으면 뭐 연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너무너무 정말 연기들 다 잘하셨고요. 이게 또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롭이라고 하는 그 의상 이런 게 무대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멋있고 보시면 와, 이게 책으로 봐도 참 재밌긴 한데 영화로 보셔도 감동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편을 사실은 만약에 책 그리고 소설과 영화 둘 다 안 보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을 보고 싶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보통 같으면 저는 소설을 추천을 해드려요. 거의 한 90% 정도는 저는 소설을 원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더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 요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2013년작, 이것도 벌써 13년 됐네요. 2013년작 영화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요 영화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소설로 보시나 영화로 보시나 뭐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한 번쯤은 정말 뭐랄까 같이 느껴보시면 참 좋은 그런 문학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비딕과 더불어서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고 지금 미국의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꼭 읽게 만드는 그런 추천작이기도 하죠. 자, 제가 이쯤에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소설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곡을 어울릴까 싶었는데 저는 뭐랄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노래를 음악 아니 죄송합니다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시아가 부르는 샹들리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해볼게요.

0: 네, 시아의 샹들리에라는 노래를 제가 틀어드렸고요. 저는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왠지 이 위대한 개츠비하고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재밌는 게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시는 형님께서 이 가수 시아라고 외국분 이게 한국 시아 아닙니다. 시아 한국 가수 시아 아니고요. 시아 S.I.A. 시아라는 미국 가수분이신데 이분을 본인이 안다고 개인적으로 친하대요. 그 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유명한 시아 가수를 아신다고요? 그랬더니 오 자기 연락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하면 다음에 한번 같이 뭐 통화를 하던가 아니면 소개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을 제가 알고 지낸 지가 지금 한 5년 더 맞나?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형님 오랜만에 주말 때 문자 한번 드려가지고 시아 가수분 잘 지내고 계신지 아직도 연락되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1부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요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배우분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전에 이분 그 영화 중에 로미오의 줄리엣이라고 굉장히 옛날 거 96년인가 7년인가 아마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되게 어린 시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죠.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 그거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이런 꽃미남 세대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되게 잘생기고 멋있었죠. 근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모르시고 어떤 영화제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시거나 외국분하고 미국분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할 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재밌는 얘기를 좀 에피소드 드릴게요. 디카프리오 이분이 25세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사람들이 놀리는 건데 이분이 만으로 25살 25세 이하의 여성과만 교제한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막 어떤 영화제나 어떤 사람들이 뭐 할 때 이거를 빚고 와서 놀리는 풍자가 되게 많아요. 디카프리오를 하거나 또는 디카프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대응해서 이게 살짝 돌려서 막 유머러스하게 농담치는 그런 미국 개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신기하게도 그가 만나는 연인들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들은 신기하게도 만 25세 생일이 지나면 모두 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디카프리오는 여성이 25살 넘어가면 만으로 25살 넘어가면 싫어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분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자의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다. 뭐 25일 지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공교롭게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약간 재미로 하는 얘기고 이분이 연기를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가 나름 최근 영화인데 한 몇 년 된 3년 됐나요? 레버넌트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고 분노의 추격자 장고에서도 굉장히 그 모카바 주인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 얘기해 보면 이분이 메소드 연기하는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연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에 그런 분도 많지만 이분도 그 장고 분노의 추격자 연기를 하다가 식탁을 내려치는 팍 그 해골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손에 피가 막 정말로 깨져갖고 나는데도 그냥 계속 연기를 해갖고 옆에 배우들이 우리 놀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레버넌트에서는 이분이 원래는 채식주의자래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진짜 들쏘 가죽을 입고 생간을 막 씹어먹는 막 극한의 메소드 연기를 보임으로써 이분이 드디어 오스카 나무 주연상을 거머쥐었죠. 네, 야 이분이 디카프리오 하면 또 유명한 게 어마어마한 연기력과 어마어마한 그 정말 작품들을 불구하고 유독 그 상에 대한 인연이 없어요. 그죠? 맨날 뭐 에비에이터 영화 에비에이터 너무 재밌었죠. 그 다음에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등등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번번이 상의 반을 받겠구나 싶으면 못 받고 상을 받겠구나 싶으면 못 받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야 오스카가 디카프리오를 피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랫동안 오스카랑 디카프리오 배우랑은 인연이 없었는데 결국 아 2016년이네요 레버넌트가 벌써 10년 된 영화군요. 2016년 레버넌트로 드디어 상을 수상하면서 전세계 축복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토스를 하면서 또 이 김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또 아주 그냥 불출의 배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잠깐 그러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다른 또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여러분들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부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께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2부는 완전히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보통 같으면은 이때 함께하는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낼 건데 제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봤어요. 이름하여 이게 왜 뜨지? 빠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 뜨지? 이게 왜 뜰까? 빠밤. 자, 2부는 다르게 갑니다. 제목은 바로 이게 왜 뜰까? 빠밤. 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고 왜 갑자기 같은 제목들을 얘기하고 왜 서점에 가면 비슷한 책들이 눈에 자꾸 뜨는지 눈에 자꾸 띄는지 어렵지 않게 같이 한번 수다처럼 풀어보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요, 소설 있잖아요. 책으로 보는 소설. 왜 요즘 소설이 다시 세질까? 빠밤! 왜 요즘 소설이 다시 강세가 될까? 이게 뭐냐면요, 요즘 서점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실 텐데 서점을 가보시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 뭐랄까요,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인간, 뭐 저녁엔 이거 해라, 아침에 뭐 세 번 보는 책, 이런 자기 개발서 또는 뭐 경제 관련된 그런 책들, 실용적인 책들, 이런 게 앞쪽을 꽉 잡고 베스트셀러 쫙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소설이 다시 메인이 돼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작품은 제목만 딱 들어도 알고요, 어떤 소설은 읽은 사람보다 일단은 사놓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요. 아직 읽진 않았어. 근데 일단은 샀어.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책은 한 번 입소문 붙으면 몇 달이고 쭉쭉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일단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안 그런가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뉴스도 피곤해요. 세상이 예전에 비해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늘 바쁠 수밖에 없죠. 뭔가 마음이 뭔가 막 계속 바빠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밤 12시 되면 TV가 꺼졌잖아요. 동해 물과 배, 그래서 길이 보존하세 그러면 빠밤 하고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오선도선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지금은요, 끝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TV도 끝이 안 나고요, 오히려 누가 TV를 보냐 할 정도로 OTT 세대들이 많아서 요새는 뭐 전화기로 또는 뭐 태블릿 컴퓨터로 뭐 유튜브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 기타 등등 뭐 인터넷 뭐 게임을 한다든가 밤새 뭔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늘 뭔가 세상이 계속 빨라요. 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계속, 지금 당장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아프리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났다, 우리 저희 바로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영상도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바빠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떨까요? 가끔은 정답보다 사실보다 어떤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찾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서는요, 자꾸 나를 움직이게만 만들고요. 경제학 관련된 책은요,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니? 라고 자꾸 날 정신 차리게 가리키려고 하고, 정보는 자꾸 저한테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계속된 정보를 주니까 야, 이게 새로운 정보야, 잘 듣고 네가 판단해, 계속 요구하죠, 실시간으로. 그런데 어때요? 소설은 다르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잠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설입니다. 누군가의 사랑 또는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비밀, 후회, 누군가의 모험, 요걸 따라가다 보면
약간은 이상하지만 머리가 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쉬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어진 나의 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바빠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쉼터를 찾기 위하여 조금은 다른, 나와는 다른 이야기, 그, 즉 소설,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열광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따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설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소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일단 책이 막 두껍고 뭔가 고전적이고 문학을 읽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은 뭔가 조금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달라요. 뭐 우주 이야기, 그죠? 뭐 감성적인, 뭐 말도 안 되는 감성적인 이야기, 어떤 한 문장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써대는 그런 이야기, 제목만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궁금해지는 작품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예전처럼 뭔가 딱딱한 이런 소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점차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책 읽는 거는, 그러니까 소설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취향에 맞는 하나 정도의 소설은 있겠지 라고 바뀌면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가수도 그렇잖아요.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다 좀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은 게, 예전에 가수 보통 대부분 싱어송라이터 아니면 뭐 싱글로 나와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후니가 앨범을 내고 노래를 너무 잘해, 춤도 너무 잘 춰. 근데 보시는 분 중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90명은 야, 저 하는 노래 너무 잘한다, 얼굴도 너무 멋있다, 어쩜 저렇게 몸매도 좋아, 춤도 잘 춰, 이럴 수 있지만 5명 10명은 야, 제가 뭐가 멋있냐, 제가 뭐 잘 춰, 제가 뭘 노래 잘해, 제가 뭐가 멋있어, 이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은 취향과 그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요새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만들 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특이한 걸 다 만들었다. 그래서 막 10명, 막 11명, 12명, 15명 멤버들 있는 그룹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그 뭐랄까요, 진짜 특이한 특성들과 개성들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떤 분이 누군가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어떤 누군가의 취향이 있는 그런 멤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입소문 구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뭐 방송 추천에 이런 힘이 좀 있었다고 치죠. 우리 레거시 그런 미디어들의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나 뭐 쇼츠, 인스타그램 또는 뭐 커뮤니티 아니면 정말 친구 이런 거 한마디가 훨씬 빠릅니다. 누군가 유튜브, 틱톡, 인스타에서 이 책 재밌어요, 야 나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 이거 보고 눈물각, 뭐 엉엉엉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 주말에 앉아서 저는 끝까지 봤어요 라고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소설은 특히나 이런 입소문에 강하죠. 왜냐면 줄거리를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래, 책 이거 이, 아까 우린 위대한 개츠비를 했으니까, 그래 위대한 개츠비 아니 얼마나 재밌길래 뭐 그렇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검색을 하게 되고 구매를 하던가 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입소문 나오는 구조가 달라진, 미디어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은 입소문의 방법이 있죠. 자, 네 번째는요, 요즘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대신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바쁘고 그만큼 말은 적어지게 되는데 감정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뭔가 항상 인터넷 온라인 문화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더 오히려 외롭죠. 그리고 불안하고 누군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삶에 지치게 되고 설명이 뭔가 딱히 잘 안 되지만 뭔가 꽉 막힌 기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소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라서 쭉 읽다 보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책 속의 주인공,
그 누군가의 후회, 누군가가 하는 사랑, 누군가 하는 그런 인생의 쓴맛, 상실, 실패 이런 걸 보면서 나의 감정도 같이 정리가 된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굳이 정답을 주거나 해답을 풀어주진 않아도 마음 한편에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목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새 뜨는 소설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목부터가 일단 사람을 끌어들여요. 어떤 건 문장처럼, 어떤 건 질문처럼, 그냥 자체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뭐 땡땡땡 작가, 뭐 땡땡땡 작품 이러면 오, 이 작가 작품을 우리 봐야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전혀 모르지만 제목 하나에 끌려서 책을 집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제목이 강하면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SNS에서도 사람들의 이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입에서 돌기도 쉽고요. 사실 그 뭐랄까, 소설이란 게 이야기잖아. 이야기책인데 그 이야기의 첫 인사말이 뭘까요? 우리 사람을 봤을 때 첫 인사말은 얼굴이죠. 또는 목소리, 뭐 명함 이런 거잖아요. 그 소설의 첫 인사말은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 그 인사, 첫 인사가 아주 세련돼지고 조금 더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흥미, 재미를 팍 캐치하려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재미가 있어야죠. 아주 중요하죠. 소설이 강해진 이유가 뭐 사실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는데 제가 고급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밌어서죠. 네, 그냥 재밌어서. 예전에는 아, 이 책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 좀 어려운데 이런 게 좀 많았지만 요즘 뜨는 소설은요 그냥 재밌습니다. 술술 읽혀요. 막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 숨겨진 뜻은 뭐지, 복선이야 뭐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술술 읽히고 보면서 궁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품격 있는, 이걸 표현을 이렇게 썼네요, 품격 있는 고생보다는 재밌는 몰입을 더 좋아한다. 예전에는 약간 책을 읽고 어떤 문학 생활을 한다는 게 약간은 자기 자신의 고생, 어떤 작가와 그 배경과 문학에 숨겨져 있는 뜻을 막 고민해하고 고민하고, 내가 본 책과 저 사람이 본 책과의 그런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재미로써 정말 술술술 읽히는 게 그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줬다는 건 저는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책이고 아무리 좋은 문학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보죠. 아이들한테 아무리 몸에 좋은 거 줘보세요, 맛없으면 안 먹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짧은 콘텐츠 시대라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까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유튜브, 쇼츠, 릴스, 인스타그램, 뭐 틱톡, 아주 콘텐츠들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긴 이야기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인터넷 뭐 보면 맨날 15초, 30초에 끝나요. 뭐 좀 보려고 하면 1분이면 끝나고, 길어요 그걸 보면 10분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좀 쉬어볼까? 머리 좀, 영상 좀, 머리 좀 볼까? 하고 뭔가를 틀었는데 15초에 끝나, 30초에 끝나, 또 다음 거 넘어, 또 다음 거, 또 다음 거. 그러니까 짧은 게 팍팍팍팍 넘어오니까 자꾸 좀 산만해지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갈 수 있는 경험, 이런 게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는 어떤 주인공 인물의 감정선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랄까, 소설 세계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들죠. 오히려 젊은 그 세대들이 자꾸 짧은 자극에 팍팍팍팍 익숙해진 시대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느리고 긴 호흡에, 긴 이야기의 몰입감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요, 소설이 이제는 조금 뭐랄까, 쉽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뭐 예능을 얘기를 많이 했겠죠. 뭐 지난주 무한도 좀 봤어? 뭐 야, 지난번 그 드라마 봤니? 뭐 아들과 딸 봤니? 뭐 모래시계 봤니?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 중에 하나가 책이 된 거예요. 야, 너 그거 읽어봤어? 그 책 읽어봤어? 야, 내가 보니까 영화보다 책이 훨씬 낫더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겁니다. 왜? 재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소설은 드라마나 어떤 예능이 주는 시각적인 것보다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요 서로 말할 때 얘기가 더 길어진대요. 너는 그 중에 어떤 캐릭터가 더 좋냐, 어떤 표현이 좋았느냐, 결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공은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만 생각해? 거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한 게 넌 어떻게 봐? 난 말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어쨌든 간에 다시 사람들 사회의 대화거리가 점점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논문을 같이 보셨던 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막 그 전주 했던 뭐 개그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활동하고 개그 콘서트 했던 유행어 따라하고 뭐 그랬잖아요. 고래 뭐 맨날 그랬잖아요. 야 너 봤냐 나 봤냐 뭐 이번에 새로운 프로 나왔는데 코너 나왔는데 진짜 웃기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뭐 없으면 못 살까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없 뭐가 없으면 못 살까? 일단 뭐 당연히 산소가 없으면 못 살죠. 그죠? 산소가 없으면 못 살고 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사랑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못 살지만 이야기 없이 못 살죠.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아무 이야기가 없어. 뭐 에피소드가 없어. 아 못 살죠. 정보만으로는요 하루를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없으면 글쎄요 1년 2년 10년 20년 이야기 하나도 없이 우린 개인적인 일화 일생의 그런 얘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뉴스만 보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선택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좀 이상하지만 한편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소설로 가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수록 사람은 이야기를 찾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여러분 요새 소설이 다시 사회적 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반센노블 같은 그 유명한 서점도 예전 한참 저 어릴 때는 정말 붐볐거든요. 진짜 저도 가면은 거기 앉아서 책 읽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가서 책 읽다가 그 안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가서 뭐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빵도 먹고 수다 떨다가 또 나가서 바람 쐬고 또 놀고 데이트도 하고 또 들어와서 책도 읽고 그 여성과 데이트할 때도 가끔은 그런 데 가서 어떤 책 읽을까 해서 같이 책 가서 읽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지 같은 것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센노블도 그렇고 서점이 굉장히 좀 뜸해지고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팬데믹 오고 뭐 하다가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글로브에 있는 반센노블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서점도 제가 한인타운에 몇 번 가면은 좀 기존에 있던 서점 하나가 얼마 전에 사라진 건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서점 분들이 가면은 또 많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없는 책들은 또 구해다 주시니까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소설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게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무슨 뜻일까? 왜 이럴까? 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끝까지 읽었던 소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읽은 겁니다. 소설을 잡아 드시거나 구매를 하셨거나 앞에 몇 장을 보시거나 몇 단락을 보신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완독한 끝까지 읽은 소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니? 진짜 그게 재밌어서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추천을 해서 읽었습니까? 아니면 제목이 궁금해서 읽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길래 읽으셨습니까? 어쨌든 뭐 이유가 뭐든 다시 이런 소설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여러분 주말에 하루에 듣는 문학 코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문학적인 이야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1부가 아니죠. 저 2부가 함께 계신 건데 잠깐 전화 말씀 듣기 전에 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가 복잡한 세상 속에 잠깐 다른 감정에 머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의 힘 이런 거랑 좀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백예린 가수가 부른 스퀘어라는 201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백예린의 스퀘어라는 노래를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저는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되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기술 이야기입니다. 빰빰. 근데 그냥 기술이 아니고 기술이지만 우리 사람 사는 냄새는 뭡니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남성분 청취자분들 기억하시죠? 저희 학교 시절 때 기술, 뭐 공업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막 뭐지? 그 엔진 위압기 막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그죠? 저는 아직도 왜 제가 그거를 배웠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제가 그 엔진 그것도 진짜 옛날 엔진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는 그런 거 퍼프 뭐 이런 거나 기술할 때 어떤 뭐 원리 이런 거를 조금 모를까 별로 뭐 어딘가 필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좀 이걸 내가 왜 배울까 그때도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력들이 발전하니까 더 사람들이 테크놀로지가 생기는 거겠지만, 오늘을 얘기할 주제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바로 AI. 뭐 AI 너무 많죠. 사실 저희 라디오 서울 애청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AI를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요즘은 뭐만 하면 AI 친구, 뭐 AI 상담, AI 웰니스까지. 그죠? 너무 AI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AI 그러면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뭐 회사에서 뭐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혹시 조금 AI에 대해서 좀 멀리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요 그냥 말 걸어줘서 대화 상대가 되고요, 감정도 받아주고요, 잠 자는 것도 챙겨주고요, 외로움도 달래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농담처럼 하시는 게, 야 너는 전화 안 오면 나는 요새 AI랑 얘기한다 이러실 정도로 참 AI랑 대화하시는 분도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요즘 그 인터넷 때문에 점점 사실 촘촘하게 빽빽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한 달이고 너무 한 달이고 다 알고 막 이러지 되는데, 동시에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서로가 연락할 수단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메신저도 있고 뭐 깨톡도 있고 뭐 그죠? 뭐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있죠. 하다못해 영상 통화도 얼마나 쉽습니까? 요즘은 그냥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전화 한번 걸면 영상 통화하고 안녕 인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당장 나의 얘기를 편하게 꺼낼 상대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친구한테 말하려니까 좀 민망하고, 가족한테 말하려니 괜히 걱정 끼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럴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AI. 왜? AI는요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다 할 표정도 없고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불편함이 없고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응답을 해주죠. 그리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욕하거나 화내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AI랑 많이 접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AI가 오히려 사람의 말하는 것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주기 때문인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냥 뭐 질문하면 뭐 그렇다 아니다 딱딱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런 게 있대요. 아 뭐 AI야 이름이 있겠죠. AI도 각자 뭐 이름 지으실 분도 있는데, 아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하면 그걸 이해하는 척하고요, 대화도 하고요, 다른 말을 막 용기 내는 말 해준대요. 뭐 그렇다고 사람이랑 똑같을 순 없죠. 없는데 놀랄 만큼 기술력이 가까워졌다. 이제는 정말로 AI를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 조금 중장년층 분들도 오히려 가볍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 친구들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좀 적적하신 분들도 AI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시는 걸 많이 보이는데, 그 이어지는 이유가 이거겠죠. 부담이 없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반응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제가 딴 사람한테 소문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다고 또 한 얘기 또 하려니까 또 그것도 좀 그렇고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솔직히 상대가 무슨
응원하라고 말을 해주거나 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셨을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뭐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아 됐어, 아 뭐 말단수를 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형 고마워. 그래, 너 덕분에 내가 힘낸다. 뭐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좀 이런 게 서로가 좀 힘들죠. 근데 AI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백만 번, 천만 번 해도 질려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새벽 3시에 말을 걸어도 짜증내지 않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대답해 줍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장점이라고 해요. 이해는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게 방송에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배 피우시는 흡연가 분들, 저도 물론 흡연자였습니다. 예전에 담배 끊은 지 전꽤 오래됐죠. 한 7년, 10년 된것 같은데, 어쨌든 그 흡연가 분들이 자기한테 유일한 친구는 담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제나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옆에 있어주고, 자기가 힘들 때는 힘을 주고, 또 배부를 때는 소화제가 되어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긴장할 때는 긴장을 풀어주는 우황천실만 가르쳐도 해주고, 또 어떤 멋을 부려할 때는 멋을 부릴 수 있는 약간의 도구가 되고, 남성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멋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말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는 아이 그건 또뭐뭐 저쪽에 하는데, 결론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게내 친구다라고 믿을 정도로 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AI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 내 옆에 있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한테 뭘 하지 않는 그런 친구, 그죠? 그 AI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대요. 단순 친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친구, 정리해주는 도구 역할도 해주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순히 외롭다고 해서 AI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혼자 막 두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오늘 내가 좀 분위기가 이런데? 컨디션이 이런데? 내가 오늘 요거밖에 못 했는데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적어주고 또 요약도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가끔 질문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랄까 상담도 해주잖아요. 그죠? 어떤 솔루션도 주고, 뭐 그게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담 기능까지 되다 보니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어떤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상대가 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상담사 역할까지 해주더라.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웰니스, AI 웰니스 자체가 키워드가 좀 핫한 키워드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 관리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떤 약이 필요하시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시고,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병원을 가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건강 관리의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수면은 잘 자고 잘 저녁 시간에 편안한, 또 그냥 자는 시간도 아니에요. 렘 수면을 하는지, 그렇죠? 뭐또 스트레스는 얼마만큼 지수가 높은지,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호흡은 문제가 없는지, 코로 호흡하는지, 입으로 호흡하는지, 식습관 어떤 걸 어떤 칼로리를 얼만큼 먹는지,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예전에는 야밥 먹었으니까 운동해, 야 살찌기 싫으면 운동해, 야너 콜레스테롤 뭐 당이 높아? 콜레스테롤 높아? 뭐 혈압 높아? 운동해, 약 먹어, 병원 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콜레스테롤 높아? 혈압 높아? 당 높아? 왜? 마음이 어떤데? 잠은 얼마나 자니? 푹 자는 렘 수면은 얼만큼 되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 것 같아?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돼?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자? 점심은 언제 먹어? 어떤 거 먹어? 칼로리는 어떤 거 먹고? 단건 얼마나 먹어? 호흡은? 뭐 라마즈 호흡하니? 오,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요, 이거를 AI는 할수 있죠. 요거를 싹 던져주면 본인이 다 기록하고 체크하고, 어머 주인님 오늘은 수면이 짧았네요. 오늘은 스트레스가 높아 보여요. 이래서 오늘은 조금 쉬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우리 컨디션, 감정을 관리해주는, 어찌 보면 비서이자 의사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의사 전 단계에 약간의 의료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좀 조무사, 보조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네요. 오늘은 이런 노래를 듣고 좀 쉬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뭐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준다든가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요, 사람 자체보다 사람 같은 반응에 위로받는 시대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묘하죠. 사람 자체보다 사람 같은 반응에 위로받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꼭 진짜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한 말을 받아주고 끊지 않고 말 끊는 거 어우 싫죠. 반응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그 자체로 위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아, 물론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가고 깊은 뭔가에 있으면 뭐 진짜로 사람과 사람 그 페이스 투 페이스 그죠? 얼굴 대 얼굴 뭐 목소리 대 목소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작은 그런 공허함 어떤 허전함 외로움 아주 가벼운 외로움 깊은 거 말고요. 어떤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은 순간 뭐 이런 거는 충분히 AI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친구로서 뜨는 게 어떤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더 차가워지거나 더 냉정해지거나 더 어떻게 좀 이기적이라서 뿐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필요성보다 더 작은 정말 일상 속에 정말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 그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AI가 아닌가.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친구 계속 야 나 고민 있어. 아 뭔데? 하,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막 시간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야 나 진짜 고민 있어. 뭔데? 아 나 바지 새로 사야 되는데 뭐 살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내일 저녁을 데이트 하기로 했는데 어디에서 먹을지 모르겠어. 뭐 이런 사소한 질문을 하고 고민한다 그러면 정말 가까운 친구나 주변 분들은 어떨까요? 장난하냐? 어? 내가 이렇게 우스워 보이냐? 내 시간은 안 귀하냐? 뭐 이럴 수 있겠죠. 야 뭐 그런 거 고민해. 막 이러고 핀잔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AI는 아 주인님 그러세요. 내일은 이런 식당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갖출 수 있잖아요. 아 주인님 바지를 새로 사시는군요. 지금 검색 결과 어디에서 어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이요. 이제는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인간의 감정, 이모션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기술력 그러면 계산 빨리 하고 그죠? 막 39,725 곱하기 49,725 빼고 아니 뭐 이건 계산도 아니지 뭐 컴퓨터한테 하여튼 그런 계산이 빨리 되고 빨리 정리되고 정확하게 되고 시간을 아껴주는 게 기술이다. 그죠? 사람이 햄버거 구운데 뭐 10분이 걸렸는데 기계가 하니까 뭐 5분 만에 되더라. 그죠? 사람이 이거를 반죽을 만드는데 뭐 3,000번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기계하니까 10분 만에 끝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 그래? 근데 왜 기분은 어때? 오늘 어때? 뭐 힘든 거 없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술을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단순히 인생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동반자, 감정적인 정서적인 친구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이제 AI죠. 그렇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위로인가 맞나? 위로가 돼? 아니면 위로처럼 느껴지는 기능인가? 편하긴 해. 근데 이게 편하니까 너무 편한 데만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사람 간의 관계를 밀어내는 건 아닌가? 왜냐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서로 간의 뭐 눈빛, 그죠? 뭐 표정, 말할 때 그런 높낮이라든가 온도, 말의 온도도 있잖아요. 침묵, 그거를 AI가 대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단순히 여러분께 뭐 AI가 좋습니다, AI가 나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우리가 얼마나 그 AI가 도움이 되고 더 편리하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새 그 한국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그 폰 포비아라고 해서 전화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에서 이렇게 재밌게 코믹하게 만든 그런 소재로도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릴 때 예전 어릴 때든 예전이든 저희는 어떤 거를 주문하거나 어떤 거를 물어보거나 어떤 게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말을 했겠지만 필요한 게 있거나 물어보게 있거나 시킬 게 있거나 뭐 있으면 전화를 하죠. 그러면 상대가
전화를 받죠. 쉽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 짜장면 뭐 짬뽕 뭐 우리 그쵸 뭐 피자 시킬 때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무슨 어디 반장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뭐 어디 어디 아파트 몇 몇 몇 몇인데요. 아, 예, 예. 저희 짜장면 하나 하고요. 짬뽕 하나 하고 군만두. 아, 거기 군만두 말고 군만두 저희가 다른 요리 시키면 뭐 군만두 서비스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아, 뭐 자주 시키는데 해 드려야죠. 그 뭐 203호죠? 아, 예, 예, 사장님. 저 기억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 뭐 이번에 저기 지난번에 그 맛 그 그거 해 드릴까? 그 탕수육. 아, 그럼 저 탕수육 그 맛있어. 탕수육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군 아, 군만두 서비스 해 드릴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뭐 비디오 빌려 볼 때도 비디오 보면은 전화 와서 그렇습니다. 뭐 혹시 뭐 땡땡땡님 집이죠? 네 맞습니다. 어쩐 일이 어디세요? 아 저기 어디 어디 비디오 가게인데요. 아 예. 아 그 비디오 빌리시는 어떤 어떤 영화가 뭐 분노의 영류가 지금 연체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형이 뉴턴한다고 했는데 아 그게 지금 한 이틀째 연체되셔갖고 찾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 연체료가 발생되고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나?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전화로 주문을 못한대요. 그게 두렵대요. 그래가지고 그 막 그런 개그 이런 거 보면은 코미디 짠 거 보면 전화를 못해요. 막 벌벌벌 떨어요. 사람이 받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막 서로 네가라고 그러고. 왜?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주문을 찍어서 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맞대서 하는 대화, 사람과 사람에게 맞대서 하는 통화, 이게 두려운 거죠. 할 말 있으면 그냥 카톡이나 뭐 문자로 딱 보내고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는 이게 점점점 멀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좀 제가 멀리 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AI가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외로움이 있는 또 젊은 친구들은 또 AI를 또 많이 쓰려나?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건 계속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 또 많아졌죠. 네,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뭐 혼자 살면 아무래도 조용하고 편하죠. 근데 어떨 때는 좀 허전하거나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AI랑 뭐 말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그냥 뭐 오늘 나 이랬다, 뭐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 스케줄 정리해 줄래? 뭐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아? 뭐 오늘 나 이렇게 했으면 오늘 내일 내 건강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얘기 주고 받으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하나 해줘. 뭐 이렇게 그냥 농담도 하고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AI를 통해서 연습 상대를 만든다고도 합니다. 아, 이게 연습이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은 AI랑 말을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고 실제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과를 할지, 거절을 어떻게 할지, 중요한 말을 어떻게 꺼낼지, 또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그런 대응하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오, 이건 좀 재밌네요. 이거는 약간 이거 법정 같은 데서 쓰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법정 같은 데서는 AI가 또 그런 법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상대 시뮬레이션을 케이스 스터디 같이 한번 해보는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뭐 친구 사이나 애인 관계를 연습을 한다 AI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AI의 친구가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거는 물론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똑똑해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동시에 사람이 좀 더 외로워지고 더 말할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람 사는 이야기인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판단받지 않고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꺼내놓고 싶은데 소문날 걱정 안 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AI가 완전하게 뭐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그런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런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주말을 저희 그 훈훈한 카페를 함께 하셨는데 요새는 방송도 AI가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방송할 때 AI 방송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단 AI의 발음이 약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곡 들어볼게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새들처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약간 뭔가 모르는 약간 기계적인 냄새가 났단 말이죠. 좀 비슷한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는요. 뭐 그래서요. 제가 왔어요. 드디어 제가 봤어요. 뭐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영화 그 매트릭스 그런 것처럼 뭔가 인간과 기계가 좀 그런 게 약간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이랑 IT 쪽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반기는 편이고 굉장히 좋아요.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또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또는 여러 명이 생각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브레인스토밍 그런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 쉐어하거나 어떤 추진 어떤 걸 추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자 할 때 오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필요성과 편리성은 너무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나에 맞게끔 이용하고 편리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감정적으로 아 우리 쓸쓸하니까 AI가 있다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것도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강아지나 그런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도 뭐 사람과 사람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과 그런 뭐랈까 그런 네트워크 그 이외에 또 다른 사랑과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어떤 반려묘, 반려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람 관계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잘하시고 더 좋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생명체 어떤 뭐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또는 뭐 식물이 됐든 뭐 새가 됐든 금붕어가 됐든 그런 데다가 또 다른 사랑을 쏟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 AI를 더 쓰시고 더 같이 하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물론 적적하고 외롭고 뭐 그래서 쓰신 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런 좋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남들보다 더 잘하시면서도 AI의 그런 좋은 면을 다 받아들여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AI가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는 건 뭐 저희가 믿거나 말거나 이거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현실이 됐고 그 AI 기술이랑 그 AI 안경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크게 그 활성화될 산업 중에 하나가 그 성인 그 있잖아요. 성인물 뭐 성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이 됐든 뭐 제품이 됐든 그런 쪽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또 그쪽으로 접목하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니까 어떤 그걸로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거를 대신할 수는 없고 그렇죠? 먹는 걸 대신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를 치유받을 수 있는 뭐 연인을 만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AI 얘기 한번 제가 좀 떠들어봤고요. 이쯤에서 한번 노래 듣고 갈게요. 제가 AI를 너무 얘기하니까 무서워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계셔갖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가수가 선우정아라고 해요. 선우정아라는 가수고 제목이 도망가자. AI로부터 도망가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야 되죠. 아무튼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들으셨고요. 저도 이제 도망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후니훈이 하늘이었습니다. 훈훈한 카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 건국 이후에 벌어진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그리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이방원. 두 사람은 모두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라를 걱정했고요.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조선은 서로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강한 제도가 있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왕보다 법이 중요하고 권력보다 원칙이 중요하며 관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조선을 꿈꾸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달랐죠. 그는 고려 말의 혼란을 직접 보았습니다. 권력이 약해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결단력이 없으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둘 다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악인과 성인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충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충돌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1398년, 조선 건국 6년,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조용히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밤, 그 칼은 결국 뽑히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피바람, 제1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희와 히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의 이서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구테타를 보면 우리는 흔히 권력을 탐한 사람의 욕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왕조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98년에 이방원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자는 방석으로 결정이 되었죠. 신덕왕후 강씨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최고의 실력자였고요. 그리고 왕자들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원이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그를 강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원은 오히려 벼랑 끝에 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고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 혁파를 주장했습니다. 사병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죠. 왕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원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내 차례가 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후대 기록에는 정도전 세력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이방원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보다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방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결론은 훗날 수많은 피를 부르게 됩니다.

역사에는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나라의 운명을 바꾼 밤인데 그 밤을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398년 여름, 한양도 그랬습니다. 시장에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고 관청에서는 관리들이 업무를 보고 백성들은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바다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원이 화가 나서 칼을 뽑은 사건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불안과 의심, 권력에 대한 계산, 그리고 생존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방원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냉혹한 정치가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젊은 시절 북방을 누비며 싸우던 이성계. 왜구를 물리치고 홍건적을 격퇴하고 백성들의 영웅이 된 아버지. 이방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자 방석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었습니다. 군사 경험도 없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하계 가운데서도 이 결정을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죠. 새 왕조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세자 책봉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방석인가? 왜 이방원이 아닌가? 왜 경험 많은 왕자들을 두고 어린아이를 선택했는가? 그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늘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정말 방석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도전은 사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방석을 지지했다고.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도전 역시 권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방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정도전이 나를 막으려 한다. 그리고 정치에서 이런 확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모든 상황에서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이방원은 거의 매일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정치라는 것은 원래 공식 기록보다 비공식 만남 속에서 움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장들, 형제들, 처남들, 옛 개국공신들, 그들은 술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고 늦은 밤 밀담을 나누었을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의 결론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민씨 가문입니다.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민씨,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 사실 이방원의 정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민씨 가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운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원경왕후가 여러 차례 이방원에게 결단을 촉구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씨 가문이 훗날 왕자의 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황은 점점 긴박해집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연회가 열립니다. 관리들은 조선의 미래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다른 세력이 병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인지, 누가 배신할 사람인지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참 흥미롭습니다. 전쟁은 늘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1398년의 한양.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칼은 이미 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성계입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역시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전쟁터를 누빈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갈등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막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자신과 함께 조선을 만든 정도전, 다른 한쪽은 자신의 아들들. 어느 편을 들어도 비극입니다. 역사 속 많은 비극이 그렇듯 이성계 역시 자신이 만든 상황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옵니다. 1398년 8월. 한양의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갑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칼날이 마지막으로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밤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도전, 세자 방석,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역사는 이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승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억하죠. 하지만 가끔은 패자의 마지막 밤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1398년 8월, 한양.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막 창업한 회사와 비슷합니다. 조직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권력구조도 안정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충성도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정도전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재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한 총괄 책임자에 가까웠습니다. 행정제도, 군사제도, 법률체계, 교육체계, 수도건설, 관료제 운영. 세 나라의 거의 모든 부분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건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헌법 기초위원장이자 국정설계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제거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정도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그는 여느 날처럼 국정을 정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원래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새로 만드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고려라는 오래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법 하나를 바꾸면 그에 맞춰 제도도 바꿔야 하고 제도를 바꾸면 사람도 바꿔야 합니다. 정도전은 그런 일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한양의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밀리지 않기로, 먼저 움직이기로. 그 순간부터 역사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방원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조금은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성계가 살아있었고 자신도 왕자 아니었나요? 하지만 당시 그의 생각은 달랐을 겁니다. 정치에서 먼저 당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이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조선 최초의 피바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날 밤 이방원 측 병력이 움직입니다. 그 숫자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한 작전이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그리고 세자 방석 세력. 이 사람들이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방원은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을 구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세자 방석은 아직 너무 어리고 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비극은 자신이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그날 밤 병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합니다. 깊은 밤, 갑작스러운 소란, 사람들의 비명, 문이 부서지는 소리, 횃불이 흔들립니다. 조용하던 한양의 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됩니다. 그때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누구보다 상황을 빨리 이해했을 겁니다. 정치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탁월했으니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은 결국 그날 밤 목숨을 잃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 조선 경국전을 만든 사람,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린 사람, 그는 조선 건국 6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선은 정도전이 꿈꾸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만든 나라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도전 한 사람만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죽은 것은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 비전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조선, 신하와 제도가 중심이 되는 나라, 왕이 견제받는 나라, 그 조선 역시 함께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조선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 왕권이 국가를 이끄는 나라, 훗날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방향이 바로 이 밤에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사랑하던 신하를 잃었습니다. 총애하던 왕비의 아들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며 정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

0: 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1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가? 누가 죽었는가? 누가 권력을 차지했는가?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 조선을 함께 세운 두 사람,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 그런데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두 사람.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398년 8월 한양 궁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은 평소와 다릅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이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남은이 죽었고 심효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방석 세력도 무너졌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은 곧 태조 이성계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 입장에서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홍건적과 싸웠고 왜구와 싸웠고 위화도 회군도 감행했습니다. 평생 죽음을 수도 없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가 마주한 죽음은 전쟁터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궁궐 안에서 벌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태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동지였습니다. 함께 고려를 무너뜨렸고 함께 새나라를 설계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단순한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우이자 친구에게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게다가 세자 방석이 역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강한 장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방석은 그가 특히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덕왕후 각씨가 세상을 떠난 뒤 태조는 더욱 방석을 아끼게 됩니다. 어린 아들, 그리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왕비의 마지막 흔적,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부모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치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 겁니다. 기록에는 태조가 크게 분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분노가 단순히 정치적 분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은 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총명했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아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깁니다. 어쩌면 태조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권력을 원했다면 말했어야지. 왜 피를 흘렸느냐? 왜 나의 사람들을 죽였느냐? 물론 역사 기록에는 이런 대화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원 역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세계에서는 칼을 뽑은 사람이 다시 칼집에 넣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국 태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세자를 교체합니다. 방석은 폐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종이 세자로 올라섭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태조는 더 이상 이방원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방원 역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훗날 함흥차사라는 말까지 남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흥차사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 사실 그 말의 시작도 바로 여기입니다. 태조는 결국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한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방원은 점점 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방원은 승리한 것일까요?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실권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피의 그림자도 함께 얻게 됩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양해각서를 쓴 상태지만 두 나라가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을 이란이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는데 이란이 또다시 다른 선박을 공격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이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현지 시각 27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손상을 입었다고 영국 해상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AFP는 공격을 받은 선박의 조타실이 파손됐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해상안보기업인 벵가드테크는 피격된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키쿠호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수행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황상 미국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전날 밤 미국이 이란의 여러 목표물의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고 발포를 한 뒤에 더 많은 선박들이 이란의 통행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표해 이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안정을 찾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불안해지는 건가요?
2: 네,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들은 이란과 미국이 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이 다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목요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에 드론 공격을 하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영내에 있는 미국 테러부대의 여러 기지를 표적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은 어제 이란이 자국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 또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이란이 바레인의 드론 공격을 한 것은 바레인이 그동안 이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바레인은 최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걸프협력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는 이란의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박 공격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지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보복이 또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는 다시 위기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1: 규모 7.2와 7.5의 연쇄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사흘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27일 TV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주요 기반시설 마비와 중장비 부족으로 수색과 구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구조대들이 현장으로 향하며 절망 속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3: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뭉개져버린 현장에서 구조대가 희생자를 꺼내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색구조는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곡괭이 맨손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4: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el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les medí la broma y le dieron con las uñas. Yo también ayudé porque me pasaron una herramienta y yo
3: 이런 절박함 속에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구조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5: Venimos con todo nuestro amor, con toda la solidaridad con ustedes. Sí, porque lo que ustedes están sufriendo ya.
3: 유엔은 피해 복구 평가와 함께 국제 지원이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도시 수색 구조팀이 파견되고 있어 효과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30 of these teams are deploying to Venezuela with more than 1600 personnel, 100 dogs coming from a wide variety of countries.
3: 이와 함께 각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교민들도 고국에 있는 친척과 동포들을 위해 필수 물자 조달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1: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7: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7: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의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물은 충분하다고 언급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처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통합을 강조하다가 핵심 지지층이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세력 전체를 흔들고 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포용과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또는 이것이 지향해야 될 목표이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9: 이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한 건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상스러운 철거 전문이 투입돼 핵심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 친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지금 여권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9: 유 작가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나경원과 안철수의 출마를 막던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특강을 통해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체 리더십을 흔들어 자칫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는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9: 김 총리는 또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정을 이끌 정당의 틀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친 누구냐, 친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민주당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정당답게, 여당답게.
9: 김 총리는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절제돼야 한다며 유 작가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며 선거를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13: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12: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 대 비명 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0: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12: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1: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복잡한 경제와 세상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요? 경제 뉴스는 매일 보고 있는데 왜 점점 어렵게 느껴질까? 사실 그 이유는 경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 뉴스, 환율이 오르면 환율 뉴스, 주식이 오르면 주식 뉴스 따로따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중동에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미국 물가가 오르면 금리 전망이 바뀌고, 금리 전망이 바뀌면 환율이 움직이고, 환율이 오르면 저 바다 건너 한국 경제와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고, 결국 우리의 생활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도 세계 경제는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미국 물가와 금리 전쟁, 환율 급등의 배경, AI 시대 메모리 전쟁, 그리고 미국 경제가 보내고 있는 진짜 신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는 숫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월급과 생활비, 집값과 자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복잡한 세상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있죠.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PCE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은 CPI는 들어봤어도 PCE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CPI보다 PCE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비 패턴 변화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사 먹습니다. PCI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PCE는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수십 년 동안 PCE를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5월 PCE가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202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준도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에너지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이란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졌고요. 시장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사실 석유는 경제 전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전기가 생산되고 택배가 배송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유가가 오르면 결국 거의 모든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마켓에서 장을 보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유가 농장에서 출발을 하고 냉장 트럭으로 이동을 하고 물류센터를 거치고 다시 마켓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 과정 전체에 기름이 들어가죠. 결국 유가가 오르면 우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유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비스 물가도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병원비, 보험료, 외식비, 숙박비, 여행비 이런 서비스 비용들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질까요? 사람 때문이죠. 서비스 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레스토랑을 예로 들어보면 재료값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방직원, 서빙직원, 매니저, 청소직원,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가격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임금은 과거보다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현재 연준 목표 물가는 2%입니다. 그런데 PCE는 4.1%입니다. 목표치의 두 배 수준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겠죠. 사실 연준은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악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오일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계속 올랐죠. 경제는 침체됐고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은 초기에 물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곧 안정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국 물가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은 뒤늦게 초강력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연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시장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까? 아니면 새로운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시작일까?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대부분 유가 때문이다. 유가만 안정되면 물가도 다시 내려갈 것이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말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중동 불안이 장기화되면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월가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시 물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금리는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비싸집니다.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겠죠. 결국 우리의 생활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뉴스는 단순히 미국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직접 연결되는 뉴스이고요.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물가가 여기서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그 답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달라지고 주식시장이 달라지고 환율이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PCE 4.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 신호를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모든 보험을 취급하는 종합보험사 33년 전통의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1540원 듣기만 해도 섬뜩한 환율 원달러 환율 이야기입니다. 최근 환율이 장중 1540원대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 한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일이 오는 건 아닐까? 사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 때문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초기 모두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다릅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환율 상승은 전 세계 자금의 흐름과 미국 경제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켓에서 사과를 사듯이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를 사고 팝니다.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달러 수요가 왜 늘어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앞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PCE가 4%를 넘어섰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추가 금리의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달러 예금의 이자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보면 한국은행은 연 3%를 준다고 합니다. 미국은행은 연 5%를 준다고 했을 때 어디에 돈을 맡길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채권, 미국의 달러, 미국 금융상품. 그 결과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성장 둔화 우려가 있고요.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미국 달러로 갑니다. 경제학에서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돈은 달러로 몰립니다. 그 다음으로의 이유를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자체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죠.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이런 산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세도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약해지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우려하고요. 그 결과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 $1,000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면 1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000를 팔아도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일정 부분을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보기도 하죠. 실제로 과거에도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석유도 수입하고 천연가스도 수입하고 곡물도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그대로라고 해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생활비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죠.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있는가? 두 번째는 미국 경제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합니다. 고용도 좋습니다. 성장률도 상향 조정됐고요. 소비도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면 달러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환율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중동에서, 베이징에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경제 전체의 종합 성적표라고 불립니다. 현재 1540원대 환율은 시장이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투자자들은 아직 달러를 선호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지금의 환율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또 유학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1540원대의 시대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다시 안정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지는 결국 미국 물가와 금리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방향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최근 IT 업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이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맥북은 최대 20%, 아이패드는 최대 25%, 상당히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애플이 또 비싸지는구나. 원래 비싼 회사인데 더 비싸지는 건가?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 논의는 단순히 애플의 가격 정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AI 열풍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AI 하면 ChatGPT를 떠올립니다. OpenAI를 떠올리고요.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산업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AI를 사람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게

다릅니다.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수조 개의 단어를 학습하고요.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복잡한 추론도 수행하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메모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제품이 있죠. 바로 HBM입니다. 초고 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D램보다 훨씬 빠르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AI 칩 대부분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HBM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HBM 시장의 핵심 기업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최근 몇년 동안 HBM 시장에서 사실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역시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넘쳐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겨울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특정 제품 수요가 폭발한 현상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철강이 그랬습니다. 자동차 시대에는 석유가 그랬고요. 인터넷 시대에는 서버와 광통신 장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D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NAND 플래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서로 먼저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당연히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메모리 업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까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애플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이 메모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폰에도 아이패드에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맥북에도 들어가고요. 애플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애플조차 메모리 가격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AI가 발전하면 모든 것이 저렴해질 것 같았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마치 금광이 발견되자 삽과 곡괭이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는 AI 자체보다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더 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AI 혁명의 진짜 승자는 AI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일 수 있다. 실제로 AI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은 그 투자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죠. 이세 가지 가운데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모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픈 AI 같은 기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AI 두뇌를 만들고 있다면 한국은 AI의 기억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애플의 가격 인상 뉴스는 단순한 IT 뉴스가 아닙니다. AI 혁명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전자제품을 사게 될수 있습니다.
반면

0: 반도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I 혁명은 챗GPT가 시작했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가져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메모리 가격 폭등, 단순한 부품 가격 상승이 아니라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1: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국 메모리를 잡아야 AI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소리일까요? 앞서서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메모리가 귀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기업 CEO가 왜 한국에 온 걸까? 사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AI 때문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산업의 왕이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AI 시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실제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은 GPU만이 아닙니다. GPU 옆에는 반드시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슈퍼카 엔진이고요. HBM은 그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초고속 연료 시스템입니다. 엔진만 좋다고 자동차가 달릴 순 없죠. 연료 공급이 따라줘야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산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GPU 회사가 아니라 HBM 회사가 되었다. 그 정도로 HBM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들은 HBM 없이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HBM은 일반 DRA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AI 연산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일렉트로닉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핵심 HBM 공급업체로 자리 잡으면서 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AI 수요 덕분에 최근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하기도 했죠.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기업 CEO가 굳이 한국까지 날아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고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확보 전쟁입니다. AI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코파일럿, 수많은 AI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칩이 부족하다. 메모리가 부족하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 업체들은 향후 수년간 AI용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엔비디아가 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AI 시대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HBM 공급이 부족하면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한국을 찾고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고 차세대 HBM4와 HBM4E 공급 일정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AI 산업의 생명줄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현재 AI 산업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만 주목을 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은 전력, GPU, HBM.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가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는 AI 혁명의 숨은 승자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AI용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에 올라섰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HBM 경쟁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출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AI 산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석유의 시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갔습니다. 자동차 시대에는 디트로이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젠슨 황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의 두뇌는 미국이 만들고 있지만 AI의 기억력은 지금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물가 이야기부터 환율, 반도체, 그리고 미국 경제의 현재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산업을 바꾸고 있고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 중앙은행도 다시 물가와의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화해 왔지만 최근의 변화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화려한 뉴스 제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환율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가도 결국은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흐름을 읽는 힘입니다. 경제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안한 뉴스가 나와도 휩쓸리지 않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 뉴스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매주 복잡한 경제 뉴스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의미와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뉴스, 경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양해각서를 쓴 상태지만 두 나라가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을 이란이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는데 이란이 또다시 다른 선박을 공격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이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현지 시각 27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손상을 입었다고 영국 해상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AFP는 공격을 받은 선박의 조타실이 파손됐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해상안보기업인 벵가드테크는 피격된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키쿠호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수행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황상 미국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전날 밤 미국이 이란의 여러 목표물의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고 발포를 한 뒤에 더 많은 선박들이 이란의 통행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표해 이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안정을 찾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불안해지는 건가요?
2: 네,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들은 이란과 미국이 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이 다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목요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에 드론 공격을 하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영내에 있는 미국 테러부대의 여러 기지를 표적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은 어제 이란이 자국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 또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이란이 바레인의 드론 공격을 한 것은 바레인이 그동안 이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바레인은 최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걸프협력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는 이란의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박 공격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지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보복이 또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는 다시 위기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1: 규모 7.2와 7.5의 연쇄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사흘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27일 TV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명에 이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주요 기반시설 마비와 중장비 부족으로 수색과 구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구조대들이 현장으로 향하며 절망 속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3: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뭉개져버린 현장에서 구조대가 희생자를 꺼내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색구조는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곡괭이 맨손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4: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el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les medí la broma y le dieron con las uñas. Yo también ayudé porque me pasaron una herramienta y yo.
3: 이런 절박함 속에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구조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5: Venimos con todo nuestro amor, con toda la solidaridad con ustedes. Sí, porque lo que ustedes están sufriendo ya.
3: 유엔은 피해 복구 평가와 함께 국제 지원이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도시 수색 구조팀이 파견되고 있어 효과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30 of these teams are deploying to Venezuela with more than 1600 personnel, 100 dogs coming from a wide variety of countries.
3: 이와 함께 각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교민들도 고국에 있는 친척과 동포들을 위해 필수 물자 조달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1: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7: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7: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의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물은 충분하다고 언급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처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통합을 강조하다가 핵심 지지층이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세력 전체를 흔들고 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포용과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또는 이것이 지향해야 될 목표이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9: 이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한 건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상스러운 철거 전문이 투입돼 핵심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 친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지금 여권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9: 유 작가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나경원과 안철수의 출마를 막던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특강을 통해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체 리더십을 흔들어 자칫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9: 김 총리는 또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정을 이끌 정당의 틀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친 누구냐, 친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민주당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정당답게, 여당답게.
9: 김 총리는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절제돼야 한다며 유 작가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며 선거를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13: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 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12: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대 비명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0: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12: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1: 정부가 7,600곳이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1: 네.
0: 바쁘시죠?
1: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소식
0: 네네.
1: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0: 네.
1: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에.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대0으로 아깝게
0: 아깝게
1: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1: 아,
0: 뻔했는데.
1: 그래요?
0: 야,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0: 네.
1: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0: 네.
1: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들 없이 바쁘시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0: 네.
1: 오피스, 그 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0: 부에나파게도.
1: 쪽에, 그리고
0: 네.
1: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0: 네.
1: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0: 네.
1: 막 바빠서 할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아주 잘 지내고
0: 그렇습니까?
1: 있습니다.
0: 뭐 LA, 프레즈노, 뭐, 라팔마,
1: 네.
0: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1: 근데
0: 대단하십니다.
1: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0: 네.
1: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0: 네.
1: 예, 아주 할 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할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0: 네.
1: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0: 네.
1: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0: 네.
1: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0: 네.
1: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그
0: 네.
1: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0: 그러니까요.
1: LA에서
0: 너무
1: 영사관 가면서도
0: 고생하시네요.
1: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0: 그쵸.
1: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 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0: 아, 잘하셨네요. 아, 역시 그랬더니 센스 있으십니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그쵸.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네.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0: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0: 뭐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네.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간다고
0: 하던데.
1: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0: 아, 잘못된 거군요.
1: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네.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셜이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네.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해결이 네. 됐습니다. 이 질문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1: 네.
0: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1: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0: 그런 질문도 네. 있습니다.
1: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네.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네.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네.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아하.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또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0: 어허.
1: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0: 예,
1: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묵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묵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아.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네네네네.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0: 5년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게
1: 이자가 훨씬 좋죠.
0: 이자가 훨씬 높기
1: 당연하죠.
0: 때문에 좋다.
1: 다시 한번 아.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0: 네.
1: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0: 되는군요.
1: 라고 말씀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아, 보셨다.
0: 잘못된 정보.
1: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0: 네.
1: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0: 네.
1: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선영 대표님
1: 네.
0: 전화번호 소개를 좀
1: 네.
0: 해드리겠습니다. 자,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1: 네.
0: 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1: 네.
0: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1: 네.
0: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1: 그러니까
0: 질문이에요.
1: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0: 예.
1: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0: 예.
1: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0: 예.
1: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0: 네.
1: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0: 네.
1: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0: 네.
1: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렌탈 인컴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0: 네, 네, 네.
1: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이거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1: 네,
0: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1: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0: 네.
1: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0: 네.
1: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0: 네.
1: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0: 네.
1: 어뉴이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어뉴이티를 가입을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넣어놨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음흠.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오, 그렇군요.
1: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아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어뉘티로 옮길 때 똑같이 IRA 어뉘티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IRA를 계약을 파기하고 네.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IRA를 그대로 IRA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게 가능하군요.
1: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T모빌로 옮길 때 네.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T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0: 네.
1: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RA가 IRA 어뉴이티, IRA 은행이 IRA 어뉴이티, IRA 주식이 I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네.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에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0: 네, 네.
1: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0: 네.
1: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0: 아.
1: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0: 네.
1: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으로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0: 그렇군요.
1: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0: 오.
1: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 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 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0: 네.
1: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1: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예.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0: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인사회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또 세미나 계획이 있으시네요.
1: 아, 네네.
0: 교회에서 있네요, 요번에는.
1: 네, 저희가 네. 6월 달에 벌써 4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0: 네네네.
1: 그리고 하나 더 했으니까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6월 30 화요일에는 네.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월넛에 있는 월넛 축복교회에서 또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의 네. 세미나를 합니다.
0: 아, 요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예, 재정 예, 플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1: 동부이죠? 네. 월넛 시티에 사시는 분들. 6월 30 화요일 10시 30분에 월넛 축복교회에서 네. 이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예, 다음 주하고 또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계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계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 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소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아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 하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워낙 또 입버릇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하,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인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4: 급변하는 미국 사회의 변화는 트럼프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이 공산당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 300만 명을 보유한 단체 신앙과 자유